끓은 다음에 완전히 조금 이제 다 이거 조금 많이 익었을 때 그냥 놔두면 타니까 줄여 이제 줄여서 이제 은근히 뜸을 들여야지. 예. 한 5분이면 돼요. 뜸 들이는 거. 그 그냥 갑자기 열으면 또 되니까 조금 더 놔둬야지. 그러니까.

0: 앞에 말씀드렸던 네. 그냥 편안하게.
1: 아 그래요. 예예. 예. 원래 태버린 고향은 강원도 평창 대화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음식 중에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감자범벅.
0: 감자범벅.
1: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진짜 먹기 싫어서 한번 먹었던 거 중에 하나가 그 뭐나 그죠 수수밥.
0: 수수밥.
1: 수수밥이라는 거 아마 상상을 못할 거야. 그 일반인들은 왜 그러냐면 수수만 갖고 밥을 해놨는데 밥그릇에다 밥을 퍼놓으니까 밥이 주르륵주르륵 흘러 엉기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먹고 나면은 화장실 가보면 그냥 다 그 정도로 그런 밥을 한번 먹어봤고. 근데 거진 다가 이제 주로 많이 해 먹은 게 이 감자범벅. 엄마 생각 안 날 수가 없지. 엄마가 있을 땐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생각이 자꾸 나지. 그걸 어떻게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그 뭐야 궁합을 맞춰서 그걸 해먹었는지 그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양은 아니고 집집마다 먹을 수 있는 양은 집집마다 다 줘요. 감자는 거진 다 심어. 왜 그 감자를 심는 거 하면 감자를 심어야 그 감자밭에 가을에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김장을 또 심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연관이 돼요. 감자 심고 배추 심고 하는 게. 그래서 집집마다 감자는 필수적이다라고 보면 돼. 이거 눈마다 이게 감자를 쪼개서 따고 남는 건 또 반찬도 해 먹고 그러잖아. 바로 심어요. 따면은.
0: 바로 심으세요?
1: 따면은 바로 심는 거야. 그거 뭐 근데 이제 조금 하루 이틀은 싹이 나오게 놔두는 사람들도 있고 따서 그 다음날 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 서로도 갈아봤어. 나는 한 마리로 해요.
0: 한 마리로 하세요?
1: 쌍결이 하는 데는 저 산골 마을이 쌍결이로 하는 거고 여기는 거진 다 한 마리로 해요. 여기가 숨인가?
0: 숨이
1: 그걸 통째로 뽑으면 안 되는 거고 밑에를 그 감자 싹 있는 밑에를 파서 몇 알씩 따는 거야. 그리고 그냥 묻으면 감자가 그대로 익는데 뽑으면 그냥 죽는 거지. 그걸 다시 심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밑에를 감자반 밑에를 긁어서 감자를 몇 알씩 따먹고 그렇게 하는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감자를 우물 파서 웅덩이를 파갖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쫙 깔아요. 집이라는 게 뭐냐면 볏집 있잖아. 볏집. 볏집을 쫙 깔고 거기다가 한쪽에는 감자 한쪽에는 무를 묻는다고. 무 가을에 무 캐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놓고 그 위에다 짚을 또 다시 덮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묻는데 거기다 이제 균형을 이만하게 낸다고. 그러면 이제 그 볏짚으로다가 이거 그 이 균형을 막아 그 무배 저 무하고 감자를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 그 볏짚 이렇게 문을 맹글어 놓은 걸 뽑고 손으로 다 집어내고 감자 물을 드러내고 그다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손이 안 다니까 막대기를 깎아갖고 끄트머리 삐죽하게 해갖고 쑤셔서 꺼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이제 그 노가다 일을 갔다 오시면 월 그 급여가 그러니까 노무비가 돈이 아니고 밀가루였더래서. 밀가루로 뭐 하루 일당이 뭐 얼마 그러면 밀가루로 그걸 쳐서 받아갖고 오시고 그래갖고 우리 어렸을 때 기억에는 쌀보다 밀가루가 창고에 더 많았으니까 통나면 이거 감자범벅 칼국수 수제비 감자범벅 그게 주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감자범벅은 거진 많이 먹는다고 보면 되는 거고 뭐 우리도 감자 전분을 안 해 먹는 건 아닌데 전분이라는 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전분이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전분가루를 못 쓰는 거지. 많이 심지어 먹을 만큼만. 근데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먹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걸. 감자가 나와야 감자범벅이 되는 거지. 강낭콩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감자범벅이야. 당원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당원 아니면 사카링. 그게 이제 옛날에 있었던 건데 그것도 또 뭐 돈 들어가는 거니까 돈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하려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먹는 게 많았지. 근데 우린 그런 거보다 옛날엔 우리가 그 먹었을 때는 단맛보다는 소금 맛으로 짠 맛으로 간간한 맛으로 많이 먹는 거지 이 당원이 되는 개념도 우린 별로 안 들어갔던 것 같아. 네. 지금 1년에 한번 해먹기도 힘들지. 이거 벌써 우리가 해먹어본 지가 오래됐지. 네.
2: 그건 뭐 저기 노인네들이 옴에서 살면서 그 노인네들이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해먹는 거 보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봄에면 이제 그 감자 심어서 이제 하지 때 이제 감자를 캐니까 그거 캐가지고 한번 해서 먹어본다고 한 게 그 뭐 나는 시어머니도 그 시아버지도 그 동네 노인네들 이제 어른들 이제 오시라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들 드리고 그래서 늘 해서 먹기 시작을 한 거지. 근데 그것도 뭐 자주 해먹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가끔 애들이고 영감이고 좋아해야 그거를 뭐 해먹지. 안 좋아하니까 안 해먹고.
1: 그거 먹을 때 열무김치를 많이 먹는 거지. 그 시기에는 다 그렇게 그 열무김치가 주 김치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아 이게 과연 옛날에 그거 먹던 맛이 그대로구나. 이게 감자 범벅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뭐 특이하게 뭐 어떤 특색을 갖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좀 어렵지. 아, 뭐 엄마가 해준 거나 뭐 같은 맛이라고 봐야죠. 그 똑같은 맛이라고 봐야 되고 또 오늘 먹으니까 그 맛이 진짜 새로운 맛이 되는 것 같고 감회가 새롭지. 예. 옛날에 어머니 생각나고.

0: 회사명도 강릉초당두부, 마찬가지 강릉초당두부입니다. 전국으로 나간다고 보는데, 제일 다량으로 소비되는 건 서울 경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마켓을 이용한, 이제 저희하고 이제 코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지 이제 초당두부가 유명했죠, 옛날에. 그러니까 83년 이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자동화로 하고 기계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이제 방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도의 허가로 초당 마을에 이제 공장이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초당두부 하면은 일단은 차이점이 해수로 두부를 만들어야 됐는데, 그게 행정적으로 해수로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약청에다가 청원을 하고 해수 입법 고시를 받게 됩니다. 지금 마을에서 순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지금 식당들이 숫자가 꽤 많습니다. 저로서는 마을에 찾아오는 어떤 그런 소비자들이 깨끗한 제품을 맛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제가 어차피 만들어진 물을 내가 버리는 것보다는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또 시에서도 그런 협조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은 상당수의 이제 식당들이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물을 이제 갖다 쓰는데, 그 무상으로 줄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그 물을 가지고 장사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우리 허균 헌안설원의 아버지 허엽 선생의 호가 초당입니다. 예, 그 집에서 그때부터 두부를 만들었다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전설이 있는데, 그한 분의 호를 떠나서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수십 년을 이 마을이 그 초당두부로 인해서 이 마을이 성장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좋은 두부를 먹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국민 건강에 이바지가 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1: 초두부하고 모두부. 초두부는요, 간물 줘갖고 그냥 퍼서 이렇게 저기 사발에다가 손님들한테 내는 거고, 몽글몽글 하는 거 그냥. 그리고 모두부는 판에다 누른 거. 눌러서 이렇게 칼로 썰어서 내는 거고. 그게 달라요. 콩하고 바닷물 뿐이 안 들어가요. 초당에는 바닷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두부가 맛있어요. 간수로 하면 두부가 좀 딱딱해. 바닷물로 하면 연하고. 두부 공장 있지요? 거기서 이 초당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느라고 바다에다가 아주 깊이 뭐 600m가 들어갔다나 그래가지고 선을 박아서 밖으로 빼줬어요. 포가라고. 그래서 그거 갖다가 해요. 옛날에는 가서 포왔지요. 근데 이제 못 포잖아요. 저기 니아가에다가 이런 통에다가 해갖고서는 포왔어요. 바다에 가서. 그래서 했어요. 파도 칠 때는 막 저기 한 바퀴씩 퍼놨다가도 도로 다 잊어버리고 이러고 그럴 때도 많아요. 파도 많이 칠 때는. 아들 둘, 좀 저기 학교 다닐 때 그들 데리고 다녔지. 밀고 들고 이러고. 저 강문. 쭉 이렇게 바닷가로 저기 세면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글로 가가지고서는 돌멩이 내려가서 퍼가지고 그랬어요. 정선서 가져왔어요. 한 군데서 무슨 얼마 안 돼서 많이 못 싸우고, 그러다가 농협에서도 가져오고 이래요. 자기는 먹을 것만 조금씩 심어요, 이 마을에는. 내일 아침에 두부 할 거면 오늘 저녁

저녁에 담궈야지. 깨끗이 씻어서 담궈 놨다. 아침에 또, 이 여름엔 자꾸 많이 씻어야 돼요.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안 씻어도 되는데, 여름에는 몇 번씩 더 많이 씻어야 돼. 담궜다가 붉어가지고 아침에 또 바로. 갈아야지, 맷돌에. 좀 맷돌 있잖아요. 맷돌에 갈고, 그 다음에 또 걸러야, 걸르기가 힘들어요, 여름에는. 손으로 걸러야 되니까, 그 뜨거운 거를. 그러니까 걸릴 때 엄청 힘들어요. 틀을 매놓고 거기다 붓고선 이렇게 자꾸 뒤적거려요. 그럼 팔이 엄청 아프지. 그 뜨거운 물을 퍼부고 하면 물을 저렇게 끓여가지고 거기 여기 갈아 놓은 데다가 물을 이렇게 퍼부면서는 자꾸 이렇게 주면 쏙 빠지게 국물을 감에다 도로 퍼부어가지고 끓잖아요. 그러면 불 끄고서는 이제 그 온도 맞춰갖고 바닷물 주죠. 아주 몽글몽글 이쁘게 돼요. 맑게 촛물 나오고 다 뭉치고 이러면 다된 거지. 간수 적당하게 주는 거 하고 뭐든지 타이밍이 적당해야 돼. 저기 끓여가지고 촛물 주는 것도 너무 뜨거운 데다 줘도 안 되고 너무 차가운 데다 줘도 안 되고 그것도 무조건 주면 안 돼요. 온도가 잘 맞아야 돼. 그거 상관없어요. 물을 자꾸 부으면서는 걸르니까. 근데 이제 걸르기 쉬운 거는 조금 물렁해야지 더 걸르기는 쉬워요.

저기는 솟구치게 끓으면 안 되고 그냥 스물스물 끓으면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좀 덮어서 뜸 폭 뜨는 다음에 뜸 들이는 동안에 약간 식잖아요. 불도 끄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바닷물 주면 되죠.

0: 감사합니다.
1: 강원도 홍천군.
0: 홍천군.
1: 내면 할아버지가 농사 짓는 사람한테로 준다고 그러면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줬다고. 그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왔어. 거의 다야. 몇 명인지도 몰라 하여튼. 그러니 뭐 지금처럼 집이 이렇게 많지 않고 드문드문 있으니 거기 아주 지금 할머니들이 거의 다 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콩을 한 몇 가마니씩 사놓잖아. 그래 놓고 겨울에는 쓰는데 여름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름에 또 그 콩 장사가 냉장고를 하는 저기 그 콩 창고를 하나 빌리 주더라고. 거기다 싸놨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 버스.
0: 버스로.
1: 그때는 뭐 집이 차나 있나 다 버스 타고 다니지. 이 아침에 버스를 타면 두부 따라가 쫙 깔려갖고 사람 타지도 못해. 그래서 얼마나 또 혼도 많이 났어. 맷돌 해갖고 20모 만들어서 가려면 밤새도록 갈고 밤새도록 갈아갖고 새벽에 두부 해가지고 이곳에서는 6시 첫차 타고 갔다가 오면 하루 종일이요. 저 다른 데도 우리 나 살던 데도 제사 때고 누구 생일 때고 이럴 땐 꼭 두부를 하더라고. 우리 엄마도 저 건네 원조 그 집 혼자 첫 번에 그 집 혼자 했어. 그 집이 제일 첫 번에 먼저 하고 그 옆에 고분옥이 있지 그 집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어. 점점 많아지고 온 동네가 다 두부집이 돼버려. 그때는 그 원조집에서 두부해서 팔을 때는 가매를 셋을 걸어놓더라고 저런 거를. 그리고는 두부는 안 해. 모두부는 안 하고 순두부만 하는데 그냥 그 감에서 푸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퍼서 팔더라고. 난 초두부 그냥 금방 만들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0: Stunning, right? Every time I bring you in very, very special and beautiful places. Hello, my friend. Buongiorno. Annyeonghaseyo.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beautiful places, delicious food, and traditional liquor. Today, look at this magical place. We are in Munggyeong. Munggyeong is in Gyeongsangbuk-do region of Korea. And is especially famous for this. This is Munggyeong Seje. It's a historical mountain pass that served as a route to go to Seoul. So the people was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pass, and of course they wanted to rest a bit and have a very nice hearty meal. Maybe this is the reason why Munggyeong is very, very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So let's look for what Munggyeong will give us.
1: Oh, 좋다, 좋다.
0: 야, 진짜 신선해 보이네. Do you know what is it? This is albaechu. You might know ba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a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a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Good. And then moo, some color. Mm-hmm. 다른 맛있는 거 있을까? Hello,
2: hello,
0: Mr. Chef. Hello. How are you here? How did you get here? I want to know some Munggyeong
2: traditional
0: food and also know some
2: Jeondonju.
0: Here, really. Thank you.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Thank you. Oh? Hmm. Omija? 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3: 네.
0: 오미자 와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그때 왜 특별해요?
3: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오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3: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3: 네네네.
0: My friends, this is Omija.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Munggyeong.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귀한시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3: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3: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오미나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네, 네.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3: 네, 이제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3: 네,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3: 들어가기 좋도록 제가 여기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얕돌 돼지 파는 가게죠.
4: 예, 예.
0: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얕돌 돼지 묵념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4: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4: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0: 진짜 돌이에요?
4: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4: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예.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4: 아,
0: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얕돌 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4: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0: 어, 볶음.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4: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0: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항상 저는 준비해요. 오늘 이걸로
4: 접사보시면 네,
0: 맛있는 요리 네.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네. 잘 가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5: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0: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5: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5: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5: 네, 이 맞아. 안에 와인이 들어있고 네.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0: 와!
5: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5: 저도 같이.
0: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5: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Look,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Oh.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어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탕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페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퍽퍽퍽퍽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ve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Malo. Ciao.
1: Ciao.
0: Arrivederci.
1: Bye Arrivederci. Bye bye.
0: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È stato un piacere conoscerlo.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K-pop for Planet은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 기호 행동을 벌이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처럼 죽은 지구에는 기업도 없고 소비자도 없잖아요. 1.5도씨의 그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로서 안전한 지구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상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POP for Planet 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입니다.

0: K-POP을 정말 정말 좋아하던 K-POP 1세대 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안에서 저의 K-POP이 유일한 해방구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는 나의 취미생활과 그다음에 나의 일을 뭔가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 흔히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실현되는 데까지 한 20년은 걸린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사회생활을 신문사 기자로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을 취재하러 가게 되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만 해도 그냥 지진, 그다음에 쓰나미 이 정도의 자연재해 현장으로만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더 무서운 게 원자원 사고였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절감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쭉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대학생인 누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사실 K-POP 플래닛의 구상이 시작되었는데요.
1: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for a very long time. I fell in love with K-POP. When I met Haekyung to talk about the climate crisis, what went through my mind is that there's so many people like us, like me, the one that enjoy Korean culture, but also want to do bigger with the climate actions with the K-pop fans.
0: So when I met Haekyung, 이미 K-pop 팬들이 이제 기후 행동을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그들을 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일은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문화이고요.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그 기업의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자연 재해가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런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K-POP 팬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감을 받고 이 누룰이라는 친구와 함께 우리 K-POP 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알려보자. 그리고 K-POP 팬들이 이러한 행동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는 말 그대로 죽은 지구에 케이팝을 즐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팝 산업 안에서 좀 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엔터사들도 나서서 같이 바꿔달라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왜 다들 실물 음반으로 뭔가 음악을 듣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많이 즐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K-POP 앨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터사들이 이제 더 많은 앨범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앨범 안에 랜덤 포토카드라는 것을 넣는다든지, 내용물은 다 같은데 커버만 다 바꾼 그런 앨범을 판매해서 사실상 여러 장을 소장하고 싶게 만든다든지, 이 문제는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바꿔야 되는 관행이다라는 이제 문제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K-POP 플래닛이 우리가 좀 나서서 같이 팬들과 바꿔보자. 안 쓴 앨범을 기부받기로 했거든요. 2주 만에 8,000장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찼고, 막 주말마다 활동가들이랑 모여서 이제 엔터사별로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엔터사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생산자인 엔터사들이 이 폐기물 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었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엔터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BTS의 멤버이기도 한 J-HOPE이 아예 실물 음반이 없는 QR코드 디지털 앨범을 냈고요. K-POP 탄소 헌터스라는 캠페인인데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이게 음악 산업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사실은 라이브 공연입니다. 2007년도 영국 기준으로 했었을 때

0: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음악산업 전체 73%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음악산업을 깨끗하게 하려면 콘서트를 반드시 저탄소, 그러니까 최대한 탄소를 줄이는 형태의 콘서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부 저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엔터사들에서 ESG 리포트를 다 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JYP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제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가장 큰 이해 관계자가 팬들인 거잖아요. 그런 팬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했기 때문에 엔터사들도 변화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탄소 배출의 한 3%에서 많게는 8%까지 차지하는 그런 탄소 다배출 산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주목했었던 거는 명품 브랜드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K-POP 아이돌들을 엠버서더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막 자기들의 이제 브랜딩을 또 하고 명품은 굉장히 비싼데 그만큼의 가치를 할 것인가? 그 프리미엄이 정말 있는가? 기후 문제에서는 그들은 정말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흥행 보증 수표였던 블랙핑크가 엠버서더를 하고 있는 명품들을 대표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블랙핑크를 골랐던 이유는 뭐 그 당시에 인기도 있었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에서 그들이 엠버서더를 했었거든요. 좀 더 이제 기후 전문적인 리서치를 하는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들의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실망스럽게도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블랙핑크의 팬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K-POP 팬들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죠. 시위 트럭을 이제 기업 앞에다가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우린 더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기업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 중에 이제 구찌와 생로랑을 가지고 있는 캐링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좀 대화하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0%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캠페인 이후에 작년에 이제 44%까지 달성을 했고 저희는 100%가 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팬들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만나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후 뉴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아이돌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좀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고요. 이제 기업들이 좀 숨겨진 진실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1: 초창기 때부터 쭉 하고 있고 K-POP 팬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모으고 산업계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보고 아 정말로 K-POP 팬덤들이 이러한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라고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K-POP 팬이라고 하면 기후행동,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저절로 연상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목표인데요.
2: It felt like sometimes we can become unheard in the climate community. So having K-POP for Planet as a platform, it's like finding a home and also a safe place to communicate further. So that's what we are also hoping K-POP for Planet can be for people like me.
0: 누구든지 이제 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좀 성실한 기후 약속 이행을 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를 찾아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힘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소소한 일상에 연결해서 저는 삶이 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위기라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그러한 일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0: K-Story's movie today is The World of Love. It is a work that portrays the complex and subtle inner world of adolescence. It continues to be invited to and win awards at major film festivals, connecting with global audiences. Director Yoon Gun took the megaphone, while newcomers Ho Soo Bin and actors such as Jang Hye Jin, Kim Jong Sik, Kang Chae-yoon, and others build the cast.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2: 아 주인이 그런 애 아니야.
3: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4: 너 진짜 괜찮아?
5: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1: 주인아, 난 그냥 네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0: Let's get into the movie, The World of Love.
3: 좋아하지 말고 끝까지 봐! 봐! 봐!
0: Juin is a bubbly 18-year-old high school student.
4: 뭐하냐?
3: 아니, 뭐지?
4: 저...
0: She's class representative, a model student, and a taekwondo athlete with fierce kick. One day, her school life is turned upside down.
1: 야, 주인아, 이거 사인 좀.
0: It starts with a classmate, a boy named Suho. He starts a petition opposing the return of a sex offender to the neighborhood.
1: 진짜 안 한다고?
0: Juin is alone in refusing to sign it.
5: 취지는 알겠는데 보니까 좀 틀린 말도 있고.
0: Suho is taken aback.
1: 말이 뭐 어디가? 아니 네가 지금 이 성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5: 됐고. 난 이런 틀린 말에 동의 못 하니까 그냥 나 빼고 해.
0: He tries to convince her, but in the end.
1: 당연히 네보다 잘할 거 아니야.
3: 너 이거 아는 거 아니야.
1: 너가 아는 게 아니.
4: 왜 그럴까? 응? 무슨 일일까?
0: They get into an argument.
1: 네가 틀렸다면 다 틀린 거야?
3: 어,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야.
1: 네가 뭔데? 네가 뭐 성폭행 피해자라고 되냐?
3: 그래. 나도 성폭행 피해자다. 어쩔래? 그래서 뭐?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0: The class freezes at her surprising words.
3: 아구 말하면 얘가 이렇게 당황하잖아. 쌤, 좀 장선 좀 해줘.
4: 장난할 게 따로 있지. 어, 알만한 애가 지금.
3: 쌤, 아 지금 그게 아니고요. 쌤, 사과 받지 않아요. 진짜 죄송해요.
0: After she blurted out what she said was a joke, Juin gets an anonymous note. Did she inadvertently hurt someone? Who sent her the note? Juin becomes anxious.
6: 꼭 한 번씩 서로 끼치는 장난을 쳐요.
7: 야, 너는 넌 어떻게 생각하냐?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0: And her once well-ordered life faces some challenges.
7: 걔 오래 만남친 몇 년 걸렸지?
0: Meanwhile, at her house, her little brother Hane sneaks open a letter addressed to Juin. He hides it so she doesn't see it.
3: 너 누가 과자 먹으래?
8: 아니, 많이는 안 먹었는데.
3: 너 10분 뒤에 거실 집합.
8: 아, 누나!
0: The family looks like they get along, but they have problems they keep to themselves.
9: 마치겠습니다.
10: 누구야, 이 시간?
11: 새 남자?
3: 뭐래? 아니 작작 좀 마셔 이 여자야.
0: Mom drinks more and more.
11: 우와, 이 말 돌리는 거 봐라 이거.
0: And Dad lives by himself, away from the family.
11: 솔직히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 좋지. 이 자연 속에서 혼자 고고하게 청승이나 떨면서 온갖 더러운 걸 안 봐도 되고.
0: Mom, who suddenly explodes with anger. Dad, who quietly takes it, there looks to be a story behind the way things are.
11: 내가 얼마나 그랬다고. 솔직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4: 주인이 연락 왜 자꾸 씹니?
12: 내가 주인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와서.
11: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래? 타브라면 될 걸 왜 애를 걱정을 시켜? 주인이가 왜 네 눈치를 보게 하냐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0: What is it that they're trying to deal with?
1: 주인아,
0: several days later.
1: 너가 저번에 틀렸다고 했던 문장 다 뺐거든? 이제 제발 해주면 안 될까? 이제 너만 하면 진짜 정규직 서명인데.
0: Suho is at Juin again to sign his petition.
13: 야, 장수. 응? 이거 우리 방 거.
1: 너는 이게 지금 네일 같지 않지.
9: Suho has no idea what Juin is dealing with, so he gets upset at her.
1: 야 이주인.
3: 아 왜?
1: 야 너 나깝지 마.
9: And Juin responds in kind.
1: 맞아.
9: In the end, their mothers get called in to school.
4: 어렵겠지만 먼저 마음 풀고 넘어가 주면은.
1: 그럼 이주인 징계 받는 거 말고요 여기 서명하는 걸로 대체해 주시면 안 돼요?
3: 나 봐봐.
9: What is Juin struggling to deal with?
3: 또 한 번에.
5: 왜 그러는데? 어? 야 나 좀 봐봐.
3: 넌 뭐가 그렇게 다 괜찮냐? 너 진짜 괜찮아?
9: And will she be able to find her balance once again? A look into the world of 18-year-old Juin.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Now,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New face Heo Soo-bin passed 3 auditions before she got to debut with this movie.
10: 첫 번째 만남에서는 20분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었고 2차로 그룹 오디션을 봤었어요. 약간 워크숍 훈련처럼 즉흥 연기를 하면서 오디션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막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하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마음 비우고 진짜 훈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었던 기억이 있고
9: The director says she realized Heo Soo-bin would be perfect for the role when she witnessed her at the casting workshop.
10: 그 워크숍을 할 때 많이 놀랐던 게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일 거고 본인보다 경력이 많은 배우들도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대 배우와 숨을 같이 쉬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흐름을 놓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짜 아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지?
9: Actress Chang Hye-jin, a regular of the director's movies, acted as Juin's mother.
10: 시나리오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주인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얘는 도대체 어떤 아이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직장을 넘어가게 했기 때문에 와, 너무 재밌다. 내가 윤광 감독이랑 진작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둔 부분은 최대한 태선이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평상시 모습들을 다 많이 내려놓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연기가 아닌 느낌처럼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인이가 지금의 주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일단 강태선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르는 엄마의 면모들, 인간적인 엄마의 어떤 모습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장혜진 배우님밖에 없어서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9: The title speaks of positive vibes, despite troubles in life.
10: 주인이라는 인물은 사랑에게서 상처를 받은 친구지만 아주 용감하게 회복해 나가는 아이고 삶에서 아주 다채로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의 세계를 이 친구는 끝없이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랑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랑의 세계로 지었습니다.
9: A film lauded for both solid direction and meticulous acting, this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The World of Love character that K-Story spotlights today is...
3: 저 사과... 진짜 안 좋아해요. 어? 아, 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볼까요?
9: 아. A popular and bubbly high school student.
3: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9: Who is trying to deal with an inner world, Juin. Actress Heo Soo-bin portrayed her with sensitivity and a pop.
10: 너무 평범한데 아주 아주 이상한 활기가 느껴졌어요. 태권도를 오래 배워서 나오는 기합이 들어가 있는 면모가 좀 있어요.
9: Her debut role won her many film festival accolades and left a strong impression.
10: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뎌져서 루틴처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앞에 있는 상대 배우를 정말로 온전히 느끼려고 하고 감독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13: Feel Rising Star's husband's energy for yourself. A modern coming-of-age story,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송화라는 인물은 자신의 소리를 찾아가는 인물로 그려지되 송화의 동생인 동호 역할이 판소리가 아닌 무언가 진동하게 되는 어떤 팝 음악을 찾아서 떠나는 동호의 여정이 함께 평행선으로 그려지는 뮤지컬입니다. 짱!

0: 섭외는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에 관한 고난서사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는 뮤지컬 소재로는 흥행성이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인한 여자가 고통을 이겨내고 우뚝 서는 귀토리로 이거를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여자 예인이 고난 속에서 나중에 자기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1: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2: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소리를 담자
1: 호로록 내린다 호령성 거기서라 우죠 내기를 하고 말기를 하여

0: 말이야.
1: 제가 생각하는 송아는 눈을 멀게 하지 않았어도 아빠 옆에 있었을 것이며 눈을 멀지 않았어도 소리를 완성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리 서편제의 되게 큰 드라마긴 한데요. 눈을 머는 것이. 하지만 그 드라마를 딛고 자신의 삶을 계속 뚜벅뚜벅 가는 굉장히 건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 항상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말까?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1: 기억하나 내게 남긴 흔적.
2: 저는 공연이 매체보다 초라해지는 게 싫어요. 공연에서 더 우아한 전환, 더 아름다운 전환. 그리고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화려한 무대가 내려가고 오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와 무대와 음악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다 조합이 되는 그게 좋지. 그냥 무대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단조로운 건 저한테는 가장 너무 쉽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0: 찔러서 남겨
1: 속에 불이 뜨거워.
2: 형아에게는 이 눈을 멀게 된 사건, 이것이 인생 전반을 지배할 만큼 큰 사건임을 스스로 거부하고 내 삶은 내 거야 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한 후부터 송아는 진짜 예술가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은 그 어린 나이 당시에는 인생을 뒤집는 어떤 사건이었을지언정 그것을 딛고 일어선 송아는 이 일은 내게 사실은 작은 일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스프링 보이즈를 굳이 넣은 건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스프링 보이즈의 음악이 우리가 사대주의가 시작됐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동경하고 한국의 전통을 그지같이 취급할 때 그 상징적인 와 미국 미제 미국 노래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걸 스프링 보이즈가 상징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동호가 나도 저런 음악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굉장히 사실적인 역사 고증의 음악입니다.

0: 컴플렉스죠.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거, 이루지 못했던 거, 그것을 자식을 통해서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술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송아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 시절에 많은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작품을 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송아가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네.
1: 아버지! 신봉사기 말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요. 아버지라니 누가 날

0: 관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인 것 같거든요. 요즘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표면을 싸고 있는 커다란 폭력의 사건 말고 그 이면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접수하고 헤쳐나가고 넘어서는지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 땅에서 북남융어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 와서 소녀를 봅소서. 신봉사기 말 듣고 먼 눈을 휘번들거리며

0: How to survive in career. Workplace. Step 1. Lunchtime. The most important morning routine is to check today's menu. Food is essential for survival. Memorize today's menu. The highlight of office life. Lunchtime. Rice in the bottom left, soup in the bottom right. The top is for the sides. The sauce and the spoon go here. This is the basic layout, but it's a bit odd to switch rice and soup. When you're done, pour the leftovers into the soup bowl. It doesn't look that appetizing, so wait until others are done eating. Step 2. Neng, nep, nenep. These are the most used expressions at work. Choose the most appropriate form. Neng, nep, nenep. Remember that the formal neh can sound a bit stiff. Did you just say yes? Absolutely not acceptable. You want to find the right word for the right occasion. Step 3. Desteria. Desteria is the oasis in the desert. Show them your character. If you're not the diligent type, get a stooky plant. Work is tough. Laugh and the whole world laughs with you. Weep and you weep alone. Stay put, like the stooky that survives in the desert. Hang in there until the end. Of course, you can always quit. You matter more than anything else. Step 4. Survival kit. Every worker needs a survival kit. Survival kit level 1. This position gets the most exposure. Grab one when you need a sugar boost. Always keep a few treats you can offer your co-workers. Survival kit level 2. These are for hunger pangs before and after a meal. You'll need them when you take a coffee break with your office buddies. Survival kit level 3. Trash talking your boss with your soulmate. Did you survive in the workplace? Office romance? Be careful. Even the photocopier knows all the gossip.
1: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0: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m your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Gravity 원준입니다.
0: 네. Don't we look way fresher than usual today?
1: 네, 오늘은 딱 여름처럼, 여름 햇살처럼 이렇게 상큼한 레몬코어 스타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좀 잘 어울리나요? 상큼한가요? 아, 비타민 갔나요? 감사합니다.
0: Alright, thank you, thank you. Dressing like this totally brings out the summer vibes. I feel so refreshed already.
1: 그러니까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의 비타민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Ooh, I like that. Then let's boost everyone's energy like the vitamins we are.
1: 좋습니다.
0: We've got a lineup of vibrant performances ready to fill you up with energy.
1: 네, 상큼한 매력부터 시원한 퍼포먼스까지 올 여름 플레이리스트를 책임질 아티스트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our guests for today?
1: 아, 좋습니다. 청량한 비주얼로 돌아온 풋풋한 걸그룹, 유스피어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0: Welcome.
1: Welcome, welcome. 아, 정말 청량합니다.
0: Hello, U-Spher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U-Sphere입니다.
1: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Wicked Game. 아, 이게 제목부터 들어보면 벌써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데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앨범 바이트 디스트릭은 서로를 툭 건드리고 장난치며 관계가 시작되는 과정을 담은 유스피어만의 구역을 의미하는 앨범입니다.
1: 어, 좋습니다. 곡 소개도요?
2: 네, 저희 타이틀곡 위키드 게임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장난스럽고 사랑스러운 작전을 펼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1: 와, 벌써부터 재밌어요, 그렇죠?
0: Yep,
1: 좋습니다.
0: W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the choreography was so bright and playful.
1: 맞습니다. 이 포인트 안무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아, 네.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깍꿍 안무라고 손을 깍꿍. 펼쳤다가 깍꿍 한 안무가 있는데
1: 아, 어허.
2: 같이
0: 귀엽네요.
1: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네.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네.
1: 좋습니다. 네. 자리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저희도 한번 까꿍 놀이 한번 까꿍. 해보겠습니다.
1: 네, 까꿍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0: 그럼.
1: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포인트 안무 동작도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현장에 계신 팬분과 함께 이야기

0: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유스피어 팬 유스티입니다.
0: 좋습니다. 수빈님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유스피어 좋아하는 팬 유스틴 홍수빈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오, 오늘 네 이렇게 유스피어에게 또 직접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2: 아, 네, 오늘 의상 콘셉트가 되게 귀여운데 옷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0: 우리 한번 시아님부터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좋습니다. 저는 바지에 여기 다마고치가 지금 달려있거든요. 오. 이 다마고치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친구를 키워봤습니다, 열심히.
0: 아, 직접 작동이 되는 거예요?
3: 네네, 지금 똥도 치워주고 주사도 맞춰주고 열심히 네. 키우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채나님은 또 뭐 있을까요?
4: 저는 오늘 베레모를 썼는데요. 네. 이 베레모와 이 짝짝이 양말이 포인트입니다. 짝짝이 포인트예요.
0: 수빈이 어떻게 좀 이 포인트 귀엽나요? 베레모와 양말?
2: 너무 귀여워요.
0: 좋습니다. 또 로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요. 오늘 이 빵 같은 베레모와 네. 여기에 보면은 과자집이 있거든요.
3: 오, 배지!
5: 이게 정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0: 배지가 또 이 귀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수빈이 어떻게 좀 만족하셨을까요?
2: 네.
0: 아이,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Alright, this time we'll be asking a few questions that our fans sent in ahead of time. 이제 사전에 받아놓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0: 네, 유스피아 분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복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약간 꾸안꾸 or 꾸꾸꾸 둘 중 어느 쪽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소희님부터 한번 답변을 해주실까요?
6: 아, 저는 이제 연습할 때는 살짝 편하고 체형이 예뻐 보이는 옷을 위주로 입는 것 같고 네? 나갈 때는 완전 꾸꾸꾸로 입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완전? 살짝 시크한 스타일에 빠졌어요.
0: 살짝 시크한 스타일의 꾸꾸꾸. 좋습니다. 서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7: 저는 평소에 약간 편한 느낌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어서 약간 캐주얼하게 꾸안꾸로 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꾸안꾸 좋습니다. 로아님은 혹시 어떻게 있을까요?
8: 네, 저는 약간 핫걸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의 사복을 주로 입는 편이고요. 네. 그날 제 기분에 따라 꾸안꾸와 꾸꾸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0: 꾸안꾸 꾸꾸꾸는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추금이는 핫걸.
8: 네.
0: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옷장을 열었을 때 가장 많은 색깔은 어떤 색인가요? 라고 소희님께서 한번 답변해드릴까요?
6: 저는 정말 다양한 색깔들의 옷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니까 검정이나 브라운 색깔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0: 또 확실히 시크한 스타일이 검정이니까요. 그쵸?
1: That's right,
0: 좋습니다.
1: That's
0: right. 시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는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블랙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호. 블랙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좀 청 색깔이 포인트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서유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 저는 일단 약간 청순한 스타일을 많이 입기 때문에 하얀색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0: 정말 다양합니다. 그쵸?
1: 네.
0: 네, 마지막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각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저는 이제 좀 힙한 스타일을 평소에 자주 입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미니멀한 좀 예쁜 옷을 좀 도전해보고 싶지 않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0: 좋습니다. 다온님은 있으실까요?
9: 저는 평소에 이제 트레이닝복 위주로 입어서 네. 뭔가 요즘 유행하는 갸루 스타일을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야호. 자, 채나님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4: 저는 무대에서는 약간 공주처럼 이제 레이스 달린 것도 입어보고 싶고 네. 사복으로는 빈티지? 약간 Y2K 느낌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0: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Alright, that about wraps up our beauty cam interview with Youspear.
0: 네, 이제 Youspear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우선 유스티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전 세계 유스티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제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1: Alright. Let's check out Youspear's performance of Wicked Game, filled with their lovable vocal and energy.
0: 네, 여러분 다들 준비되셨나요?
10: 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ow, that was so cool and refreshing. By the way, Wonjin, with the weather heating up, don't you keep craving cold drinks?
1: 맞아. 저는 요새 특히 이 레모네이드에 좀 빠져 있는데요. 톡 쏘는 상큼한 그 맛, 아시죠, 여러분? 네, 기분까지 좀 좋아지잖아요.
0: Yes, totally. That sweet and tangy flavor is perfect for summer.
1: 아,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도 싱그러운 매력의 무대들이 우르르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0: Ooh, no way. Are you serious?
1: 아, 맞습니다.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환상적인 무대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즈!

0: Wonjin.
1: Uh-huh.
0: With the weather heating up these days, you've got to take care of yourself.
1: Uh-huh.
0: Have you been taking your vitamins?
1: 아, 물론이죠. 저는 종합 비타민으로다가 아주 야무지게 챙겨 먹습니다.
0: Nice. Taking your vitamin like a good boy you are.
1: Uh-huh.
0: Just makes you feel ready for the day, doesn't it?
1: 근데요, 오늘은 제가 챙겨 먹지 않고 왔어요. 일부러.
0: Why?
1: 아, 왜긴요. 이 다음 무대들이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0: Ah, that's why. It is just that good, isn't it?
1: 네.
0: Now you've got me excited as well.
1: 맞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음 든든하게 해줄 다음 무대들 바로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Uh-huh.
0: You know you can really tell a great vocalist from the very first line, right?
1: 아, 맞습니다. 이게 듣는 순간 와 하면서 약간 확 몰입하게 되는 그런 보컬들 있잖아요.
0: Yup. And it looks like we'll be singing wow all day today.
1: 정말요? 그러면은 얼른 만나봅시다. Hurry, hurry!
0: Good idea, good idea. Uh-huh. Get ready for performances that'll captivate you with unique vocals.
1: 네, 백아연 씨 그리고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Music start!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즐기셨나요?
2: 네! 좋았습니다.
0: We were so happy to spend time with you today as well.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꼭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 감기도 조심하시고 비타민 같은 하루 보내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Refreshing K-pop Performances. Bye!

해금은 두 줄로 된한 학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어느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1: Get ready, new era. 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 예.
2: Hello, 루키즈 시청자 여러분. 저는 누에라 유섭이고요. 저희 누에라 멤버들이 대기실에서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Let's go. Woo. Hello. Oh. Yo. Seven. Eight. Oh yeah.
3: Two.
2: Oh. Oh. Oh. 뭐 하고 있었어요?
3: 저 지금. 좀 열어 올리느라 스쿼트 하고 있어요.
4: 아, 스쿼트 하고 있었어요?
2: 요즘 또 스퀴드 게임이 유행하잖아요.
3: 아, 또. 스퀴드 게임.
2: 난 스퀴드 게임 3 버전까지 나왔잖아요.
3: 맞아요. 바로 줄넘기 바로 가자.
2: 아, 오, 오. 바로. 오! 오! 오! 예!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오늘 외모 체크 하고 있었어요?
7: 네, 하고 있어요.
5: 오늘 주사 6.
6: 6.
5: 당신 항상 윤기였어.
2: 노바들한테.
6: 노바들한테.
5: 노바들 한마디. 아, 각오 한마디.
6: 걱정하지 마요.
5: 걱정하지 마.
6: 100점 상대 얼굴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5: 아, 중국인거 그거잖아.
3: 스쿼트!
5: 일본이잖아.
3: 스쿼트!
2: 일준
5: 오늘 하나씩 알려줘 나한테.
8: 나랑 같이 놀자 이런 거 알려줘.
2: 跟我玩.
8: 오, 쉬운데? 오케이. 跟我玩.
2: 좋아. 소불고기 샌드위치요.
5: 아, 소불고기. 밥 먹었어, 기현이 형은?
2: 난 노아들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아까 샌드위치 4개 먹었잖아. 4개 먹었어?
5: 이 집 앨범으로서 네. 처음 온 거잖아요.
2: 맞아요.
5: 처음 온 만큼 제대로 보여주고 가야죠.
2: 진짜 보여줘야죠.
5: 네.
2: 진짜 뭐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네? 보여줄까?
5: 기세 한번 보여주세요.
2: 기세.
5: 노래 한 와, 좋아요, 좋아요.
6: 오늘 MC 부르셨는데 어떠셨어요?
5: 아, 좋았고요. 지금 여드름 나 있으니까.
6: 아, 죄송해요.
2: 진짜 미안해요, 이거는. 내
5: 생각이에요. 조심해주세요. 대기시간 잘 이렇게 잘 담아봤고
6: 네.
5: 오늘 지금 리허설 본 무대 아직 남아 있으니까 파이팅 하겠습니다.
6: 네, 어깨 너무
5: 파이팅.
1: 파이팅.
9: 하나, 둘, 셋. Get ready, new era.
10: 저희 타이틀곡 N은요 지난번 뉴인스나우에 이어서 국경을 넘나들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에이전트로서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11: 포인트 안무가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약간 시기를 찾는 듯한 안무와 같이 이어지는 젓가락이 나오는 안무.

0: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불편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힘든 점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 알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해서 팀적으로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적으로도 저희가 가진 장점이 되게 칼각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서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맞추는 연습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 멤버들도 다 잘 따라와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예!
2: 감동이구만.
3: 이번 싱글 스타일은 저희 약간 N9 랩보다 좀 성장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앨범 한 세 개 있는데 문 버전, 선 버전하고 저희 포카 앨범. 문 버전이랑 선 버전 옷이 다 약간 좀 노출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도 약간 복근 운동 그런 거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4: 네. 아, 힘든데?
2: 좋았어요.
1: 정민? 네.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 예! 네, 제가 분위기 메이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멤버들이 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들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Yeah! 아!
2: 오늘 목 쳐서 가기로 했구나.
1: 그럼
5: 이런 형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어요?
2: 아 너무 좋아요. 아, 그 저희가 진짜 뭐라 해야 되죠?
3: 거짓말 생각하고 있어.
2: 지금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와줍니다. 전형이다 진짜. 새로운
6: 게 생겼어요?
2: 네. 네. 가보자. 네.
7: 기대 많이.

0: 진심으로 저희 앞으로 중고에서 또 콘서트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좋아요. 네.
0: 라쿠도 라쿠는 어떻게 생각해?
2: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중국도 활동하고 이제 일본에서도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그럼 목표는 월드 투어로 하죠.
0: 월드 투어. 아 맞아. 월드 투어. 와.
2: 중국도 가야 되잖아요. 저희.
1: 하든 그 맞아.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월드 투어.
0: 맞습니다.
3: 기다려라. 주경 기장.
4: 다 갈게요 다.

0: 겨울에 많이 먹었지.
1: 한겨울에.
0: 점심에다 그거요. 쌀이 작으니까 밥도 혼나고 늘려 먹는 거. 그거 넣고 물 붓고 그냥 뭐 시래기 넣고 김치 넣고 많이 넣게 불잖아.
2: 한밥에 나오면 반포를 넣고 수제비 떠넣고 김치 넣고 감자 넣고.
3: 데리빌 농사 많이 했어. 고구마도 넣었어 옛날에. 뚝뚝뚝뚝 쓸었어.
4: 그건 너무 약간요. 저 족살 넣고 시래기만 넣는 사람 안 했어.
5: 아우기 팔이 있으면 아우기 팔이 좀 뜯어놓고 이렇게 끓이면 괜찮더라고.
4: 수제비 떠넣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 잔치하고 남았다고 옛날 틀국수 틀은 거 있잖아. 그게 이런 옛날 고깃장이 하나 남았더라고. 국수를 조금씩 넣더라고. 그것도 괜찮더라고.
0: 나는 산지에서 클 때는 별로 안 먹었어요. 시댁에 와서 못 먹었어. 그때는 먹고 살만해서 이렇게 죽을 안 끓여 먹었어. 남자가 열이고 여자는 흑임하고 나가는데 포면 벽덩어리 다 먹고 우리 밥도 없어. 포 넣는데 다 주워 다 먹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 엄청 끓였어. 아이고 거지는 그런 건 안 했어.
6: 시집 와서 먹어봤어요. 10월달까지 거리밥만 싸해 먹었어. 우리는 무조건 지사 아니고는 쌀밥은 못 먹어봤어요.
0: 왜? 해먹는 사람은 해먹지. 우리 집에는 그냥 살만해서 죽을 그렇게 안 끓여 먹었어.
5: 저는 많이 먹었어요. 우리 쌀하고 섞어가지고 밥을 세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섞어가지고 고기만 넣고 이제 끓여놔 끓여가지고 식잖아요. 이제 죽을 갖다가 그 한 그릇 끓여가지고 밥그릇 위에 덮어가지고 이걸로 푹 씌워놨다가 그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요. 친정엄마.
4: 김치하고 쌀, 밥이죠, 밥. 아니면 쌀국 끓여야 되고.
0: 그때는 이 고춧가루 버물버물 해가지고 물 걷게 해가지고 배추 절여서 넣고서 꾹 짜가지고 넣고 그랬지. 지금 많이 밥 먹는 게 없잖아.
5: 인도서 건져내고 넣어서 먹자.
4: 그래도 맛있어서 그때.
5: 안 빨개져요. 허였어.
0: 빨간 게 죽어.
5: 그게 허였어요. 나물을 넣고.
4: 나물 죽 그런 거지 뭐. 빵청냈던 명중이.
0: 통일배수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쌀을 흔하게 먹었잖아.
4: 그때부터 쌀이 흔한게였어.
0: 객식을 그렇게 안 끓였지.
5: 난 작년 겨울.
4: 여기서 잘 끓여서 다르지. 고구마를 또 끓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감자
0: 넣고 한 사람 뭐
4: 그냥 끓이는 사람 뭐 다 넣어.
6: 콩나물.
4: 콩나물 있을 땐 좀 넣고 없을 때는 그냥 끓이고.
5: 일단은 시래기 넣고.
4: 밀가루 넣고.
0: 호박잎도 넣고.
4: 달라진 거 없어. 맨날 그런 죽이지.
5: 지금은 이제
4: 아니야.
5: 입맛이 그리워서 우리도 가끔 집에서 해먹거든요. 신랑이 이제 밥 해먹기 싫고 좀 귀찮다 그러면
4: 어쩌다 해먹고
5: 객식이 저기 뭐 김치죽 끓일까 이러면
4: 여기서 살
5: 그냥 끓여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0: 맛은 있어. 끓인 것도 지금
4: 소화도 잘 되지.
0: 소화도 잘 돼요.
5: 김치죽 갱식이입니다. 김치 갱식이. 왜 갱식이 죽이라고 그랬지? 그건 갱식이라고 하지. 갱식이. 그냥 눈짐작으로 그냥 손대중 눈대중으로 하는 식으로 그냥 아 이 정도 넣으면은 간이 맞겠다. 뭐 이걸 넣으면은 더 맛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뭐 지금처럼 뭐가 한 수저 매끄럼 막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어렵지 않고. 집에 냉장고 열면 뭐든지 다 이제 뭐 아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반찬들이. 나물 아무거나 놓고 이렇게 끓이면 갱식이 죽이 되는 거죠. 밥이 먼저 들어가야죠. 이제 김치가 들어가고요. 김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콩나물 들어가고, 고구마. 저기, 그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를 떠넣어서 수제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밥으로 갱식이를 끓여도 되는데, 쌀을 붉어가지고, 해도 되는 거죠. 쌀을 넣고 끓이면 아무래도 더 끌쭉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묵은 김치가 좋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거의 이제 조그맣게 잘게 썰어서, 사각으로 썰어서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는데, 먹을 때 먹기도 좋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3도막, 4도막 이렇게 크게 썰어 넣어요.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저로 이걸 이렇게 파먹는 거,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밥하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식으로 그렇게 끓입니다. 들기름을 먼저 볶다가, 김치를 볶다가 이렇게 끓이면은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돼요. 딴 거 안 넣고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간장 좀 넣고 이렇게 간 맞춰서 끓이면 그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수제비 할 걸 밀가루 반죽을 해놔야 되겠죠. 저희는 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넣어서 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하는 수제비가 더 쫀득하고 더 질긴감이 더 있어요. 이게 더 수저로 떠놓는 거는 좀 허물한데 이렇게 손으로 떠놓으면 더 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잠기게 그냥 고구마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썰으면 돼요. 네 조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김치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간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쫑쫑 썰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 불로 놓고 약간 이제 냄비가 좀 달궈진 다음에 덜기름을 두를 거예요.

약간 저 약간 약불 저 중불로 해놨다가 다시 센 불로 넣고 이제 끓여. 먼저 고구마 넣고 밥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떠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밥을 퍼지는 걸 생각하고 또 수제비도 떠넣어야 되니까 물량이 그냥 흥건할 정도로 넣어야 되죠. 밥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물로 반죽을 밀어서. 물가루가 한 이거 갈 때쯤? 이거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어 주는 거예요. 네. 다된 기준은 고구마가 익은 걸로 봐야겠죠. 이게 조선 간장이라 한세 주저 정도 넣을게요.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끓였어요. 방하고 부엌 사이에 요거만한 그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으로 이제 쟁반에다가 하든지 상에 조금 작은 상에다 하든지 이렇게 쪽문으로 들이주면 안에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요쪽 상 하나 놓고 요쪽에 상 하나 놓고 여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이쪽에 어차피 뭐못 먹어서 이 죽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양을 이제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해도 안 좋죠. 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옛날 국거릇, 이 밥그릇은 그릇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그릇만 먹어도 순간은 배가 불렀지. 쉽게 배가 꺼져서 그렇지 반찬이 없죠, 이거. 그냥 이것만 먹고. 근데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원래도 음식을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생활 개선의 활동을 하면서 그 이제 요 근방에 사시는 그분이 그 향토 음식 연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참 들어가기도 힘들다.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본업의 그 회장님 하시던 분이 기회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쌀을 활용한 음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경시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음식이다 보니 될수 있으면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무 흔한 음식이지 말하자. 좀 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뭐 거의 다뭐그 회원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음식일 거예요, 그거는. 뭐, 저 중학교 때 끓여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집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끓여봤죠. 우리 시대는 시집 오면 어머님이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드려야 됐잖아요. 이렇게 죽을 끓이면 이제 어머님 김치죽 끓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좋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와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예, 이거는 뭘 넣어라. 여기는 뭐 이런 걸 넣는다. 뭐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고구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거기다가 콩나물도 좀 넣고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하면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진 거죠. 예. 이제 어르신이 주로 끓이시죠. 맛있다고 하고, 이제 오랜만에 먹는다고 하고, 이제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마음이 아프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먹으면서 막 땀이 나잖아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양식을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기분?

농가수는 우리 연합회에 등록된 농가수가 1,300명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등록이 안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1,6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뭐 제사나 지내고 뭐 약재나 쓰고 이랬잖아요. 말려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출을 과일화한 내가 보은이에요. 과일화한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20년?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년에서 2년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이게 상상외로 이 새로운 맛이잖아. 세계에서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추 맛을. 거기에 빠졌죠? 심는 것부터 이, 뭐, 이 이제 비가림 시설 등등 해서 편의 장비라고 그래서 뭐 선별기, 건조기, 또 저온저장고 등등 뭐 운반차. 이게 다80% 지원을 해줬어. 대한민국의 농사, 농수산물 중에 유일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건 대추야. 대추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도매시장도 안 나가고, 중개상도 못 대들고, 순수히 내가 확보한 고객하고 직거래를 하고, 남으면 산림조합에, 연합회 갖다 줘. 이게 납품하는 거야. 이제 파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즙자죠, 뭐. 즙. 대추즙. 피로 뭐 회복이니 뭐 뭐니 뭐 면역력이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모르는데 그잠못 자는 거 있잖아요. 불면증 이게 최고예요. 불면증 좀잠못 자시는 분들 한번 잡숴보시라 그래. 진짜 이건 거기에는 끝이요. 불면증에는 진짜 좋아요.

대추굼이라고 합니다. 고다, 달이다, 그 다음에 오래 끓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우리가 곤다.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줄임말인 것 같아요. 곰. 대추만 다리는 푹 고는 시간만 해도 4시간, 5시간 정도 예, 해서 다 다리고 나서 고고 나서 이제 걸러내고 다시 죽을 끓이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끓이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밭하고 논 사이에 대추 나무들이 하나씩 있었고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대추는 한정이 돼 있고 사실 겨울 되면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 작물로 재배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밭이나 한 옆이나 뭐 어떤 그 짜투리 땅에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 남는 재료들 그렇다고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양을 불리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얘를 요만한 양을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면 한 2, 3일이면 먹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불려서 큰 솥에다가 끓여놓게 되면은 끼니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간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푹 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추가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을 넘어갔을 때 풍족함이 지나고 나면 그런 찰나에 있는 기타 재료들 가지고 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님들의 지혜.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70 전후 되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은 어렸을 때 이거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대요. 대추곰.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셨는데 이런 좋은 대추는 엄마가 다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 이렇게 못생긴 대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못생긴 대추들이 또 쪼글쪼글하고 작아서 그냥 먹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대추를 끓여서 거기에 나오는 차조하고 뭐 쌀가루, 찹쌀가루가 됐던 맵쌀가루가 돼서 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끼니로 먹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산악지대다 보니까 화전민이어도 그 사이사이에 논농사들은 조금씩 지셨던 것 같고 그런 밭둑이나 논둑에 여러 가지 뭐 콩이든 조가 됐든 여러 가지들 또 옥수수가 됐든 심어서 얘네들 이 작물들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서 드셨던 것 같아요. 문헌에는 뭐 대추죽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곰이라는 거는 대추죽보다는 대추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음식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 오랫동안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음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빨갛게 익은 건대추 당도가 달라요. 끓였을 때 당도가 다르고 생대추는 보통 그 풋내가 난다고 그래서 끓이는 음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찹쌀 가루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맵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콩가루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청차조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조에 가깝고요. 저희는 10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사용합니다. 대추를 소금물에 이제 씻을 거예요. 대추가 오랫동안 이제 끓이는데 그냥 끓이면 덜 우러나요. 그래서 그냥 칼집만 넣을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끓여가지고 같이 걸러낼 거예요. 씨를 나중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물로다가 한 두세 번더 헹궈서 그다음에 칼집 넣으면 돼요. 이 대추구움은 오래 끓이다 보니까 물량을 좀 많이 잡아요. 5배. 5, 6배. 4시간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약불로 줄여요.

시작할 때는 센 불로 끓이는데 얘가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요. 중불에서 반 정도 잦아들 때까지 끓이실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완전히 뭉그러질 때.

0: Vete.
1: 원물을 넣고
2: 청차도 먼저 넣고 끓일 거예요. 끓이다가 뻑뻑해지면 훗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쳐가면서 이렇게 끓일 거예요.

대추를 너무 오래 다리면은 쓴맛이 나요. 반드시 불려줘야 돼요. 불린 차조가 익었을 때 찹쌀 가루를 넣으면은 농도가 또 맞아져요. 그래서 너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북 청주. 2009년도에 귀농을 생각을 하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이곳이 들어와서 크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가 마침 저하고 인연이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술을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근데 술이 물하고 우리의 그 누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쌀을 쪄가지고 세 개를 섞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뭐 머리가 뚜껑이 확 날아갈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술이 됐지? 어떻게 이게 알코올이 생겼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받쳐줄 수 있는 음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2023년도 향통죽 연구회에 이제 그 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대추 축제 때 저희가 밥하고 그다음에 부침개 요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좀 자체적으로 육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강사 육성을 하고 있고 판매가 가능한 음식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1차 전수 교육을 했고 장애인 가족센터라는 곳에 이제 장애인 분들과 이제 디저트 관련 음식을 진행을 했어요. 농진청에서 그 전국의 농가 맛집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2014년도 농가 맛집 선정되고 이제 여기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은의 특성이 대추가 더잘 맞아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다 대추죽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추곰은 그때 전수 받아서 기술센터에 있는 레시피 그다음에 그때 음식을 전수해 주시는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대추죽만 쓰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뭔가 이제 다른 식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차조가 있었죠.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있으면 제가 먹거든요. 전수는 못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사업을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뭐 레시피나 이런 건 공유할 생각이긴 해요. 그냥 인생 같아요. 인생.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그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살아서 뒤돌아봤을 때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추곰이 그래요.

0: 월세는 60만 원. 식비는 90만 원. 월세랑 식비의 그 금액 차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도시락도 싸고 집밥도 해먹고 하면서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오랜만에 부모님께서 올라오신다고 하셔서 같이 달콤한 휴가 같은 시간 보내보려고요.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1: 나 뭐해?
0: 엄마는 아빠 잘하는 지 감시해.
2: 아 진짜 좀.
1: 왜?
2: 잘하고 있거든.
0: 믿어볼까 그러면? 응.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달 식비 15만 원으로 도시락이랑 집밥을 싸고 있는 차소영이라고 합니다.
1: 요리 인플루언서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서울 상경한 지는 한 5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살던 월세집에서 월세가 60만 원 정도였는데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외식을 하고 배달을 주로 시켜 먹다 보니까 한 달 식비가 거의 8, 9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보다 식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돈을 절약을 할 수도 없고 저축하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들도 대부분 저렴한 재료들로 빨리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많아요. 다행히도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자기도 식비 많이 줄였다, 맛있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이제 또롱이 사랑둥이를 줄여서 또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처음이네 이 집에 이사 오고.
1: 그러게요.
0: 입구 못 찾아서 한참 헤맸어.
2: 안녕하세요. 저는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용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3: 소용이 아빠 자동덕입니다. 반갑습니다.
2: 저희 소용이는 첫째 딸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도 손을 댈 수 있으면 벌리지 않고.
0: 냉장고 열어봐도 돼?
4: 네, 봐봐.
1: 야, 책임 못 사나?
0: 와, 우리 식구보다 깨끗한데.
1: 아니.
2: 제가 어떤 부분, 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해도, 아, 괜찮아, 됐어.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첫째 딸이라서 더 가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0: 걱정 많이 했는데 하냐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잘 먹고 다니네.
4: 그치?
0: 그치?
4: 걱정하지 마.
0: 마음 놔야겠는데,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3: 딸 가진 부모 입장에 사실은 뭘 또 제대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저렇게 혼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걸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고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죠.
4: 엄마 아빠 오랜만에 서울 와가지고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또 선물을 준비해놨어.
0: 진짜?
1: 진짜? 뭐지?
0: 어버이날 선물?
1: 비쌀 거?
4: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1: 맛있는 거?
4: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
0: 해마다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해?
4: 지금 가보래.
1: 가보자.
0: 가보자.
1: 여보죠.
0: 가보자. 가보자. 레시피 보고 그때 했던 것 중에 갈비탕. 아니 김치찜. 김치찜이랑 그 등갈비 감자탕.
4: 순살 감자탕?
0: 아, 순살 대신에 나는 등갈비 넣고 있었거든. 맛있더라고. 그래서
2: 저도 아침마다 매일 저희 딸이 올리는 걸 보는데 재밌기도 하고 뭐 신기한 요리도 있고 이거는 꼭 따라 해봐야지. 예, 그런 것도 정말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지 얘가?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5: 딸. 아빠는 있잖아. 그 네가 올리는 것 중에 뭐 보면 안주류 있잖아, 안주류. 아, 그런 게 많이 땡겨.
0: 주단이시다, 주단.
5: 그러니까 이 아빠 닮아서 그런지 안주류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4: 그것도 그래.
5: 그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주라.
4: 그래.
5: 소주 한 잔 하게. 소주 한 잔 하게.
4: 제일 먹고 싶어.
0: 그래, 곤란하.
5: 곤란하게. 그거는 할 수 있다.
0: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5: 그래, 한 두 개.
6: 오늘 내가 준비한 소스야.
0: 우와.
6: 진짜 좋네.
1: 우와.
6: 어때?
1: 와, 아니 숙소가 아닌데 일반.
6: 예쁘지.
7: 오늘 이 숙소를 잡게 된 이유는 제가 부모님을 다 모시기에는 제 자취방이 너무 좁아서 좀 넓은 주방이 있는 숙소에서 같이 요리도 하고 놀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잡게 되었습니다.
2: 소가 이제 우리 슬슬 요리 한번 해볼래?
7: 그래.
2: 그래. 냉장고.
7: 냉이는 아빠가 한 건가?
2: 아빠가 근데 조금 늦게 캐서
1: 누가 그때 내 얘기를 하지?
6: 그래 얘기하지.
1: 이거 아빠 밭에서 그 철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 많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리할 때 쓰면 좋겠다 해서 좀 열심히 캐갖고 딱 올바른.

0: 언제든지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좀 들어가서 좀 쉴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1: 네, 네.
0: 언니 감사합니다.
2: 저희 가족의 오리 부고기는 소영이가 원래 야채를 잘 먹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리 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밭에 또 냉이가 나니까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야채를 먹이고 싶잖아요. 뭐 튀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오리 불고기 넣었을 때 가장 좋아하더라고 애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가족 음식이 하나로 된 것 같아요.
3: 이거 핏모양 어때?
1: 이게 오리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
3: 아,
1: 핏모양. 그거 좀 한번 먼저 핏물을 제거해서 없애고 여기다가 그래도 밑간 조금 해놨다가 냄새 조금 더 없어지게 밑간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하려고. 이거 외할머니가 만드신 고추장. 오. 저번에 할머니가 너 주라고 했는데.
3: 아 그래? 나 왜 안 뒀어?
1: 냉장고 넣을 데 없을까 봐. 일단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보내주려고.
3: 다음에 물어.
1: 너무 아까도 보니까 넣을 데가 없더라고.
3: 그건 맞아.
1: 그치?
3: 그래서. 엄마 이거 다 챙기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체 몇 시부터 준비한 거야?
1: 어제 밤에 다 준비해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빠진 거 없나 다시 체크 한번 하고 그러고 왔지.
3: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네.
1: 아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리 불고기가 왜 먹고 싶었어?
3: 오리가 비싸잖아.
1: 아 자취생이 해먹기 힘들어서?
3: 웬만하면 내가 해먹는데 오리는 좀 힘들어.
1: 아 그래 이렇게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엄마 찬스 써야지.
3: 그래.
1: 그래. 비싼 거 먹고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봐. 더 넣자.
3: 아 맛있는 것 같아.
1: 진짜? 응. 그래? 그러면 이 상태로 오리에 버무릴게. 엄마 이거 할 동안 양파 반 개.
3: 반 개?
1: 어. 대파라. 채소로? 어. 채소로 줘. 우리 딸 얼마큼 잘하는지 표정치 해보자.
3: 아, 썰어봐봐. 너무 가늘지 않게?
1: 어. 너무 가늘지 않게. 한 0.5cm?
3: 자르는 거 알겠는데 그 정도면.
1: 0.5cm. 대파도 어슷. 어슷 길게.

0: 부실 산 지 좀 됐잖아.
1: 한 2, 3년 됐지?
0: 처음에 식비 많이 들어서 시작한 거잖아.
1: 맞아.
0: 그러면 좀 식비가 많이 줄었어?
1: 한 달에 거의 10만 원? 15만 원? 정도 쓰니까 엄청 많이 줄었지.
0: 그럼 그 남은 거 차액은 다?
1: 다 지금 저축하고 있어. 오. 나중에 집 사게. 내 집 마련하려고. 집이 네.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어.
0: 언제 몇 년쯤 더 도시락을 삶으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1: 한 3년?
0: 그러면 우리가 뭘 좀 더 키워볼까? 오래 줄게. 식비를 더 줄이게.

0: 부탁드린 요리 두 가지 오리냉이 불고기랑 김치박죽은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감칠맛이 잘안 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쭉 엄마가 해주셨던 요리라서 그 추억까지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이 김치 알지?
0: 무슨
1: 작년에
0: 김치요?
1: 아빠랑 200포기 심어가지고
0: 아, 그때
1: 둘이서
0: 그거?
1: 밤새 절여가지고.
0: 아빠가 밤새 고민했다던 그거
1: 그러니까
0: 맞지?
1: 엄마도 할머니가 이거 해주셨잖아요. 외할머니가.
0: 아, 그래?
1: 근데 특별한 거안 들어가는데 약간 뭐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이게 먹고 싶더라.
0: 그럼 할머니는 엄마한테 왜 언제 해줬어?
1: 할머니는
0: 아플
1: 먹을 게
0: 때?
1: 없어서 김장 김치만 많아서.

0: 엄마가 해줬던 게 내가 서울에 혼자 있다가 힘들 때 뭐가 제일 생각나?
1: 고기?
0: 그러면 고기 먹고 싶을 때 아빠가 사서 해줘?
1: 제 손으로 제가 꼭 먹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엄마가 그럴걸?
0: 아픈데도 일어나서?
1: 그렇죠.
0: 안 되겠네. 아빠 나중에 혼내야겠다. 내가 교육 좀 시켜놓을게.
1: 의문의 일패다, 아빠.
2: 또 누가 얘네 얘기를
1: 아, 우리 훌륭한 농부님.
2: 얼마 식대고 있나?
0: 아빠 한국 산 김치라서 잘 되는 것 같은데?
2: 그렇지.
0: 응. 김치. 아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잘 익었던데?
2: 그래. 얼마나 공을 들인 줄 아나, 우리 딸 줄기라고.
0: 뭘. 그 웬만한 사 먹는 김치보다 훨씬 맛있어, 진짜로.
2: 그 아빠가 그 밭에 갈 때마다 빈다, 아이가. 맛있게 익어달라고.
1: 사실 정말 필요해서 무릎 꿇고 벌레 한 마리, 한 마리 나무젓가락으로 다 잡았거든.
2: 나무젓가락 안 되면 핀셋을 쓰고.
1: 와,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았어.
0: 정성이 가득한 거네.
2: 이제 한 번씩 우리 저 소영이가 재료나 이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뭘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올라온 거 보면 꼭 멘트가 달려요.

0: 그래도 내가 키운 이 작물로 해서 지가 요리에 활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키우는 겁니다.
1: 아니 그래 맨날 음식 그 하고 하더니 우리 딸 아빠 엄마 오랜만에 졸업을 왔는데 우리 딸이 또 맛있는 거 한번 해줘야지.
2: 근데 아빠가 도와줘야 돼.
1: 내가?
2: 아빠 옆에서 재료 손질 좀 해줘. 그럼 해줄게.
1: 기꺼이.
3: 집에서 하라는 거. 딸이 해달라니까 하는 거.
2: 이제 좀 해봐. 엄마 좀 도와줘봐.
1: 알았어.
3: 아, 이제 끓이면 될 것 같아.
1: 이제 빨리 손 씻고 올게. 자, 주방 보조 남씨였습니다.
2: 손 씻었어?
1: 아, 방금 씻고 왔대.
2: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아빠. 재료를 준비해왔어.
1: 어 진짜?
2: 여기서 아빠는 짠.
1: 껍질도
2: 양파야.
1: 양파.
2: 어 껍질도 벗겨야 돼.
1: 껍질 벗겨야 되네.
2: 이렇게? 아 그렇게.
1: 5cm.
2: 좋아.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3: 난 뭐해?
2: 엄마는 아빠 잘하는 지 감시.
3: 아 진짜?
1: 아 진짜 좀.
3: 왜?
1: 잘하고 있거든.
2: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
3: 응? 이렇게 생각 안 해?
2: 응.
3: 이거야?
1: 엄마가 시키면 안 해. 지금 딸이 시켰다.
3: 그러게.
2: 역시.
0: 소영이는 저에게는 그 몸이 정말 힘들고 아팠을 때 찾아가서 맞는 링겔이라 하죠.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온 사진이나 보면 뭔가 기운이 확 나는 그 영양제 같은 그런 소용입니다.
2: 자,
1: 자.
3: 겸손하다.
2: 간장 한 스푼.
1: 간장 한 스푼. 어이씨, 딸님 보고 손 떨린다.
3: 주는 점 아니고?
1: 한 스푼. 정확하게 한 스푼. 일단.
3: 어, 손 떨고 있다 정말.
1: 그래.
3: 다섯.
1: 다섯. 어이 손 떨린다.
3: 여섯.
1: 어휴.
3: 일곱. 딸님한테 혼날까 봐.
1: 그래. 자, 오늘 맛없으면 이제 내 탓으로. 맛있게 먹을게. 어쨌든 간에.
2: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익으면 또 아빠가 넣어줘.
3: 그렇으면 제가 수고해 가겠습니다.

0: 내가 먹어볼까?
1: 먹어볼까?
2: 아니, 먹고 싶던 그거부터.
0: 나는 이거부터.
2: 나도 이거부터.
1: 난 이거.
2: 아, 그, 아 역시 먹고. 아빠는.
1: 그래, 우리 아빠는 다리 또.
2: 역시 아빠는.
1: 다리 또 올라왔다.
2: 난 눈치가 없다. 밥을 떠서 잠깐만.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0: 맛있다.
1: 맛있다.
0: 맛있다?
2: 응, 나도 먹어야지.
0: 이것도 맛있어.
2: 간이, 간이.
1: 밥도 좀 맛있다.
0: 안 짝한다?
2: 밥이 맛있는 거니까.
1: 아, 밥이 맛있어.
0: 아니, 오랜만에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냉이 향도 엄청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2: 그리고 향이 그냥 파는 거랑 좀 다르지. 달라. 훨씬 더 강하지.
0: 이건 사 먹을 수 없는 맛인데?
2: 뿌듯하시겠어요.
1: 그렇지. 아니, 들어가는 거 별 거 없었잖아.
0: 근데 맛있지.
1: 정말 단짠이고.
2: 본인 스타일이죠?
1: 단맛도 좀 적절하게 나고 짠맛도 또 적절하게 있으니까.
2: 아빠 단짠 좋아하거든.
1: 그러니까. 맛있어.
2: 얘도 재료가 김치밖에 없잖아.
0: 근데 내가 하면 이 맛이 안 난다? 신기하지?
2: 손맛이래.
0: 그니까.
2: 손맛. 내가 열심히 손으로 썰었잖아.
0: 김치 썰면서 뭐가 들어가는 거
2: 그래. 손으로 썰어서.
1: 사랑이 좀. 사랑이.
2: 듬뿍.
0: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
2: 올해도 김치를 우리가 맛있게 또 담아봅시다. 소영이한테 보내주고 가지고 와야지 또.
0: 그니까.
1: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따로 힘든 일 없어?
0: 왜? 갑자기?
1: 아니 그래 한 번씩 울산 내려오면 약간 지쳐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해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아빠로서 좀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우리 소영이가 늘 보면 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를 와, 저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뭔가를 도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늘 걱정되는 건 건강이죠. 조금씩 쉬어가면서 재충전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0: 아이고 그냥 큰일보다는 내가 나만 나와서 혼자 살잖아 서울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하루 힘들게 하루 끝내고 집 왔는데 아무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배는 고픈데 밥할 힘도 없어. 그럴 때 좀 엄마 아빠 많이 생각나고 집밥 생각나면서 집에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엄마가 와서 직접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아빠는 제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좀 쉬었으면 하시지만 저는 또 성격 자체가 쉬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뭐라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욕심도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빠는 또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는 날은 저한테 좀 달콤한 휴가 같은 날이에요. 하루하루 되게 고되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 뵈면 너무 이제 편안하고 좀 집은 본가는 아닌데 본가에 온 듯한 느낌이 나서 달콤한 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오늘 원래 우리 어디 가려고 했어?
0: 오늘 원래 경복궁 길을 따라 이제 걸으려고 했는데 비 와가지고
2: 근데 여기도 너무 지금 좋은 데야 꽁치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같아요.
0: 그러니까
2: 약간 지금 막 그때 갔던 유럽 같은 느낌 있잖아 왜
1: 그래.
2: 그런 맞아. 느낌이야.
0: 약간 오히려 좋은 거 같아.
2: 너무 좋은데?
0: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엄마 아빠 와가지고 엄마 맛있는 요리 먹고 하니까 좀 좋은 거 같아.
2: 덕분에 딸 요리도 또 맛있고
1: 그래.
2: 소영이 덕분에 오늘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먹는 거로 끝이지 않잖아요. 음식으로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음식으로서 사람이 정을 나눌 수 있고 좀 더 우리 가족이 소영이가 어떤 마음인지도 알게 됐고 우리가 좀 서로를 조금 더 음식을 통해서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영이랑 다 같이 즐거운 휴가 같은 하루 네,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0: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한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트콤 같은 하루?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0: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은 비 오고 흐린데 점점 그치면 내일은 괜찮지 않을까? 내일 맑아지면은 어디 가 나들이 갈까? 가고 싶은 데 있어?
2: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홍대. 그런데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걸어보고 싶어요.
1: 그 젊음을 느끼러. 그럼 내가 좀 이따가 홍대 맛집이랑 놀거리 알아봐가지고 내일 재밌게 놀아보자.
2: 기쁩니다.
1: 내일도 재밌게 놀자.
2: 고마워.
3: 나도.
2: 항상 고마워.
3: 나도.
2: 고마워.

0: Stunning, right? Every time I bring you in very, very special and beautiful places. Hello, my friend. Buongiorno. Annyeonghaseyo.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beautiful places, delicious food, and traditional liquor. Today, look at this magical place. We are in Munggyeong. Munggyeong is in Gyeongsangbuk-do region of Korea and is especially famous for this. This is Munggyeong Seje. It's a historical mountain pass that served as a route to go to Seoul. So the people was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pass, and of course they wanted to rest a bit and have a very nice hearty meal. Maybe this is the reason why Munggyeong is very, very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So let's look for what Munggyeong will give us.
1: Ho ho! Oh, 좋다, 좋다.
0: 야, 진짜 신선해 보이네. Do you know what is it? This is albaechu. You might know ba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a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a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Good. And then moo, some color. Mm-hmm. 맛있는 거 있을까? Mm-hm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2: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0: 아, 저는 문경 특산물 조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전통주도 알아보고 싶어요.
2: 아,
0: 여기서 진짜.
2: 이렇게.
0: 감사합니다. 네, 잘 빠세요.
2: 네,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미자? 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3: 네.
0: 오미자 봐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그때 왜 특별해요?
3: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오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3: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3: 네네네.
0: My friends, this is 오미자.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문경.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귀한시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3: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3: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예, 예.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3: 예, 이제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3: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3: 들어가기 좋도록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얕돌 돼지 반응 가게죠.
4: 예, 예.
0: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얕돌 돼지 문경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4: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4: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0: 진짜 돌이에요?
4: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4: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예.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4: 아,
0: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얕돌 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4: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0: 어, 볶음. 아,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4: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0: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항상 저는 준비해요. 오늘 이걸로
4: 접사보시면 네,
0: 맛있는 요리 네.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네, 잘 가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세요.
5: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0: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5: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5: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5: 네, 이 맞아요. 안에 와인이 들어있고 네.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0: 와!
5: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5: 저도 같이.
0: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5: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0: 혹시 맛봐도 될까요?
5: 그럼요.
0: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5: 네.
0: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5: 아, 오미자 청이네요.
0: 오미자 청이에요. 그리고 이거 몰랐어요.
5: 오.
0: 약돌 돼지. 진짜 돌 먹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5: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0: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5: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톰한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5: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5: 그럼요. 같이 가시겠어요?
0: 네. 잠깐만요.
5: 제가 도와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5: 네.
0: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The first one is 고추장 오미자 marinated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오미자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we'll put our nice 오미자청. One spoon and a half. But if you want to put two, it's okay. It's very delicious, so no problem. We have the 오미자 and now the second star, the 고추장. So now let's put the garlic. Let's say half a spoon. Now, onion. So we are doing a nice paste here, as you see. And then another puree. This is a Korean pear. And this is for sweetness and ripe, for the tannins inside that will make the meat very, very tender. And then gochugaru, one big spoon. And now we need the little bit of saltiness and the gamjilmat coming from ganjang. Ganjang is one big spoon. But now I need another thing. Usually I would use the matsuri, which is a kind of a cooking wine. But you know, here behind me, there's a lot of nice 오미자 wine. And over here also I have that beautiful 오미자 liquor that I tried before. So why don't using this one? I think it's a great idea. Wow! Very, very lastly, sesame oil and black pepper. So now let's mix nicely and then let's marinate. So let's put inside here and then also the other one together. Okay, now we have to put in the marinade very evenly. So we just cover nicely now, and then we put again inside here. And then we have to put in the fridge for minimum 30 minutes because the meat is going to become very, very soft. So let's prepare the glaze now. We have to reduce it until it becomes nice and syrupy. So let's start with the wine, the 오미자 wine. 간장. And now, our star, 오미자청. Oh, I think we are done here.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룩,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도전.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오,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하,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페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팍팍팍팍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ve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말로 ciao!
1: Ciao!
0: Arrivederci!
1: Bye Arrivederci! Bye-bye!
0: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È stato un piacere conoscere.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이번에는요, 평화 그리고 통일을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앉아주세요. 네네. 훈남 분께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축구 K3 리그 실업육상 마라톤 뭐 맡겨주시는 거 다 스포츠 중계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28살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네. 나오실 땐 수줍었는데 진행을 하셔야 될 것처럼 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엄변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28살이시면 아직 이제 미혼.
1: 네, 제가 봤는데 유일하게 저만 미혼인 것 같아가지고
0: 아쉽게 되네요. 네. 한 분 정도는 또 있었으면 이런 데서 또 저기 지금 피디님이 근데 되게 예쁘세요.
1: 혹시 잠깐
0: 어머 얼굴 조그만해요. 프로그램 끝나고 나눠보시도록 하시고요. 아니 그럼 언제 나는 캐스터가 되어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신 거예요?
1: 그냥 진짜 생각 없이 살다가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저도 뭔가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스포츠, 내가 잘하는 거, 또 이게 말하고 막 사람들 앞에 서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만나는 지점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스포츠 캐스터가 딱 있더라고요.
0: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1: 네, 너무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0: 근데 공부처럼 다 보셔야겠네요, 경기도.
1: 맞아요.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은 그 종목의 규칙이랑 뭐 역사랑 각 팀의 뭐 선수들이랑 이런 거를 엄청 공부를 하고. 근데 별님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게 네네. 지난 주말에 네네. 그 제가 고향 손오 팬
0: 나오나
1: 제가
0: 보셨어요 그거를?
1: 챔피언 결정전을 팬덤 중계로 계속 보고 있거든요.
0: 근데
1: 공부 열심히 하셨죠?
0: 조금 하고 갔어요. 너무 모르고 가면 안 되니까.
1: 근데 그게 느껴져가지고
0: 보기 좋았나요?
1: 너무 좋았어요. 승료 되셔가지고
0: 저 승료 됐죠. 뭐 응원하고 싶으신 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네, 요정이라서 요정. 마침 공교롭게 제가 데뷔 연도가 2002년이에요 2002년에 또 우리나라에는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제가 데뷔 앞두고 몸과 목을 아껴야 하는 그 시기에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녹음해야 되는 당일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시골로 짐 싸서 내려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아까 소개하실 때 여자 축구 중계하신다는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1: 네네.
0: 여자 축구의 매력이 있을까요?
1: 사실 많은 분들이 여자 축구 리그가 국내에 있다는 거를 모르셨을 것 같아요. 되게 열악해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그 환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일을 사랑하길래
0: 맞아요.
1: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길인데도 진짜 피땀 흘려가면서 계속 몇십 년씩 이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딱 반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매력 있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0: 나중에 혹시 여자 축구 선수와 또
1: 데이트를
0: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요?
1: 일은 일로만
0: 일로만 잡혀 살 수밖에 없으니까.
1: 저는 오히려 좋아요. 약간 끌려가는 거 좋아.
0: 그런 거 좋아하시는 네. 스타일이시고.
1: 예겐남 스타일이요.
0: 작가님 어떻게 테토녀세요? 테토? 테토래요. 테토 네. 테토래요. 그럼 괜찮다. 수원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 내고향 축구단이 우리나라 수원 FC 여자 팀과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스포츠는 또 스포츠니까 승팀과 패팀이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5년 차의 캐스터로서 재현 씨가 중계를 하게 됐어요. 그럼 오프닝 멘트로 어떤 멘트를 하실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1: 준비한 게 있긴 있어요.
0: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카메라.
0: 네네.
1: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녹색 직사각형의 전장 위 오늘 남과 북은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규칙을 존중하며 승부합니다. 아시아 정상을 향한 길목에서 펼쳐지는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수원FC 위민과 내고향 축구단의 맞대결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캐스터 김지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고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와 잠깐만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1: 괜찮은가요?
0: 저도 아까 이렇게 말하다 노래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잠깐 본업하니까 나는 마이크를 바꾼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성대를 갈아 끼운 것처럼.
1: 아 그런가요?
0: 이렇게 말할 때랑 톤이 완전히 진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캐스터 맞구나. 아, 물론 뭐 속이어서 오시진 않으셨겠지만 멋짐이 확 느껴져가지고 놀랬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잘 자란 청년분들 보면 우리 드림이 소울이도 이 형아처럼 잘 진짜 바르게 자라다오 이런 얘기를 제가 저도 이런 얘기 할 나이가 됐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1: 저희 할아버지께서 평안도 출신이시거든요. 145퇴 때 넘어오셨는데 평생을 이제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 하시다가 결국 보시고 지금은 이제 평안도가 보이는 파주에 가면 동화경모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언덕에 할머니랑 같이 누워 계신데 해마다 할아버지 뵈러 이제 명절에 가면은 할아버지 봉분이 제일 최근에 만들어진 봉분이었다가 그 뒤로 한 줄 더 생기고 또 한 줄 더 생기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언덕이 채워지는 걸 볼 때마다 고향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럴수록 남아있는 우리가 조금 더 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왜 필요할지 고민하고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0: 네.
1: 싶었어요.
0: 아, 끝까지 정말 훌륭한 청년임을 증명하고 가시네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기분이 어때?
1: 꽃꽃처럼 날아.
0: 오늘 컨셉은?
1: 평화 배달부.
0: 자랑해볼까?
1: 축제 대성공.
0: 하고 싶은 말?
1: 꼭 평화 온다. 네, 저는 통일부 홍보담당관실 청년 인턴 최희이고요. 이번 동탄의 평화온담 행사에서 부스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동탄의 평화온담은 통일부가 5월 30일 동탄 호수공원에서 개최했던 평화체험 축제인데요. 이 행사명도 청년 인턴들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인데요. 평화의 온기를 담아서 전한다, 평화가 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도시 중심의 행사와는 다르게 직접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일상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행사에서 가장 특별했던 점이 통일부 마스코트 꾸꾸가 생겨났다는 점인데요. 이제 꾸꾸는 DMZ에 사는 가상의 새로 평화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평화를 전하는데 이번 동탄의 평화온담에서는 평화 배달부를 맡아서 시민들에게 평화를 배달하는 그런 캐릭터 컨셉트였습니다.

0: 저희 청년 인턴들은 이제 체험 프로그램의 미션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멸종위기 평화, 꽃구담, 꽃구의 옹달샘, 평화 광산 이렇게 네 가지 팀을 운영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꽃구의 옹달샘 팀은 이제 평화 배달 부인 꽃구가 잠시 쉬어가는 옹달샘 컨셉이었어요. 개인별 성향에 맞는 평화를 찾아보고 또 그에 어울리는 블렌딩 티를 제공드리는 부스였고요. 또 다녀가신 분들의 방명록을 이제 업사이클링 병뚜껑으로 제작을 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태적인 부분도 고려를 했던 부스였습니다. 또 꾸꾸담이라는 팀은 이제 자취를 감춘 꾸꾸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서 꾸꾸를 찾는다거나 또 투어 활동을 통해서 꾸꾸에게 사랑을 전한다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평화광산이라는 팀은 북한의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연상시켜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 꾸꾸를 찾는다든지 평화 캡슐을 찾는다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제가 속한 팀은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곡에 이제 사랑의 종말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면 사랑의 정말로라고 들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도 평화의 종말론 평화의 정말로라고 이제 언어 유희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평화가 사라지는 세상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부스였습니다. 저희 진행했던 활동들은 이제 꾸꾸의 알을 부화시키는 게 메인 컨셉트였어요. 이제 DMZ 숲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이제 얽히고 설켜 있는 선이 몸에 닿지 않게 통과를 하고 또 풀장으로 꾸며진 평화 호수에서 꾸꾸 알 캡슐을 찾아내는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이제 경계선을 좀 허물자라는 의미를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현장의 반응은 저희 모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행사가 기존의 행사와는 다르게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됐던 저녁 행사였어요.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이제 산책하면서 들르시거나 아니면은 저녁 식사 후에 바람 쐬면서 저희 공연도 보시고 또 체험도 많이 즐겨 주셨거든요. 그런 저녁 행사였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또 남는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아무래도 평화나 통일을 굉장히 멀게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부스를 운영해보고 행사를 하면서 이 평화와 통일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인턴들이 이 평화운단과 함께 성장해왔기 때문에 또 의미 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로서 평화와 통일을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풀수 있도록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1: The Korean Peninsula is inevitably affected by shifts in the international order. How are conflicts unfolding around the world influencing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bring you the final chapter in our series on war.

0: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아,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군사력이 센 나라인지 몰랐어요.
1: 우리가 대략 한 5위권.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왜 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슬픈 사연이 있어요.
0: 어, 뭔가요?
1: 이 고구려 백제신라가 한강을 두고 싸웠던 이유는 네. 뭐냐? 여기가 한반도의 중심이에요. 중심인데. 한강이 있고 바다로 나갈 수 있고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고 평야지대고 비옥하고 가장 좋은 위치가 바로 서울이에요.
0: 네.
1: 그런데 지금 서울이 어떻게 되어 있죠?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바로 40km, 50km 위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하마스, 뭐 헤즈볼라 요 사례가 아니라면 거기도 여기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그냥 게릴라전과 정규군 정도의 국지전인데 여기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 상호 충돌하는 밀집지역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과 안보적 수요가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하는 거죠. 언제부터? 70년대부터 자주국방이 시작된 거예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 안보 수요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방산 생태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훈련하고 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5위가 된 거죠.
0: 근데 최근 전쟁을 보니까 꼭 국방력에만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 전략을 통해서 이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 이 최근의 전쟁들을 봤을 때 이 전략 자산이나 이런 이 도구들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드론 활용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고 최근에 이 호르무즈 사태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전쟁은 무엇일까? 무엇이 활용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회사 현대자동차에서 로봇을 또 하나 공개를 합니다. 아땡라스를 공개하죠. 그 친구가 축구를 합니다. 손흥민 비슷하게 합니다.
0: 정말요? 그 정도예요?
2: 네. 거의 얼마 전에 라보나킥을 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 계속해서 훈련을 한 게 아니라 학습하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이 피지컬 AI가 만약 다음 전쟁에 활용된다면 앞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듭니다.
1: 근데 이제 조금 안보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드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AI 새로운 전쟁의 양상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분 변화지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란 전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전쟁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란 전쟁에 미국이 왜 헤매느냐? 오로지 항공전만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뭐 드론과 AI 로봇이 하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병력. 두 번째는 전차, 장갑차. 그 다음에 야포. 전쟁의 기본은 안 바뀐 거예요.
0: 예. 똑같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변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네. 무기체계나 양상은. 그러나 기본은 튼실해야 되는 거고 그 기본이 튼실해야만 전쟁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국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방산 생태계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 근데 교수님,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 정복을 실현하겠다 하면서 우주 전쟁에 뭔가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1: 왜냐하면 지금은 전자전, AI, 네트워크, 통신 이런 게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전쟁을 좌우합니다.
0: 네.
1: 이 서비스를 우크라이나한테 제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쟁을 좌우할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전쟁의 하늘의 우주 공간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0: 이런 와중에 지금 우리 위쪽 북한은 어떤 위치에 어떤 현상에 처해져 있나요?
3: 북한도 드론 쪽에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가속을 밟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변화하는 전장이지만 근본적으로 육군이나 아니면 기존의 전통 무기들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전장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이 군사를 러시아에 보낸 것을 러시아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밀리고 있었던 것을 근본적으로 군사력들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근데 최근에 또 북한이 또 심상치가 않아요. 계속 핵카드를 이렇게 만지작 하거든요.
1: 이속 우한가요? 네, 그런 거 있죠. 목이 긴 병.
0: 학과 여우 이야기.
1: 학과 여우 똑같은 거죠. 이제 물고기를 딱 집었는데 물고기를 놓지 않으면 안 빠지죠.
0: 네.
1: 지금 북한의 딜레마가 그거거든요. 대북 제재. 북한의 95%의 교육이 제재에 의해서 차단돼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 20%만 중단되면 나라 절단 나거든요. 원이면 안 나와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북한의 95%의 교역이 중단돼 있다고 그러면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핵은 유지 보수 운영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요. 이게 북한의 미래를 막고 있는 거죠.
3: 전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북미 간에 협상을 하기 위한 레버리지로서 북한이 지금 핵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축인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축출, 이란의 공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스스로도 만약에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자신들은 장기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의 굉장히 불확실한 안보 환경이 모든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듯이 북한에게도 일정 정도의 위협감을 갖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확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기술과 관련된 군사적 재래식 능력들도 확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2: 네. 사실 저는 전쟁이라고 하면 크게 가깝지 않은 사람인데요. 제가 보는 전쟁은 사실 되게 좀 나쁜 짓입니다. 많이 배출하고 우리 막 환경 더 생각하자 라고 하는데 전쟁이 막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이면과 진실을 또 전문가분들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왕좌의 게임의 그 대사처럼 저는 지금 이제 전쟁이 더 많은 그리고 빈도나 강도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전쟁의 모멘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갈 것인가.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국방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 쌓아야 한다. 마지막 하나가 전략 외교인데 결국에 북한과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 외교들을 해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들을 최대치로 낮추는 것들이 지금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평화가 좀 않는다. 각자 도생, 약육강식의 충돌의 시기는 꽤 오래 갈 거다. K-방산, K-민주주의, 그리고 K-컬처, 종합국력. 제가 보기에 유사일에 가장 전 국력이 강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인내와 자신감을 가지고 한반도 안보, 글로벌 안보 위기,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우보천리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기후 환경 변화가 굉장히 큰 문제다 하는데 기후 변화와 위기 진짜 극복은 가능한 문제입니까?
2: 우리나라 산림은 현재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다가 이제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4: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고 앞으로도 꽤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를 어떻게 깨끗하게 쓸까?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 이렇게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2: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0: Sieroszewski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eong-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1: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0: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Sieroszewski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In fac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1: 일종의 모순인데, 일단 일본을 먼저 다녀갔었고요. 쉐로셉스키가 어쨌든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한국 중에 제일 먼저 좀 더 오래 이렇게 관찰했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이 좀 이렇게 여행하기에 조선보다는 당시 편안한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개항을 가장 먼저 단행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고, 이게 러시아어로도 출간이 되어야 되는 책이니까 일종의 검열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조선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기 힘든 면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 책에 이제 말미에 가게 되면 그 신문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2: Foreigners seem interested only in profiting at our expense. They seize the finest horses and the best forests on the flimsiest of pretexts. Yet, they never fulfill their own obligations. Then what about the Japanese? Are they not the only ones attempting useful reforms in Korea? Improv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educating the people, abolishing slavery, and organizing the national economy? That is true. However, they only seek to satisfy us on the surface. They aim to change our appearance while hollowing out our inner selves, leaving nothing but a shell. They intend to obliterate our soul. He leaned on his elbows on the table and drank in a somber silence. I did not dare to say that the soul of a people can only be guarded by the people themselves.
1: 신문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쉐로셉스키의 안내자이면서 통역자였어요. 신문균의 입을 빌려서 한국의 어떤 현실에 대한 고발, 또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사내가 헤어질 때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서로 손을 꽉 맞잡으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장면, 이런 거를 읽어볼 때 뭔가 한국 사람에 대한 애정,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Shiroshevsky, whose interest in Korea ran deep, published another book about the country just 1 year after releasing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Interestingly, this next book was a work of fiction titled 월선이, The Kiseng. To provide some context, the Kiseng were professional female artists of the time. Highly skilled in music, dance, and poetry, they often led lives defined by both cultural brilliance and social hardship. After returning to Poland, Shiroshevsky was imprisoned in a political labor camp. It was there, amidst the harsh conditions of his captivity, that he wrote 월선이, The Kiseng.
1: 1906년에 출간된 기생월선이는 폴란드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장편 소설로 언급되고 있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기에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까지 가미시켜서 독자들로부터 또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고, 20세기에도 꾸준히 이제 쉐로셉스키의 전집에 계속 이렇게 수록이 되면서 독자층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0: The first ever Korean-themed novel to be published in Poland. What kind of story does it tell? Kim Ki, a young scholar, travels to Seoul to sit for the Kwago, the Royal Civil Service exam, and stays at the home of a distant relative, Kim Ok-yun. In this story, Kim Ok-yun is portrayed as a powerful high-ranking official representing the conservative faction. After losing his entire fortune to his uncle, Kim Gi falls into despair. On someone's advice, he seeks out Kim Nunchi, the son of Kim Ok-yun, and visits a Kiseng house that Nunchi is known to frequent. There, Kim Gi meets a Kiseng named Wolson and falls in love at first sight. However, she is already in a deep relationship with Kim Nunchi. Nevertheless, Kim Gi becomes close with both Wolson and Kim Nunchi. Kim Nunchi, depicted as a leading figure of the reform.

0: What'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Kim Ok-yun, the real-life leader of the Gapsin coup, is used as the name of a conservative figure in the novel. But what led Shirushevsky to write a novel like Wolseoni, The Gissing, in the first place?
1: 갑신 정변이 시로셉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iru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0: 겨울에 많이 먹었잖아.
1: 한겨울에.
0: 점심에 다 그거요. 쌀이 작으니까 밥도 혼남도 늘려 먹어. 그거 넣고 물 붓고 그냥 뭐 시래기 넣고 김치 넣고 많이 넣게 불잖아.
2: 한밥에 나오면 밥초를 넣고 수제비 떠넣고 김치 넣고 감자 넣고
3: 백미 농사 많이 했어. 고구마도 넣었어 옛날에. 뚝뚝뚝뚝 썰었어.
4: 그건 너무 약간요. 저 족살 넣고 시래기만 넣고 그거 안 했어.
5: 아우기파리 있으면 아우기파리 좀 뜯어놓고 이렇게 끓이면 괜찮더라고.
4: 수제비 떠넣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 잔치하고 남았다고 옛날 틀국수 틀은 거 있잖아. 그게 이런 옛날 고깃장이라 남았더라고. 국수는 조금씩 있더라고. 그것도 괜찮더라고.
0: 나는 산지에서 클 때는 별로 안 먹었어요. 시댁에 와서 못 먹었어. 그때는 먹고 살만해서 그렇게 죽을 안 끓여 먹었어. 남자가 열고 여자는 허기마고 나갔는데 포만 적당하게 다 먹고 우리 밥도 없어. 포 넣는데 다 주워 다 먹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 엄청 끓였어. 아이고 거지는 그런 건 안 했어.
6: 시집 와서 먹어봤어요. 10월달까지 거리밥만 해먹었어. 우리는 무조건 지사 아니고는 쌀밥은 못 먹어봤어요.
0: 왜? 해먹는 사람은 해먹지. 우리 집에는 그냥 살만 해서 뭘 죽을 그렇게 안 끓여 먹었어.
5: 저는 많이 먹었어요. 딸하고 우리 사람 섞어가지고 밥 세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섞어가 고파놓고 이제 끓여나 끓여가지고 식잖아요. 이제 죽을 갖다가 한 그릇 끓여가지고 밥그릇 위에 덮어가 그걸로 푹 씌워놨다가 그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요. 친정엄마.
4: 김치하고 쌀 저기 밥이죠 밥. 아니면 쌀 끓여야 되고.
0: 그때는 이 고춧가루 버물버물 해가지고 물겁게 가지고 배추 절여서 넣고서 꾹 짜가지고 넣고 그랬지. 지금 많이 밥에는 게 없잖아.
5: 인도서 건져내고 넣은 건데.
4: 그래도 맛있어. 그때
5: 안 빨개져요. 허였어.
0: 빨간 게 없죠.
5: 그게 허였어요. 나물을 넣고.
4: 나물 쭉 끓은 거지 뭐. 빵집냈던 영적이.
0: 통일배수 하려와가지고 그때 쌀을 흔하게 먹었잖아.
4: 그때부터 쌀은 안 지었어.
0: 객식에 그렇게 안 끓였지.
5: 난 작년 겨울.
4: 여기서 잘 끓여서 다르지. 고구마 썩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감자
0: 넣고 한 사람 뭐
4: 그냥 끓이는 사람 뭐 다 넣어.
6: 콩나물.
4: 콩나물 있을 땐 좀 넣고 없을 때는 그냥 끓이고.
5: 일단은 시래기 넣고.
4: 밀가루 넣고.
0: 호박잎도 넣고.
4: 달라진 거 없어. 맨날 그런 죽이지.
5: 지금은 이제
4: 아니야.
5: 입맛이 그리워서 우리도 가끔 집에서 해먹거든요. 신랑이 이제 밥 해먹기 싫고 좀 귀찮다 그러면
4: 어쩌다 해먹고
5: 갱식이 저기 뭐 김치죽 끓일까 이러면
4: 여기서 살
5: 그냥 끓여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0: 맛은 있어. 끓인 것도 지금
4: 소화도
0: 잘 돼요.
5: 김치죽 갱식이입니다. 김치 갱식이. 왜 갱식이 죽이라고 그랬지? 그건 갱식이라고 하지. 갱식이. 그냥 눈짐작으로 그냥 손대중? 눈대중으로 하는 식으로 그냥 아, 이 정도 넣으면은 간이 맞겠다. 뭐 이걸 넣으면은 더 맛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뭐 지금처럼 뭐가 한 수저 몇 그램 막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어렵지 않고 집에 냉장고 열면 뭐든지 다 이제 뭐 아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반찬들이 나물 아무거나 놓고 이렇게 끓이면 갱식이 죽이 되는 거죠. 밥이 먼저 들어가야죠. 이제 김치가 들어가고요. 김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콩나물 들어가고 고구마 저기 그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를 떠넣어서 수제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밥으로 갱식이를 끓여도 되는데 쌀을 불겨가지고 해도 되는 거죠. 쌀을 넣고 끓이면 아무래도 더 끌쭉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묵은 김치가 좋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거의 이제 조그맣게 잘게 썰어서 사각으로 썰어서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는데 먹을 때 먹기도 좋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3도막 4도막 이렇게 크게 썰어 넣어요.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저로 이걸 이렇게 파먹는 거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밥하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식으로 그렇게 끓입니다. 들기름을 먼저 볶다가 김치를 볶다가 이렇게 끓이면은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돼요. 딴 거 안 넣고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간장 좀 넣고 이렇게 간 맞춰서 끓이면 그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수제비 할 걸 밀가루 반죽을 해놔야 되겠죠. 저희는 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넣어서 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하는 수제비가 더 쫀득하고 더 질긴감이 더 있어. 이게 더 수저로 떠놓는 거는 좀 허물한데 이렇게 손으로 떠놓으면 더 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잠기게 그냥 고구마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썰으면 돼요. 네 조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김치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간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쫑쫑 썰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 불로 놓고 약간 야가 이제 냄비가 좀 달궈진 다음에 들기름을 두를 거예요.

약간 저 약간 약불을 저 중불로 해놨다가 다시 센 불로 놓고 이제 끓여. 먼저 고구마 넣고 밥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떠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밥을 퍼지는 걸 생각하고 또 수제비도 떠넣어야 되니까 물 양이 그냥 흥건할 정도로 넣어야 되죠. 밥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물로 반죽을 밀어서. 물가루가 한 이거 갈 때쯤? 이거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어 주는 거예요. 이때. 다된 기준은 고구마가 익은 걸로 봐야겠지요. 이게 조선 간장이라 한세 주저 정도. 파낼게요.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끓였어요. 방하고 부엌 사이에 요거만한 그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으로 이제 쟁반에다가 하든지 상에 조금 작은 상에다 하든지 이렇게 쪽문으로 들이주면 안에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쪽 상 하나 놓고 이쪽에 상 하나 놓고 여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이쪽에 어차피 뭐못 먹어서 이 죽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양을 이제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해도 안 줬죠. 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옛날 국그릇, 이 밥그릇은 그릇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그릇만 먹어도 순간은 배가 불렀지. 쉽게 배가 꺼져서 그렇지 반찬이 없죠 이거. 그냥 이것만 먹고. 근데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원래도 음식을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생활 개선의 활동을 하면서 그 이제 요 근방에 사시는 그분이 그 향토 음식 연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참 들어가기도 힘들다.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본업의 그 회장님 하시던 분이 기회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쌀을 활용한 음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경시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음식이다 보니 될수 있으면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무 흔한 음식이지 말하자. 좀 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뭐 거의 다뭐그 회원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음식일 거예요, 그거는. 뭐, 저 중학교 때 끓여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집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끓여봤죠. 우리 시대는 시집을 오면 어머님이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드려야 됐잖아요. 이렇게 죽을 끓이면 이제 어머님 김치죽 끓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좋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와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예, 이거는 뭘 넣어라. 여기는 뭐 이런 걸 넣는다. 뭐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고구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거기다가 콩나물도 좀 넣고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하면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진 거죠. 예. 이제 어르신이 주로 끓이시죠. 맛있다고 하고, 이제 오랜만에 먹는다고 하고, 이제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마음이 아프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먹으면서 막 땀이 나잖아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양식을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기분.

농가수는 우리 연합회에 등록된 농가수가 1,300명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등록이 안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1,6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뭐 제사나 지내고 뭐 약재나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말려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출을 과일화 한 내가 보은이에요. 과일화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20년?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년에서 2년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이게 상상외로 이 새로운 맛이잖아. 세계에서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추 맛을. 거기에 빠졌죠? 심는 거서부터 이, 뭐, 이 이제 비가림 시설 등등 해서 편의 장비라고 그래서 뭐 선별기, 건조기, 또 저온저장고 등등 뭐 운반차. 이게 다80% 지원을 해줬어. 대한민국의 농사, 농수산물 중에 유일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건 대추야. 대추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도매시장도 안 나가고 중개상도 못 대들고 순수히 내가 확보한 고객하고 직거래를 하고 남으면 산림조합에 연합회 갖다 줘. 이게 납품하는 거야. 이제 파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즙자죠 뭐. 즙. 대추즙. 필요 뭐 회복이니 뭐 뭐니 뭐 면역력이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모르는데 그잠못 자는 거 있잖아요. 불면증 이게 최고예요. 불면증 좀잠못 자시는 분들 한번 잡숴보시라 그래. 진짜 이건 거기에는 끝이요. 불면증에는 진짜 좋아요.

대추굼이라고 합니다. 고다, 달이다, 그 다음에 오래 끓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우리가 곤다.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줄임말인 것 같아요. 곰. 대추만 다리는 푹 고는 시간만 해도 4시간, 5시간 정도 예, 해서 다 다리고 나서 고고 나서 이제 걸러내고 다시 죽을 끓이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끓이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밭하고 논 사이에 대추 나무들이 하나씩 있었고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대추는 한정이 돼 있고 사실 겨울 되면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 작물로 재배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밭이나 한 옆이나 뭐 어떤 그 짜투리 땅에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 남는 재료들 그렇다고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양을 불리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얘를 요만한 양을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면 한 2, 3일이면 먹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불려서 큰 솥에다가 끓여놓게 되면 끼니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간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푹 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추가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을 넘어갔을 때 풍족함이 지나고 나면 그런 찰나에 있는 기타 재료들 가지고 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님들의 지혜.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70 전후 되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은 어렸을 때 이거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대요. 대추곰.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셨는데 이런 좋은 대추는 엄마가 다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 이렇게 못생긴 대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못생긴 대추들이 또 쪼글쪼글하고 작아서 그냥 먹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대추를 끓여서 거기에 나오는 차조하고 뭐 쌀가루, 찹쌀가루가 됐던 맵쌀가루가 돼서 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끼니로 먹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산악지대다 보니까 화전민이어도 그 사이사이에 논농사들은 조금씩 지셨던 것 같고 그런 밭둑이나 논둑에 여러 가지 뭐 콩이든 조가 됐든 여러 가지들 또 옥수수가 됐든 심어서 얘네들 이 작물들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서 드셨던 것 같아요. 문헌에는 뭐 대추죽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곰이라는 거는 대추죽보다는 대추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음식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 오랫동안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음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빨갛게 익은 건대추 당도가 달라요. 끓였을 때 당도가 다르고 생대추는 보통 그 풋내가 난다고 그래서 끓이는 음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찹쌀 가루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맵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콩가루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청차조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조에 가깝고요. 저희는 10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사용합니다. 대추를 소금물에 이제 씻을 거예요. 대추가 오랫동안 이제 끓이는데 그냥 끓이면 덜 우러나요. 그래서 그냥 칼집만 넣을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끓여가지고 같이 걸러낼 거예요. 씨를 나중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물로다가 한 두세 번더 헹궈서 그다음에 칼집 넣으면 돼요. 이 대추구움은 오래 끓이다 보니까 물량을 좀 많이 잡아요. 5배. 5~6배. 4시간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약불로 줄여요.

시작할 때는 센 불로 끓이는데 얘가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요. 중불에서 반 정도 잦아들 때까지 끓이실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완전히 뭉그러질 때.

0: Vete.
1: 원물을 넣고
0: 청차도 먼저 넣고 끓일 거예요. 끓이다가 뻑뻑해지면 후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쳐가면서 이렇게 끓일 거예요.

대추를 너무 오래 다리면은 쓴맛이 나요. 반드시 불려줘야 돼요. 불린 자두가 익었을 때 찹쌀 가루를 넣으면은 농도가 또 맞아져요. 그래서 너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북 청주. 2009년도에 귀농을 생각을 하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이곳이 들어와서 크게 뭘 하려고 했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마침 저하고 인연이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술을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근데 술이 물하고 우리의 그 누룩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쌀을 쪄가지고 세 개를 섞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뭐 머리가 뚜껑이 확 날아갈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술이 됐지? 어떻게 이게 알코올이 생겼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고 술을 받쳐줄 수 있는 음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3년도 향품증 연구회에 이제 그 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대추 축제 때 저희가 밥하고 그다음에 부침개 요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좀 자체적으로 육성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강사 육성을 하고 있고 판매가 가능한 음식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1차 전수 교육을 했고 장애인 가족센터라는 곳에 이제 장애인분들과 이제 디저트 관련 음식을 진행을 했어요. 농진청에서 그 전국의 농가 맛집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2014년도 농가맛집 선정되고 이제 여기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은의 특성이 대추가 더잘 맞아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다 대추죽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추곰은 그때 전수받아서 기술센터에 있는 레시피 그다음에 그때 음식을 전수해주시는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대추 죽만 쓰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뭔가 이제 다른 식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차조가 있었죠.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있으면 제가 먹거든요. 전수는 못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사업 확보를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뭐 레시피나 이런 건 공유할 생각이긴 해요. 그냥 인생 같아요. 인생.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그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살아서 뒤돌아봤을 때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추곰이 그래요.

0: Suwon Special City has provided a nice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run businesses. SMEs on the Rise 2026 introduces the continuous growth of the local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aim to gain ground in the global market. This week on SMEs on the Rise, we introduce Nubo, a developer of eco-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Also, we look into Real Design Tech, which has developed digital healthcare solutions that can precisely analyze the movements of humans. And we explore Bontech, a developer of X-ray solutions that can accurately diagnose diseases as well as build a safer society. From eco-friendly farming to digital healthcare solutions and cutting-edge medical devic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SMEs in Suwon Special City, which have made ceaseless efforts to build a better future. Climate change as well as soil pollution have been fueling a global food crisis. And Nubo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innovative solutions to tackle the crisis. We explore Nubo, which has boosted the restoration of soils by developing a cutting-edge coating technology. Have you heard about the rise of K-agriculture? Along with the semiconductor and automobile industries, the whole world has paid keen attention on Korea's advancements in agricultural tech. And today, we will introduce Nubo, who has paved a new pathway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Instead of simply producing fertilizers for agriculture, the company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productivity of crops through its own technologies. Today, we'll take a closer look at their hidden scientific technologies. Nubo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Since the establishment in 2007, the firm has carried out research to provide competitive farming technologies for different crops. And it has constantly promoted the agricultural fertilizer it has developed to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Hello. Hi there.
1: Oh, 안녕하세요.
0: I'm Peter from Arirang.
1: 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Nice to meet you. What's going on here?
1: 아, 지금 저희가 개발한 생분해 코팅 비료 작물 테스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0: Oh, interesting. I know that your company is called Nubo. What does that mean? And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1: Nubo에서 N-O-U-S, 누는 프랑스 말로 우리, 그리고 바이오의 비, 오거니즘 유기체의 오를 따서 누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료의 효율을 높여서 효과적인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0: The 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with biodegradable resin has emerged as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have been caused by other coated fertilizers. The fizzing fertilizer tablet of the company has also grabbed a lot of attention. As the first techn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both in Korea and the world, it can provide enhanced absorbing power. Let's talk a bit about your main products then. So we've got two Petri dishes here. What are these? Can you give us a detailed explanation?
1: 보시면 일반 비료 같은 경우에 차이가 조금 많이 보이실 겁니다.
0: Okay.
1: 이것은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코팅 비료고요. 같이 녹여봐 주시겠어요?
0: Okay, let's give it a stir. But it's dissolving.
1: 네, 잘 녹고 있죠?
0: Oh, yes. It's nearly all gone. What about there? It's the same.
1: 네, 녹지 않고 있습니다.
0: Wow.
1: 저희가 개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비료를 코팅을 했습니다.
0: Oh, really?
1: 네. 아무래도 비료 자체가
2: 알갱이를 코팅해 놓은 거다 보니까 바로 녹지 않습니다. 토양 내에서. 결국은 기존의 비료는 여러 번 줘야 했었던 그런 행위 자체를 이 코팅 비료는 한 번만 줘도 작물 전 생육기간에 맞춰서 비료를 용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주는 행위를 줄이는 효과, 그리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80%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료가 이용되지 않은 성분들은 사실 환경 오염원으로 다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까지 다양한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Oh, fantastic. That's great for the environment then as well.
0: The R&D center of the company has put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product quality. And it aims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the products as well as commercialize the newly developed items.
3: And I heard that your company has also obtained a lot of patents for the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ies for fertilizers. Is there anything else you can show us that is innovative?
2: 아, 저희가 발포 확산형 비료 제조 기술이라고 해서 발포 비타민 같이 물에 넣어서 뽀글뽀글 녹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료처럼 줄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3: 와우.
2: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이렇게 꼽는 타입의 그런 식물 영양제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작물에 도움을 줄 수,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0: The company's innovative agricultural technologies have contributed to restor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global market has paid close attention to the company's products.
3: I wonder how are the Korean and overseas markets responding to all of your company's products? Because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I guess eco-friendly agriculture methods are also getting positive reviews globally.
2: 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줘도 효과가 오래가는 비료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플랜테이션 형태의 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는 거죠. 거기서는 1%, 2%의 효과,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에서 저희 제품을 더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3: I heard that Suwon Special Metropolitan City, where we're based, also helps with getting into the global markets. What exactly do they do?
2: 일단 수원 특례시에서는 저희가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다양한 뭐 홍보, 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이 그냥 많이 있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들을 되게 친절하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도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 Nubo has achieved consistent growth every year. And it is planning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as a provider of premium agricultural materials.
3: I have to say I've had a great time exploring the synergy between the sophisticated technologies you have and the agricultural sector. Last question, what are the plans for the company moving forward?
2: 저희는 앞으로는 저희 비료를 사용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또 유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글로벌에서 이 다양한 농업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이자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3: Oh, good luck with those big aims.
2: 네, 감사합니다.
0: Nubo has created additional value for the hard work and challenges of farmers.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agricultural industry.

0: Early detection and diagnosis of diseases can offer the best chance of cures. And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diagnosis of various diseases. We introduce BonTech, a developer of cutting-edge X-ray systems which can help patients get more effective treatments. We take X-rays to spot problems and diagnose diseases. But the clarity level and speed of an X-ray scan can affect a doctor's diagnosis as well as choice of future treatments. Today, we explore a company that has made innovative efforts to provide a whole variety of imaging solutions. Come with me to find out more. BonTech is located in Suwon Special City. The company has suggested new standards for the field of medical and industrial imaging equipment. Based on its advanced skills that can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the firm has offered optimal X-ray solutions.
1: Ah, BonTech. Excuse me. Hi, I'm Peter from Arirang.
2: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진노입니다.
0: Could you give us a brief overview of the company?
2: 저희 본테크는 2010년 설립 이후 16년간 엑스레이 영상 장비 기술을 연구해온 기업입니다. 적용 분야는 의료용, 산업용, 보안 검색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장비 핵심 기술은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디텍터 개발 기술인데 저희 회사의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0: Ah, it's been developed in-house. The X-ray diagnostic equipment for the medical sector is the main product of the company. It is a portable and reliable system which uses low-dose radiation. Also, as it provides more accurate results, the equipment has grabbed a lot of attention in the field. So, are thes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2: 이 제품이 이동형 X-ray 제품이고 디오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너레이터로 X선을 발생시키고 이 제품은 디텍터라는 제품이고 X선을 영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0: Oh wow, like the X-ray images put onto the tablet.
2: 또한 이 장비는 저설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0: So this X-ray machine is much smaller than the ones you usually see in the hospitals.
2: 디오네 제품은 작지만 강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저 백이 제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0: Oh, sure. So the product is in here. 네. Oh, wow. That is incredibly light for an X-ray machine.
1: Wow.
0: So light.
2: 실제로 가볍죠?
0: Yes, it's very light.
2: 예, 이렇게 무게가 가볍고 설치가 간단하기 때문에 검진 차량이나 병원선으로 접근이 어려운 오지마을이나 섬마을 또는 이동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야전 부대나 앰뷸런스, 산악 구조대, 스포츠 경기 현장 등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0: Oh, that's very convenient in those situation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detectors, generators, and software based on its own facilities. What is more, the patented skills of the company have seized attention in the security field. So aside from medical devices, I understand that your company's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for national security.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at?
2: 이 제품은 유로파이고 폭발물 의심되는 물체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너레이터로 X선을 추가해서 디텍터에서 영상으로 전환시키면은 이런 결과물,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폭발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0: Wow, it could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1: 특히 유로파는 국내 최초로 듀얼 에너지를 이용한 물질 분석 알고리즘 특허와 국방 기술 품질원에서 DQ 인증을 받은 기술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군 EOD 부대, 대테러 경찰 특공대, VIP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이며 세계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Oh, it sounds very specialized.
2: The X-ray system of the company goes through strict quality tests to prevent possible errors. As it is directly connected to medical and security issues, the firm has put a top priority on increasing the durability and providing a stable performance. Aside from promoting overseas marketing strategies, it has constantly developed innovative products that can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globe.
0: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globally for security products, I'm guessing there's a demand for this overseas as well. What's the reaction like being both at home and abroad?
1: 현재 일본, 필리핀, 미국, 인도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에 현지 합작 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동남아, 중동, 미주 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 Helping people regain their health and preventing risks in the security sector. Bon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enhance the safety of consumers.
0: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중소기업 고용 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본테크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0: Can you tell me about the goals for the future?
1: 저희 회사 제품이 전 세계 구호 현장과 보안 현장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ve taken a closer look at Bontech that are making ceaseless efforts to create a safer environment for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돈비라는 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롯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네요. 네. 데뷔는 10년 차지만 벌써. 근데 아임 라이브에 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되게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곡으론 저의 곡인 버닝이라는 곡으로 시작했는데 좀 에너지 있고 파이팅 있게 시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팅이 덜 한 것 같습니다. 헤드셋 끼고 집중하시느라 그런 거죠? 그죠?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곡이 돈비라는 곡인데 Don't Kill My Vib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가사에. 네, 그 곡이 이제 오늘 제가 정한 미니 콘서트의 이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만큼은 남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Don't Kill My Vibe라고 정했고요.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 굉장히 또 살랑살랑하고 귀여운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순수함을 꺼내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이 공간이. 뭔가 우악 뛰어다니고 싶으면서도 네, 뭔가 차분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각자마다 표정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분은 엄청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 보이죠, 잘. 뒤에를 좀 다음 곡은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실진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제 동년배들일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알아주실까도 싶어요. 일단은 로시라는 가수를 알고는 계신가요? 네. 아 진짜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저에게는 효자곡인데 혹시 뷰티 인사이드 OST 구름이라고 아실까요? 이제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듣기에는 몽글몽글하지만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좀 칭얼거리는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을 열심히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흥얼거려주셔도 좋고요. 많이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오, 세 번째 곡 되니까 여러분들 좀 올라왔는데요? 그죠? 아는 노래여서 그런가? 너무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만에 하다니 이렇게 우리 세션 팀과도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드럼 오빠랑 눈이 마주치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이 벌써 세 번째 곡을 했네. 이제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곡은 드디어 대망의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온 저의 신곡 돈비라는 곡입니다. 신곡인데 신곡 설명을 짧게 해드리자면 이 곡은 제가 좀 정도 많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들 뭐 인간관계 사랑에 있어서도 좀 많이 내어주는 편이랄까요?

그리고 제가 착한 사랑했긴 너도 재미없지 바본 don't be don't be 이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like 하면 don't be don't be 괜찮죠? 외우셨나요? 여러분 연습 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오 한 방에 그리고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곡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응원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좀 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지 않나요? 삶에서 좀 날 좀 건들지 마 이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곡 돈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신곡? 진짜요? 괜찮았나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귀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락 장르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에겐 정말 도전인 곡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진짜요? 이런 곡을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우씨, 마지막 곡이에요. 지금 분위기 한껏 달아올려 놓고 갑자기 이제 발라드 곡을 할 텐데, 이 곡은 저의 데뷔곡인데요. 그럼 이 곡도 그럼 10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 강주희였는데, 사실 그때는 힘듦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데뷔만 꿈꾸고

그냥 나는 데뷔하면 다될줄 알았어요, 사실. 데뷔하면 이미 부자가 돼 있고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1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그때는 뭔가 열심히 불렀지만 진정성 있게는 못 부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좀 죄송하긴 했어요, 들어주시는 분들께. 근데 이제서는 정말 정말 저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불러드릴 수 있기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로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오늘 하루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saben.
1: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제가 돈비 하면 돈비. 자 돈비.
2: 돈비.
1: 이게 맞나 근데?
2: 이거 왜 이거 돈비야? 돈비.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부산에서 온 오미자. 그 왜, 근데 왜, 왜 뚝별해요?
1: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
1: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1: 네, 네, 네.
0: My friends, this is 오미자.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문경.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귀한시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1: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1: 예, 오미나라라고 오미나.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예, 예.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1: 예, 이제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1: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1: 들어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얕돌돼지 파는 가게죠?
2: 예, 예.
0: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얕돌돼지 문경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2: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2: 예, 이 거정석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0: 진짜 돌이에요?
2: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2: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예.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2: 아,
0: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약돌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2: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0: 어, 볶음. 아,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2: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0: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항상 찾는 중이래요. 오늘 이걸로
2: 접사보시면 네,
0: 맛있는 요리 네.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네. 잘 가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3: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0: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3: 짜잔. 오미자 아유.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0: 와.
3: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3: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3: 네, 이 맞아. 안에 와인이 들어 있고
0: 예.
3: 네.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0: 와!
3: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3: 저도 같이.
0: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3: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0: 혹시 맛봐도 될까요?
3: 그럼요.
0: 자, 향부터.
4: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3: 네.
4: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3: 아, 오미자 총이네요.
4: 네,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이건 몰랐어요.
3: 오.
4: 약돌 돼지. 진짜 돌 먹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3: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4: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3: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도만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3: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4: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3: 그럼요.
5: 같이 가시겠어요?
4: 네. 잠깐만요.
3: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3: 네.
4: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The first one is gochujang omija marinated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omija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we'll put our nice omija chong. One spoon and a half. But if you want to put two, it's okay. It's very delicious, so no problem. We have the omija and now the second star, the gochujang. So now let's put the garlic. Let's say half a spoon. Now, onion. So we are doing a nice paste here, as you see. And then another puree. This is a Korean pear. And this is for sweetness and ripe for the tannins inside that will make the meat very, very tender. And then gochugaru, one big spoon. And now we need the little bit of saltiness and the gamjilmat coming from ganjang. Ganjang is one big spoon. But now I need another thing. Usually I would use the matsuri, which is a kind of a cooking wine. But you know, here behind me, there's a lot of nice omija wine. And over here also I have that beautiful omija liquor that I tried before. So why don't using this one, I think it's a great idea. Wow! Very, very lastly, sesame oil and black pepper. So now let's mix nicely and then let's marinate. So let's put inside here and then also the other one together. Okay, now we have to put in the marinade very evenly. So we just cover nicely now, and then we put again inside here. And then we have to put in the fridge for minimum 30 minutes because the meat is going to become very, very soft. So let's prepare the glaze now. We have to reduce it until it becomes nice and syrupy. So let's start with the wine, the omija wine. Ganjang. And now, our star, omija chong. I think we are done here. Little bit red coming from the omija and the intense color coming from ganjang. Beautiful. Let's put a little bit of oil. And then, let's start grilling this first.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룩,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오,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하,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베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뽀뽀뽀뽀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d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이탈리아 말로 ciao.
1: Ciao.
0: Arrivederci. Bye-bye.
1: Arrivederci. Bye-bye.
0: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È stato un piacere conoscerti.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America's Jeong Hee-seok연구원입니다. Bank은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하고 거리가 좀 많이 멀긴 하지만
2: 형 먼다고 하면 안 되지.
1: 아, 가까워지려고.
2: 그쵸.
1: 네.
3: 근데 이철 씨는 과거에
2: 맞아요.
3: 그 프로그램 진행하신
2: 맞습니다.
3: 경험 있으시잖아요.
2: 있죠. 오. 얘보다 많이 알죠, 제가.
1: 전 진짜 솔직히 말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2: 맞아요.
1: 저는 운동밖에 모르기 때문에.
2: 오면서
1: 네.
2: 정영아, 그럼 너 이너뷰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 했더니 그게 뭐야? 아니, 너 영양제 같은 거 다 이제 뷰티잖아요? 영양제 같은 거라도 좀 얘기해봐 했더니 나 모르는데?
1: 아니, 그걸 얘 다 얘기하면 어떡해. 사실 저는 그냥 좋다면 사는 타입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시원이 형이 또 잘 아니까.
2: 저는 좀 많이 알죠.
1: 네.
2: 메이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메이크업 1차 세안제 이런 걸 굉장히 다 여러 종류를 써봤어요. 2차 세안제도 뭐가 있는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약 알칼리성. 이제 아침에는 이제 약산성.
3: 오.
2: 아, 스컬.
3: 오, 생각보다 많이 아시네.
2: 저는 이거보다 더 높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잘할 것 같은데 저는.
3: 저희가 네.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모르니까
1: 네.
3: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오.
2: 와, 근데 진짜 제대로 준비하셨네.
1: 잠깐만, 뭐가 말이.
2: 잠깐만. 알아도 됩니까?
3: 네.
1: 오케이.
4: 라이쇼!
2: 안녕하세요, 오르노페이션.
1: 와이어씨입니다.
4: 와!
1: 오늘 첫 촬영이죠.
2: 그렇습니다.
1: 아, 오늘 첫 촬영인데 또 이제 긴장이 되네요.
2: 긴장되세요?
1: 네, 긴장되죠. 저희가 맞아요. 또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또 곧 시작하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사실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이철 씨?
2: 또 뷰티에 대해서 이거를 또 많이 전파시키려고 제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K-뷰티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홍보를 하기 위해 또 한번 길거리 인터뷰를 가볼 건데 K-뷰티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인지 한번 궁금하긴 해요.
2: 제작진분들께서
1: 네.
2: 저희 또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1: 네.
2: 오늘 또 주제를 선정해 주셨어요.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
1: 뭐죠?
2: 오늘 주제는 바로
1: 네.
2: 저희가 누굽니까?
1: 오늘 오프죠.
2: 그치, 오늘 오프가 뭐예요? 아, 저 작게 말해.
1: 아, 예, 아, 이거 좀 부끄러우니까. 아, 좀 작게 말할까?
2: 어머. 오늘 오프가 아이돌이잖아요.
1: K-POP 아이돌이죠.
2: 그래서
1: 네. 네.
2: 당당히 하자고.
1: 네.
2: 자, 오늘의 네. 주제 바로 아이돌 메이커.
1: 아, 아이돌 메이커.

0: 메이크업도 이제 특별한 부분들이 많죠.
1: 맞아요. 예.
0: 저는 잘 모르겠지만
1: 아니 예.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냐면 예. 우리는 예. 아이돌이잖아요.
0: 아이돌이죠.
1: 평소에 받는 메이크업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아이돌 메이크업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희는 예. 사명감이 중요한데 우리는 네. 1순위가 K-뷰티와 이런 의사소통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사실 많은 사람들께서 그쵸? 어떻게 K-뷰티를 생각하고 있고 또 K-POP 또 아이돌 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지금 네. K-POP의 성지잖아요. 홍대가.
0: 네. 홍대.
1: 이 K-뷰티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다가가는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렛츠고.
0: 렛츠고.
2: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1: 제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네. 인터뷰를 하면 되잖아요.
0: 아 그럼요. 아 제가 보이면은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형이 인터뷰하세요.
1: 근데 너무 한적하긴 하네요.
0: 아니 카메라 없을 때는 사람 많더니 카메라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 뭐지?
1: Go Wyatt!
0: 오케이. 도망치시는데? 달려가시는데? Excuse me?
1: Ladies and gentlemen!
0: Excuse me?
1: Can I?
0: 도망간다! 도망간다! 안 되겠다!
1: Excuse me!
0: 안 되겠다! 어? 저분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희 안 미쳐요. 사람 안 미쳐요.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이시죠?
3: 네.
0: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K-pop 아이돌에 관심 있으세요?
3: 네.
0: 좋아하죠. 좋아해요?
1: 좋아요?
0: 혹시 누구 좋아해요?
3: 저
1: 엑소.
0: 엑소 선배님들.
1: 어떻게 되시죠?
3: 전 온앤오프요.
0: 오 뭐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 알았어요.
0: 아 진짜로요?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K-pop 아이돌에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 아이라인이든 뭐 쉐딩.
1: 하이라이터.
0: 하이라이터. 왜요? 이유는 생각해 보신 적
3: 없어요? 이목구비가 떨어져
0: 보니까. 아 이유. 그게 중요하다.
3: 저희 같이 쓰는 제품 하나 있는데.
1: 뭐죠?
0: 어 여기 있다. 이거 있다. 어 잠시만요. 아 한 번만 잠깐 클로즈 좀 할게요. 우리 감독님들이 또. 찍었나요? 아 그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에서 또 만나요.
1: 네. 네.
2: 아 너무 수월한 거 아니야?
0: 아 그러니까. 잠시만. Oh, excuse me.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3: 스파니올, por favor.
0: 아, 스파니올아.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죄송하나요?
1: 아, 조심히 가세요.
0: 조심히 가세요. 혹시
1: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4: 안 돼요.
0: 왜 안 돼요? 잠깐 오토바이.
1: 오토바이.
0: 어 구해드렸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1: 쉽지 않네.
0: 쉽지 않다. 인터뷰는 원래 쉽지 않아. 형, 저 보고. 포카 스팟!
1: 요건 진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K 아이돌 뷰티의 집약체가 있는 그런 장소 아닐까요?
0: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나 근데 처음 와봐가지고 나도.
0: 나도 처음이긴 해.
1: 알아보는 거?
0: 어?
1: 알아보는 거 아니야?
0: 우리 알아보는 거 아니냐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이볼.
1: 반갑습니다.
0: 규제예요?
1: 아유, 반갑습니다.
0: 진짜로? 어머!
1: 3년!
0: 3년! 우리 군대 있을 때 전역하고
1: 아 이거 뭐 하신 거 섭외하신 거 아니죠?
0: 섭외하신 거 아니시죠?
1: 아 감사합니다.
0: 아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를 어떻게 좋아하시게 된 거죠?
1: 노래 어떤 노래죠?
0: What song?
3: 저 아 너무 많은데 그래도 뭐 Beautiful Beauty.
0: 오케이.
1: 퀴즈 분이니까 네. 지금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 온앤오프의 최애 컨셉이 뭐였습니까?
3: 저는 빡센 거 좋아해서.
1: 아
0: 빡센 거. 그럼 why?
1: 바이 마이 몬스터.
3: 아
0: 봐봐 뭐 그쵸 나.
3: 안돼요.
0: 오케이 아직 붙여주셨나요? 아 네 괜찮아요. 편하게.
1: 안 보시고.
0: 아. 아 근데 그러면은 저희 이제 퓨즈로서 저희의 메이크업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스타일링이나
1: 이 메이크업은 아이돌 메이크업의 포인트다. 이게 없으면 좀 섭하다. 이런 메이크업이 있을까요?
3: 요즘은 그래도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0: 오! 블러셔 하이라이터. 진짜... 아 다 동일하구나.
1: 지금 하이라이터가 네. 많이 나왔어요. 블러셔도 나왔고.
0: 우리 많이 사용했나?
1: 했죠.
0: 많이. 퓨즈 분한테 물어볼게요.
1: 아니 많이 사용했어요, 와이어 씨.
0: 아 그래요? 나 네. 몰라요.
1: 뭐예요?
0: 아, 나 이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1: 그래서 예뻐진 거예요.
0: 아, 나 이뻤구나.
1: 그러면 혹시 하이라이터와 블러셔 제품 중에 K-뷰티를 대표할 만한 제품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추천?
4: 저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
1: 있어요?
4: 혹시 페리페라의
0: 알죠?
4: 어, 페리페라
0: 오 네. 페리페라
4: 네, 그 집 밖은 이러면 진짜 네. 예뻐요
5: 그 컬러 이름인데
0: 아, 그 페라페라 제품 어, 그럼 혹시
1: 페리페라
0: 아, 페라페라
1: 페라페라
0: 말고
1: 페라페라가 아니죠
0: 페라페라가 아니죠 페리페라 아.
4: 요 제품인데 어? 여기 시리즈 색깔이 다 예뻐요
0: 아, 아 여기 색깔이 다 예쁘답니다
1: 이거 정말 리얼입니다
0: 네, 리얼이에요
1: 페리페라님들
0: 네
1: 자, 혹시 온앤오프 있는지 한번 볼까요?
0: 네 눌러봐 오!
1: 오, 있어요!
0: 오, 형!
1: 우와.
0: 이런 것도 찍었었어, 형?
1: 자, 와이어 볼까요, 와이어 거?
0: 좋아요
1: 보니까 블러셔
0: 내가 블러셔를 많이 안 했어 그거 확실해, 블러셔를 제가 잘 많이 안 해요
1: 근데 또 청량 컨셉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은또 이게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 예쁠 수도 있어 은은하게 들어 있잖아 여기
0: 아 이거 맞아 이거 있어
1: 블러셔 여기 있습니다
0: 맞아
1: 그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볼이 빵빵한 느낌이 많네요
0: 귀엽게 오. 보이려고
1: 그러니까요 우리 거 띄워놓고 가
0: 어 우리
1: 다 우리 거 띄워놓고 가
0: 오케이 우리 거 다 띄워놓고 간다
1: 이 곳에서 저희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0: 뭐죠?
1: 아이돌 메이크업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온 게 하이라이터
0: 블러셔 립
1: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 맞아. 또 이제 정보를 가지고 또
0: 인터뷰하러
1: 갑시다
0: 오케이
1: 된 것 같아요 할 수
6: 안녕하세요
0: K-POP 아이돌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6: 네
0: 오 진짜로요?
6: 네
0: 누구 좋아하세요?
1: 누구 좋아하세요?
6: 세븐틴
0: 아 세븐틴 선배님
1: 저희도 좋아합니다
0: 아 저희도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는 또 온앤오프라는 그룹 아 네 하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0: 와이어시고 이선이라고 합니다
6: 아
0: 네 저희도 또 많이 좋아해 주세요
6: 네
0: 아이돌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6: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0: 어?
6: 애교살
0: 애교살
6: 아 네, 애교살
1: 뭔지 알아요 그거 은색
6: 아 그거 말고
1: 아니요?
6: 이제 그림자로 애교살을 만들어서
0: 아
6: 네
0: 오, 그 제품 혹시 알고 계신 제품 있어요?
7: 그 삐아
1: 삐아
7: 삐아
1: 삐아
7: 그 아이라이너 중에서
1: 네.
7: 14호 아몬드 베이지
1: 어, 살짝만 보여드릴까요?
0: 네
1: 자, 일단은 삐아의 라스 오토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색깔이 아몬드 베이지
0: 와 아몬드 네. 베이지 와. 아몬드 베이지
1: 가격도 저렴 괜찮네요 네,
0: 아주, 저렴하다
7: 아주 좋아요
0: 혹시 친구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7: 어 아니요 저 일하고 있었어요
0: 어 여기서 일하세요?
7: 네 여기서 일하는데 사진관
0: 아 찍어도 돼요?
7: 어 네네 좋아요
1: 진짜요?
7: 네네네
1: 찍어주시는 거예요?
7: 네 좋아요
0: 오오
1: 스컬
0: 오 필름 약간
7: 맞아요,
0: 그런 느낌
7: 맞아요.
0: 오 렛츠 고 우와 아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신 건가?
7: 네, 박보영 선배님.
0: 우와. 리정님도 계시다.
7: 이제 여기 신원 가운데 봐주시고.
1: 네. 그냥 좀 느낌 있게 무표정 이런 느낌으로 찍어주자.
0: 그렇지.
1: 가볍게. 네. 이런 느낌이죠.
7: 네.
1: 아니에요?
7: 하나, 둘, 셋.
1: 기대하겠습니다.
7: 네, 혹시 잘하신다.
0: 아유 아니에요.
1: 뭐 이게 이거는 뽀샵 같은 거는 안 되죠?
0: 아 뽀샵? 아, 오.
7: 오
0: 잘 나왔어. 오, 잘 나왔는데? 이거 잘 나왔다. 뭐야? 도모벤트잖아.
1: 스노우 아니에요?
7: 잘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0: 네. 이거
1: 걸어주시면 안 돼요?
0: 걸어주세요.
7: 해도 될까요?
0: 네.
1: 아, 걸어주세요.
7: 아, 저희가 영광인데.
1: 네. 와 이거 잘 나왔네.
0: 형이 더 잘 나왔는데? 야, 또 이거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한데? 추억도 만들고.
1: 그러니까.
0: 야, 일단 저희가 오늘
1: 뭐였죠?
0: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제품들 또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1: 맞아요.
0: 일단 블러셔도 있었고.
1: 블러셔.
0: 그리고 애교살이라고 뭐였지?
1: 애교살은 신체 부위죠.
0: 아, 애교살 신체 부위죠.
1: 또 이렇게 많은 인터뷰를 해 봤지만
0: 네.
1: 일동으로 추천해준 제품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또 그거를 구매해보고
0: 네, 구매해보고
1: 평가도 해보는, 리뷰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자, 가시죠.
0: 가죠. 렛츠고!
1: 다사!
0: 다! 내 돈은 아니겠지?

0: 이곳이 바로 K-뷰티의 성지
1: 올리비영.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와, 또 이제 제가 원래 올리비영을 정말 네. 많이 다니는데 여기 딱 이게 다 있어요.
1: 이제 또 많다.
0: 보면서
1: 그 간식인데?
0: 그러니까
1: 내 편리성이 있다.
0: 다 있어 여기. 진짜 여기 오면은 그래서 해외분들이 진짜 많이 해외 하더라고.
1: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인터뷰를 통해서 저. 그 정보를 통해서
0: 찾아봐야 이제, 돼.
1: 네, 찾아봐야
0: 기억하니?
1: 돼요.
0: 기억하니?
1: 아니 형이 찾아야 돼.
0: 오케이. 따라와.
1: 난 아무것도 몰라.
0: 제일 먼저 틴트. 틴트존을 가보자고.
1: 틴트존?
0: 형은 틴트존 나도 근데 사실 왔지만 자, 롬앤 제품이 굉장히 또 추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롬앤 제품을 찾아보겠습니다.
1: 형이 또 올리브영 또
2: 여기 있다!
1: 있어? 바로 찾았네?
0: 롬앤이에요 여기.
1: 롬앤?
0: 그때 얘기했던 게
1: 뭐야?
0: 도토리긴 했는데
1: 도토리
3: 롬앤 주시
1: 롬앤 주시
0: IDD 이토토리라고 합니다. 트라이브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토토리가 핫한가 봐요.
3: 네, 이거 인기가 많아요.
1: 여기 밑에 있구나. 네. 이거 그냥 일반 손님들이 이거 열어서 가져가도 돼요?
0: 여기 보이잖아. 아까 추천 받았던 게 이거네!
1: 이거야?
0: 완전 이거잖아요.
3: 맞아요.
1: 이거예요?
3: 네.
1: 오, 새 제품 있을까요? 네. 없을 수도 있나 봐.
0: 있나요?
1: 제발. 재고 없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찾아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두 개 일단 찾았습니다.
0: 이제 추천받았던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제가 정말 리얼하게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예.
3: 정립하시나요?
1: 형 있지? 형 걸로 해.
0: 제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 와, 이거 진짜 해보세요. 혹시 최애가 누구지 물어봐도 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저희 다음에 또 봬요.
3: 네.
1: 다음에 또 올게요.
0: 알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0: 우리 길거리 인터뷰 통해서 올리브영 가서 실제로 사봤는데.
1: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롬앤.
0: 롬앤.
1: 롬앤이요. 이 제품은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추천해준 이 이토토리.
0: 이토토리.
1: 가을빛에 익은 도토리 같은 레드 브릭이에요.
0: 아, 레드 브릭. 네.
1: 자, 열어보겠습니다.
0: 네.
1: 아, 이게 그러네.
2: 네.
1: 제가 일단 봤을 땐
2: 네.
1: 가을이잖아요.
2: 네.
1: 정열적인, 열정적인 색깔인 것 같습니다. 저 태어나서 이거 세틴트 좀.
0: 그 냄새 맡을 이유는 생긴 것보다 더 뭐요? 상큼한 향이 나요.
1: 어. 네? 발라볼게요. 오! 딱 뭔가 확실히 그 좀 정열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0: 네. 그쵸? 그리고 좀 가볍고 촉촉한 느낌이 나요.
1: 맞아요. 좀 촉촉해요. 제가 발랐을 때 발림성이.
2: 네.
1: 재영이는 좀 발랄래? 어, 색이 없어졌어.
0: 발라볼게. 형은 발라줘.
1: 이렇게 하면서 발라볼게. 확실히 색이 진하면서 되네요.
0: 이게 사실 끈적임도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치? 엄청 끈적이지도 않고
1: 좀 불편합니다.
0: 맞아요. 약간 이
1: 잘못하면 또 이에 묻어요.
0: 아,
1: 그게 또 창피한 일이 또

0: 단계가 있어요.
1: 네. 사실 데뷔 때도 많이 했잖아요, 저희.
0: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이제 컴백이고 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정말 풍겨.
1: 근데 여기에 또 적혀 있는 게 It's okay, you already shy.
0: 그렇죠. 이 제품의
1: 이미 밝다.
0: 아이덴티티죠. 자, 근데 나는 이 가로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적당히.
1: 적당하다.
0: 오, 좋습니다.
1: 적당해요.
0: 자, 이제.
1: 그러네. 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0: 짜란.
1: 어머.
0: 해변가의 그 청량함이 떠오르기.
1: 아, 약간 바닷속에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특히 노원분들은 피치가 어울리고 쿨톤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모두에게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0: 네, 얼굴 대볼까요? 잘 생겨보이나요? 좋습니다.
1: 네, 좋아요.
0: 딱 색만 봐도 그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약간 좀 아이돌에게 청량한 느낌. 아, 우리 퓨즈 정말 아주 좋은 선택. 네. 칭찬합니다, 퓨즈.
1: 고마워요. 이제 다음 제품으로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0: 네.
1: 또 아이돌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0: 가창력이 중요하겠죠?
1: 당연합니다.
0: 그렇죠.
1: 근데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게 또 뭘까요?
0: 아, 메이크업?
1: 네.
0: 저 같은 좀 무쌍은
1: 네.
0: 또 저는 애교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교살 저도 하거든요. 이게 한 개 안 한 거랑 엄청 인상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애교살도 굉장히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Last Auto Gel Eyeliner 삐아. 또 애교살이 많으면 동안이래요.
0: 맞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부쩍 하고 있답니다.
1: 형 원래 동안이긴 해.
0: 그 타이틀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1: 나는 뺏길 일이 없긴 해.
0: 그러긴 해.
1: 뭐야? 아무튼
0: 컬러가 이제 베이지에 약간 좀 브라운이 살짝 섞인.
1: 네.
0: 그럼 좀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그려볼 거예요. 발색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1: 네. 이걸로 사인업. 오. 눈에 자연스럽게 깊이가.
0: 약간 내가 봐도 제가 슥슥슥 했을 때. 이게 제 진짜 됐어요. 그리고 또 저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1: 뭐예요?
0: 아이돌들은 땀이 많이 나요.
1: 맞아요. 춤추고 그러니까.
0: 네. 퍼포먼스 하다 보면은 땀이 나서 그래서 이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제가 극한의 상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을 이렇게 비비면은 화장을 지우겠다는 소리잖아요.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 이렇게 데미지를 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살에 해가지고 자, 이게 애교살이라 생각해가지고
1: 네 이제 춤 엄청 췄다.
0: 춤 췄다
1: 막 형 숨 쉬고 있어. 이거 숨...
0: 간다.
1: 오! 픽싱이 잘 되네.
0: 그러니까요.
1: 와, 이게 그래서 아이돌의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하구나.
0: 아, 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것도 안 지워지면 문신이죠.
1: 맞아요.
0: 네, 타투기 네.
1: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안 지워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0: 네.
1: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0: 베스트 아이템?
1: 네, 베스트 아이템이 뭔가요?
0: 각자 하나씩 뽑아볼까요?
1: 그냥 뽑을까요?
0: 네. 하나 둘 셋 하면?
1: 그럴 것 같더라니.
0: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는 그려요.
1: 오.
0: 아, 너무 영어 비밀인가? 이 젤 아이라이너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돌 메이크업에 굉장히 이 분위기를 살려주는
1: 역할을
0: 네, 원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지워지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틴트가 좀 더 저는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저도 의사 이건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베스트 아이템 있습니다.
1: 뭐예요?
0: 바로 메이크업북!

0: 자, 이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각자 원픽을 꾸며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1: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죠.
0: 한 주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놀랐죠? 잘해서. 아이돌의 애교를 책임져.
2: 이게 이토토리가 아닌데.
0: 아, 맞네.
1: 내가 이토토리에. 아,
0: 분량 안 나올 거야, 제가 한번. 야. 스콜 붙인 건 멋있다.
3: 하하.
0: 오. 아, 읽어주세요.
1: 입술에 색이 없어? 틴트. 오. 근데 뭐가 비어 보이긴 하는데. 다음에 더 채워 보여야겠다.
4: 여러분들도 이거 사용해보세요.

0: 네, 오늘은 딱 여름처럼 여름 햇살처럼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좀 잘 어울리면 한가요?
1: 네.
0: 아 비타민 갔나요?
1: 네.
0: 감사합니다.
2: Alright, thank you, thank you. Dressing like vibes. I feel so refreshed already.
0: 그러니까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의 비타민이 되어드릴.
2: I like that. Then let's boost. We've got a lineup of vibrant performances ready to fill you up with energy.
0: 네, 상큼한 매력부터 시원한 퍼포먼스까지 책임질 아티스트들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our guests for today?
1: 아, 좋습니다. 청량한 비주얼로 돌아온 풋풋한 걸그룹, 유스피아분들입니다. 어서오세요!
0: Welcome.
1: 아, 정말 청량합니다.
0: Hello, U-Spher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U-Sphere입니다.
1: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Wicked Game. 아, 이게 제목부터 들어보면 벌써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데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앨범 바이트 디스트릭은 서로를 툭 건드리고 장난치며 관계가 시작되는 과정을 담은 유스피아만의 구역을 의미하는 앨범입니다.
1: 어, 좋습니다. 곡 소개도요?
2: 네, 저희 타이틀곡 위키드 게임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장난스럽고 사랑스러운 작전을 펼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1: 와, 벌써부터 재밌어요, 그렇죠?
0: Yep,
1: 좋습니다.
0: W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the choreography was so bright and playful.
1: 맞습니다. 이 포인트 안무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아, 네.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깍꿍 안무라고 손을 깍꿍 펼쳤다가 깍꿍 한 안무가 있는데
1: 어허.
2: 같이
0: 귀엽네요.
1: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네.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리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저희도 한번 까꿍 놀이 한번 까꿍, 해보겠습니다.
1: 네, 까꿍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0: 그럼
1: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포인트 안무 동작도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현장에 계신 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유스피어 팬 유스티입니다.
0: 유수빈님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유스피어 좋아하는 팬 유스틴 홍수빈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유스피어에게 또 직접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2: 아, 네, 오늘 의상 컨셉트가 되게 귀여운데 옷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0: 우리 한번 시아님부터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좋습니다. 저는 바지에 여기 다마고치가 지금 달려 있거든요. 오. 이 다마고치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친구를 키워봤습니다. 열심히.
0: 아, 직접 작동이 되는 거예요?
3: 네네, 지금 똥도 치워주고 주사도 맞춰주고 열심히 네. 키우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채나님은 또 뭐 있을까요?
4: 저는 오늘 베레모를 썼는데요. 네. 이 베레모와 이 짝짝이 양말이 포인트입니다. 짝짝함의 포인트예요.
0: 수빈이 어떻게 좀 이 포인트 귀엽나요? 베레모와 양말?
2: 너무 귀여워요.
0: 좋습니다. 또 로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요. 오늘 이 빵 같은 베레모와 네. 여기에 보면은 과자집이 있거든요.
3: 오, 네. 배지!
5: 이게 정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0: 아, 배지가 또 이 귀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수빈이 어떻게 좀 만족하셨을까요?
2: 네,
0: 아,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Alright, this time we'll be asking a few questions that our fans sent in ahead of time. 이제 사전에 받아놓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0: 네, 유스피어 분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복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약간 꾸안꾸 or 꾸꾸꾸 둘 중 어느 쪽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소희님부터 한번 답변을 해주실까요?
7: 아, 저는 이제 연습할 때는 살짝 편하고 체형이 예뻐 보이는 옷을 위주로 입는 것 같고 네? 나갈 때는 완전 꾸꾸꾸로 입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완전? 살짝 시크한 스타일에 빠졌어요.
0: 어허, 살짝 시크한 스타일의 꾸꾸꾸. 좋습니다. 서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8: 저는 평소에 약간 편한 느낌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어서 약간 캐주얼하게 꾸안꾸로 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아, 꾸안꾸 좋습니다. 로아님은 혹시 어떻게 있을까요?
9: 네, 저는 약간 핫걸 느낌.
8: 여성스러운 느낌의 사복을 주로 입는 편이고요. 네. 그날 제 기분에 따라 꾸안꾸와 꾸꾸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0: 아, 꾸안꾸 꾸꾸꾸는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추구미는 핫걸.
8: 네.
0: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옷장을 열었을 때 가장 많은 색깔은 어떤 색인가요? 라고 소희님께서 한번 답변해드릴까요?
7: 저는 정말 다양한 색깔들의 옷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니까 검정이나 브라운 색깔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0: 아, 또 확실히 시크한 스타일이 검정이니까요. 그렇죠?
6: That's right,
0: 좋습니다.
6: That's
0: right. 시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는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블랙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호. 블랙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좀 청 색깔이 포인트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서유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 저는 일단 약간 청순한 스타일을 많이 입기 때문에 하얀색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0: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죠?
6: 네.
0: 네, 마지막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각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저는 이제 좀 힙한 스타일을 평소에 자주 입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미니멀한 좀 예쁜 옷을 좀 도전해보고 싶지 않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0: 좋습니다. 다온님은 있으실까요?
10: 아, 저는 평소에 이제 트레이닝복 위주로 입어서 네. 뭔가 요즘 유행하는 갸루 스타일을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야호. 자, 채나님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4: 저는 무대에서는 약간 공주처럼 이제 레이스 달린 것도 입어보고 싶고 네. 사복으로는 빈티지? 약간 Y2K 느낌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0: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6: Alright, that about wraps up our Beauty Cam interview with Youspear.
0: 네, 이제 Youspear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우선 유스티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전 세계 유스티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제가

0: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1: Let's check out USB's performance of Wicked Game filled with their lovable vocal and energy.
2: 네, 여러분 다들 준비되셨나요?
3: 네.
2: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ow, that was so cool and refreshing. By the way, Wonjin, with the weather heating up, don't you keep craving cold drinks?
1: 맞아. 저는 요새 특히 이 레모네이드에 좀 빠져있는데요. 톡쏘는 상큼한 그 맛, 아시죠, 여러분? 네, 기분까지 좀 좋아지잖아요.
0: Yes, totally. That sweet and tangy flavor is perfect for summer.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도 싱그러운 매력의 무대들이 우르르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0: Ooh, no way. Are you serious?
1: 아, 맞습니다.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환상적인 무대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즈!

0: Wonjin. With the weather heating up these days, you've got to take care of yourself. Have you been taking your vitamins?
1: 아, 물론이죠. 저는 종합 비타민으로다가 아주 야무지게 챙겨 먹습니다.
0: Nice. Taking your vitamin like a good boy you are. Just makes you feel ready for the day, doesn't it?
1: 근데요, 오늘은 제가 챙겨 먹지 않고 왔어요. 일부러.
0: Why?
1: 아, 왜긴요. 이 다음 무대들이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0: That's why. It is just that good, isn't it? 네. Now you've got me excited as well.
1: 맞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음 든든하게 해줄 다음 무대들 바로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Uh-huh.
0: You know you can really tell a great vocalist from the very first line, right?
1: 아, 맞습니다. 이게 듣는 순간 와 하면서 약간 확 몰입하게 되는 그런 보컬들 있잖아요.
0: Yup. And it looks like we'll be singing wow all day today.
1: 정말요? 그러면은 얼른 만나봅시다. Hurry, hurry.
0: Good idea, good idea. Uh-huh. Get ready for performances that'll captivate you with unique vocals.
1: 네, 백아연 씨 그리고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Music start.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즐기셨나요?
2: 좋았습니다.
0: We were so happy to spend time with you today as well.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꼭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 감기 또 조심하시고 비타민 같은 하루 보내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Refresh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네, 여기는요 이제 저희 라운지 네, 대기실인데요. 들어가시고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원래 연우 형이 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링 하는 척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딱 걸렸죠? 인터뷰 한번 할까요?
1: 아, 저 뭔 생각하고 있어요.
0: 눈 반쯤 감고 계신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밥 먹겠습니다. 잘해야 되는데 지금.
0: 아 진짜요? 이게 현민이 형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 현민이 형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거든요. 저 현민이 형 그 제가 하이큐 하면은 목 푸는 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2: 아 저...
0: 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저 컨셉 있어요.
0: 자 하이큐!
2: 여기를
0: 연아 아니 부끄러움이 많은 멤버여가지고 이쪽을 보시면 우리 윤쪽이가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3: 아
4: Yeah 어둠에 삼겨진 널 찾아 헤매 뛰어들게 Burning Me Down.
0: 뭐 하세요?
1: 잠시만요 컷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라고 하던 대로.
0: 이렇게 저희 대기실은요 다 다른 거 합니다. 같이 뭐 하고 이런 거 없고요. 같이 하고 싶은 거 합니다.
2: 모니터링도 하고 서로 피드백 해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0: 네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1: 자 아아아 엄마
0: 지금까지 네! 오늘의 리포터 리포터이자 막내 시윤이었고요. 본 방송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도망가시죠.
2: 나우주와 심플리 오랜만에 왔습니다.
5: 긴장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긴장보다는 설렘이지 않을까.
6: 오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심플리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0: 네, 저희 자유롭게 나라는요, 우기 선배님께서 저희한테 선물해 주신 곡으로 세상이 엉망진창일지라도 괜찮다, 너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나라라는 의미로 선물해 주신 곡입니다.
1: 이전과는 좀 다르게 선을 이용하는 안무들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곡 자체도 좀 서정적이다 보니까 이걸 되게 아름다운 안무로 표현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요. 파라함을 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되게 몸 쓰는 게 예뻐서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멋있는 거는 여러 번 많이 해봤어서 한 번쯤은 섹시한 걸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좀
1: 농염해요.
0: 농염합니다. 그런 컨셉도 다들 잘 좀 소화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1: 농염하면 농에 잘 어울리니까 신이 형이 엄청 농염하거든요. 눈도 개슴치레 뜨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농염 섹시하면 또 우리 리더 현빈이 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할 수 있어요. 에?
3: 혹시 수정해도 될까요? 아, 장난입니다. 현빈이 형이 또 보너 모드에 들어가면 잘하기 때문에.
4: 심플리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온 만큼 같이 이렇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데이앤 덕분에 힘을 얻기 때문에 데이앤도 저희 덕분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노래 타이틀처럼 자유롭게 날아봅시다.
5: 둘, 셋!
6: 안녕하세요, 나우진입니다. 더 많이 많이 크게 그리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맞아요, 여기서 음악법 처음이잖아요. 자유롭게 날아.
6: 맞아요.
7: 기대하겠습니다.

0: 있어.
1: 심플리에 담길 수 있게 멋있게 해주시면.
2: 다음에 연습하고 갈까요? 살짝 연습하고 갈까요? 불러주시면은.
1: Yes, I'm coming now. 너랑 미쳐 라이터. I'm holding you.

사랑하는 스팟라이트 루키즈 시청자 여러분, 나우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진짜 일을 가고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특히 저희 타이틀곡 에버글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regulatory crisis into an opportunity. Hyundai Motor faced unexpected regulations on chemical substances. To survive in the global market, proactive response is key. Any high-risk chemical substance contained at more than 0.1% in automotive parts must be reported to authorities.
1: 저희가 자동차 한 대당 보통 3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천여 개의 화학물질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연구원 5명이서 한 차 좀 끝내는데 3개월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가 되게 많이 들고 조금 어려운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In 2022, the KATS's TBT early warning system detected information that Australia was considering becoming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ban the use of the automotive flame retardant, DBDPE. Hyundai Motor immediately conveyed its position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through the KATS's TBT channel. The company complain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eplace flame retardants directly tied to automobile safet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at it needed sufficient development time. As a result, it succeeded in securing a grace period.
2: 단순히 시간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규제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막대한 벌금 리스크를 해소하고 친환경 대체제 개발로 새로운 기술 표준을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한 것입니다.
0: It was a resul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hat responded proactively from the early stage of regulatory development, turning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By staying abreast of future regulations, the company not only further solidified its position in the Australian market, but also seized the opportunity to develop eco-friendly alternative technologies and set new global standards. Efforts to respond to TBTs are expanding beyond public-private cooperation into cooperation among nations. Delegations from Korea and 8 ASEAN member countries gathered in Seoul on September 2nd to the 4th.
3: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내재화와 내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호무역적 성격의 비관세 장벽과 기술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을 만드는 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0: Information on new regulations was shared in real time across ASEAN countries where Korean companies operate. Businesses spoke about the difficulties they faced, while governments and companies shared international negotiation experiences to find solutions. Swift sharing of regulatory information, joint response strategies, and strengthened negotiating power. This is the new paradigm for responding to TBT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3: 올해는 에너지 효율을 중점으로 두었지만 또 올해 있었던 기업의 애로 사항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를 가지고 또 다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0: In particular, the signing of an MOU with the 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 served as an opportunity to transfer Korea's testing and certification system to Central Asia. This not only helps turn future regulatory crises into opportunities, but also establishes Korean technical standards locally, creating a mutually beneficial model that helps keep competing nations in check.
4: 새로운 이슈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민간에다 맡겨둘 수도 없고 정부는 잘 모릅니다. 기술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민과 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그 민첩하게 정말 그 이 심리스라고 해야 되나요? 매듭이 없이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5: TBT는 더욱더 정교하게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TBT를 높여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높게 설정된 규격을 만족시킨다 하면 우리가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0: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e even more intimidating than tariffs. But we are already finding the answers by reading the regulations before they are created and responding together before barriers are put in place. Turning regulations into standards and crises into opportunities for growth. A bigger world awaits us beyond the invisible barriers of technology.

0: Stunning, right? Every time I bring you in very, very special and beautiful places. Hello, my friend. Buongiorno. Annyeonghaseyo.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beautiful places, delicious food, and traditional liquor. Today, look at this magical place. We are in Munggyeong. Munggyeong is in Gyeongsangbuk-do region of Korea and is especially famous for this. This is Munggyeong Seje. It's a historical mountain pass that served as a route to go to Seoul. So the people was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pass, and of course they wanted to rest a bit and have a very nice hearty meal. Maybe this is the reason why Munggyeong is very, very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So let's look for what Munggyeong will give us. Ho-ho! Oh, 좋다, 좋다. 이야, 진짜 신선해 보이네. Do you know what is it? This is albaechu. You might know ba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a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a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Good. And then moo, some color. Mm-hmm. 다른 맛있는 거 있을까? Mm-hm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1: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0: 아, 저는 문경 특산물 조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전통주도 알아보고 싶어요. 아, 여기서 진짜.
1: 이렇게.
0: 감사합니다. 네, 잘 빠세요.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미자? 오, 이거 무조건.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2: 네.
0: 오미자 봐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그때 왜 특별해요?
2: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오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2: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2: 네네.
0: My friends, this is 오미자.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문경.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귀한시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2: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2: 예, 오미나라라고 오미나라. 여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예, 예.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2: 예, 예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2: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2: 들어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얕돌 돼지 파는 가게죠.
3: 예, 예.
0: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얕돌 돼지 묵념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3: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3: 예, 이 거정서 골가루인데 여기 이제 묵념에서 막 나오거든요.
0: 진짜 돌이에요?
3: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0: 맛도 달라요?
3: 맛도 다르죠. 잡숴보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0: 아, 쫀득쫀득. 예.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3: 아,
0: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약돌 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3: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0: 어, 볶음. 아, 근데 스테이크 괜찮을 것 같아요.
3: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0: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이런 특별한 특산물 항상 저는 준비해요. 오늘 이걸로
3: 접수하시면 네,
0: 맛있는 요리 네. 이거랑 오미자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0: 네,
3: 네,
0: 네.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0: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4: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4: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0: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4: 네, 이 맞아요. 안에 와인이 들어있고 네.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0: 와!
4: 여기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기.
4: 저도 같이.
0: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4: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0: 혹시 맛봐도 될까요?
4: 그럼요.
0: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4: 네.
0: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 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4: 아, 오미자 총이네요.
0: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이거 몰랐어요.
4: 오.
0: 약돌 돼지. 진짜 돌 못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4: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0: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4: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톰한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4: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4: 그럼요. 같이 가시겠어요?
0: 네. 잠깐만요.
4: 제가 도와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4: 네.
0: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5: The first one is 고추장 오미자 마리네이드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오미자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we'll put our nice 오미자청. One spoon and a half. But if you want to put two, it's okay. It's very delicious, so no problem. We have the 오미자 and now the second star, the 고추장. So now let's put the garlic. Let's say half a spoon. Now, onion. So we are doing a nice paste here, as you see. And then another puree. This is a Korean pear. And this is for sweetness and ripe, for the tannins inside that will make the meat very, very tender. And then gochugaru, one big spoon. And now we need the little bit of saltiness and the gamjilmat coming from ganjang. Ganjang is one big spoon. But now I need another thing. Usually I would use the matsuri, which is a kind of a cooking wine. But you know, here behind me, there's a lot of nice 오미자 wine. And over here also I have that beautiful 오미자 liquor that I tried before. So why don't using this one? I think it's a great idea. Wow! Very, very lastly, sesame oil and black pepper. So now let's mix nicely and then let's marinate. So let's put inside here and then also the other one together. Okay, now we have to put in the marinade very evenly. So we just cover nicely now, and then we put again inside here. And then we have to put in the fridge for minimum 30 minutes because the meat is going to become very, very soft. So let's prepare the glaze now. We have to reduce it until it becomes nice and syrupy. So let's start with the wine, the 오미자 wine. 간장. And now, our star, 오미자청. Oh, I think we are done here. Little bit red coming from the 오미자 and the intense color coming from 간장. Beautiful. Let's put a little bit of oil. And then, let's start grilling this first.

0: 네. 네, 우리 바로
1: 뒷맛으로 느껴질 수 있죠.
0: 네.
1: 와. 자, 자 이제 고기 먹고 술. 잘 울지 조금 확인해야 돼요. My friends, now is the moment of truth. 맞아요. The moment of truth.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룩,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1: 도전.
0: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오,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베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팍팍팍팍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d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Malo, ciao!
1: Ciao!
0: Arrivederci! Bye-bye!
1: Arrivederci! Bye-bye!
0: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강병산 굿이다. 오강변으로 내려가니 남경 장파 가는 내전이었구다. 오호는 몇 분이로다. 공명을 급히 불러. 이제 큰일 났네. 공명은 그네 종족 무는 적 있는지 전우적으로 살필지.

0: 떠날 따 팔랑개비라 비상천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창받아라.
1: 안녕하세요. 박성환 명창의 적벽가 완창 공연의 진행을 맡은 정병헌입니다. 이 박성환 명창은 이미 끊겼다고 생각하는 중고째 이 소리를 정광수 선생님께서 약간 배우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동백 선생이 남겨놓은 테이프 이런 것들을 혼자 이어가셔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중고째 적벽가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7번 정도를 완창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소리를 들려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청중 관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약 1700여 년 정도입니까? 그 전에 이 해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오천축국전을 썼는데, 그분은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죠. 불교 승려입니다. 거기에서 인도를 여행한 경험을 쓴 것이 왕오천축국전인데 다시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썼던 왕오천축국전이 2015년입니까? 2010여 년 정도 이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것이 와서 잠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딱 한 페이지 펼쳐놓고 그 부분만 보게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1700여 년 전에 썼다는 그 글씨가 지금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딱 보이는데, 아, 이것이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것, 이게 명품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70-80년 된 이 소리가 지금도, 아, 바로 옆에서 부르는 소리,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오는 소리 같다, 이런 이유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명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성환 선생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영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극단에서도 수많은 작품들 이 대본을 쓰고, 수군가 같은 경우 독일 사람에 이 와서 연출을 했는데 그것도 대본을 썼고, 그래서 상당히 창극단에서도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지금 적벽가를 잇겠다고 나온 걸 보니까 이 영리한 사람이 아마 잇는다고 보니까 상당히 장래가 촉망된다, 또 장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하면 제1호 고법 보유자였죠. 김명환 선생의 북을 박오영, 박근영이 이어받았고 그걸 이어받은 분이 서영석 선생입니다. 순천 팔마전국고수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대전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이수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 중고째 고법을 전담하는 그런 고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
2: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뭘 뽐낸다기보다는 내 공부하는 시간을 삼겄다. 또 한 번 내가 참 작두에 올라서서 춤추는 양반들처럼 다시 한 번 관객 앞에서 나를 벼르고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동백 선생님이 즐겨 부르셨다는 단가 한마디 옛날스럽게, 옛날 그대로입니다. 옛날 이런 식으로 다. 젊어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휘어지고 곱든 형용 변하야 우주가 깨끗되니

보거나 이놈의 백발을 어찌 막아볼까. 한 손에는 뭉치 들고 또 한 손엔 철퇴 들어 밀고 치고 앞머리 격투를 허여도 무정 세월을 어쩌겄나. 한던 몽이 아닐런가 어느새 이런가. 안으로 들어가면 아내조차 상관없고 서서히 무용진.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께

잠시 듣고는 시련다. 만군사책 모아가지고 하느님절에 등장을 가자. 무슨 연유로 등장을 갈고 늙은 분들은 쉬죽지 말고 젊은 사람은 너

머리 기운 좋고 힘이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커들렁거리고 놀아. 천하 대세가 분구 비라비오 합구 빌분이 성탄 선생의 만고 황론이라. 황건적 파적안민 중흥지주 탁군에서 일어나니 탁록 정우 후손 자호는 현덕이라. 탁군의 장비와 하동의 관운장과 더불어 도원에서 결의하여 상보 국가하고 한 백성 허기로 경륜지사 만나렐째 와룡 선생 높은 이름 서원직의 천거로다. 북풍설한 추운 겨울 첫 번째 찾아가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갈째 남양 융중 일대 고강 산불고이 수려하고 수불 심이 증청이라. 지불광이 평탄하고 인불 다이 무성이라. 뭔 말인가 싶어서 그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두고 보자고 그냥 나도 몰라 뭔 말인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초합에 있는 말이라는데 예, 유비 관우 장비가 이제 무장으로서 서로 도원결의 해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요새 그런 놈들 많대. 잡아보자 해가지고 역사도 막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런 놈들이 딱 나서가지고 헐적이 이게 무장들이지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책사를 구하러 가는 공명선생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유관장 사민이 세 번째 찾아가서 가만히 바라보니 표현한 소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거늘 공명선생과 반기었더니 셋째 아우 균일러라. 서간을 써 맡겨놓고 돌아온 후에 세 번째 찾아갈 때 당.

들과 청로마상에 앉은 가동 이 붕이 넘어가 장비위원 볼짝시면 고무등 배무머리 먹장 얼굴 쌍고거리는 제비턱 가방나루 몸에는 행 못참포 머리에 난 녹가니로구나 장팔 사모

동자 나오거늘 선생님께 없이냐 동자 대활 어제야 도사나와 낙잘 희롱타 초당에 춘석이 퍼 계시나이다. 오 그러면 아직 고치 말라. 현덕이 팔짱을 끼고 계하에 오랫동안 섰을 적에 액덕 성질은 급한지라 곧 있는 부릅도 먹은 팔지고도 고성 대지랄 아 우리 가가는 금지역에비라 야인 전부 청한다를 부르고 삼과 철어지고 커를 철어듯 거만을 부려 저놈의 초당을 패 어찌르고 한 그럼지 불을 싸사발 싸찌르면 공명이 제조가 있다니 참자더니 가수인지 안 좋은다 누웠나 죽나 사나 재나 깨나 부리라 우르르.

말라 비성인즉 미성야라 춘추적 재완공도 동관야인 보랴하고 다섯 번 찾아갔다 한 번 계곡 보아 있고 추문왕도 강태공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지성으로

じゃ。はあはあはあはあ。아지를을기를다한후에동자다려물으시되밖에속객이오셨느냐동자대활전일왔던유황숙이세번째대유하여산일이반사가되었사옵니다오그럼어찌진작고치아니하였던고공명

지극히 진정타 현덕을 영접하야 당해 올라 예필과 정후에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을 살펴보니 면역화록이요 차고우기 하야 순약 도지여고 수가스리라 어머 홍포에 토리하시오.

공명을 살펴보니 머리에 난 윤건이요 몸에는 학창이라 백운선 손에 들고 면이 앉은 모양 개질이 약헌지라 입은 옷을 이기지 못하

군주 유압지중 결승 졸리지회 할 사람 언더가라 두 분이라. 그나마 부채를 펴쓴 게 끝났네입니다 했지? 내가 다 알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때요 현덕이 공명전에 지성으로 하는 말이 이때 현

안방 보국지 힘으로 어린다를 후하소서 훅 잘 친다. 공명이 그제야 체업하고 천단한 재주를 버리시지 아니하면 견마지공을 다하야 대사 성공하옵시다. 현덕이 반기 듣고 운장 익덕을 청하여 예달을 갖춘지라. 이 사람은 내 둘자우 운장이요 이 사람은 내 셋자우 익덕이옵니다. 공명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빈주진 동남의 아름답기 그지없다. 아우균을 불러 예 균아 유관장 사민이 날 같은 천사를 대접고저 포수속백 물색으로 삼고초려 지극하니 지은을 난망이라. 이 몸은 허락하나 후원 뜰 매화를 버리지 말며 공성 신퇴날을 기다려라. 예, 형장께서는 대사 성공하옵시고 수위 환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요 공명 선생 현덕과 한 가지로 신야에 내려오니 병불만천이요 장불 과시빌러라. 조고 말아나구 땅에 태우구로 용실러고 천하사를 의론할지 침식을 같이오고 날이 맞도록 서로 의론하니 마음이 환출더라. 그때 운장 익덕이왈 이래 이까지 아니하며 공명은 나이 어린지라 진실한 제주 증언이 없거나 형장은 너무 택과이 대접범이 불가한 줄로 하려. 현덕이 대답하되 내 공명 얻음이 고기

친법을 결연시켜 적군을 격당시킬 적에 현덕이 백성 삼천인을 뽑거늘 공명이 스스로 친법을 결연시키더니 호련히 보아되 이제 조조군사 하우돈 우금으로 하여금 10만 병이 지쳐온다 허거늘 운장 익덕이 나의 영을 아니 들을 것 같사오니 칼과 인을 빌리소서 요런 말은 알아들으시지요? 칼은 칼이고 인은 뭐요? 인 사람인? 아이고 그런 게 하나만 알면 안 돼야 도장인 그런 게 공명이 익덕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 훨씬 어려요. 그리고 익덕이나 운장이나 유비는 나이가 많아. 그런 게 그 책 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저 학생처럼 이쁘기만 하고 싸움은 못 할 것 같거든? 그런 게 저놈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운장과 익덕이 늘 경계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 그 대목이요. 그러니까 공명이 가만히 보니 하우돈 우금 시켜가지고 조조가 한 10만 병이 탁 기습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자 하고 사령관 역할을 하려면 운장이나 익덕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어린 놈이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어린 놈이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유비가 그때 제일 대장 아니요? 그 유비의 권한을 상징하는 유비의 그 도장하고 유비의 그 예, 지휘하는 칼 그 칼을 공명이 딱 주는 것은 신표요 신표 내가 이렇게 위임한다 위임장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덕이 그 말을 듣고 칼과 인을 공명에게 붙인 후에 이런 공명이 장대 올라 제장을 분발할지 방망번 위서 이름이 여산이오 무편에서 불이써 이름이 얼림이라 운장은 익천군을 권하여 단단히 매복이었다 적병이 지내대 양천은 돼 있을 테니 남편부리라 남을 모아 항망성 향하야 양초에다 불을 놓아 선봉을 주면이야 적장을 유인하라 주공은 일군을 거나리고 뒤를 처붕하소서 운장 익덕이 우서가로되 우리는 적군을 막거니와 그대는 진 속에 있고자 하느냐 공명이 호령하되 칼과 인이 있거든 이령자 차버리라 병력같 드노토 소리 이하임이 상을 같구나 현도 이기미안하야 운주유학지 중 결승천리지혜를 듣지 못하였느냐 부하우는 영을 어기지 말라 그때 운장 익덕은 공명의 도락을 모르고 영을 들으나 의혹하더라 그때 하우돈 우금이 10만 병을 이끌고 방망패 이르니 현덕이 진이 있거늘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라고 하였겄다 뭔 말인지 알지요? 알아? 알아?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래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겨 우리 학생 오늘 잘못 걸렸다 그게 뭔 말이야? 똑똑하다. 내가 할 일이 없다 네가 다 해갖고 일로 와 나랑 자리 바꾸자 맹호를 치밀하고 일렀겄다 이때 마참 조군이 말을 놓아 달려들어 서로 맞아 싸워 두합의 거짓 대하야 조은이다 꺼날 돈 키어이 쫓기로 제쳐가니 후금과 이자니와 적군을 흡수히 여기면 대헌다 허니 이 길이 좁고 갓수석과 수목이 종잡은 니 만일 불러치면 어찌하리요 돈이 옳게 여겨 군마 쉬라 하더니 말이 맞지 못하여 일성포양 사면불이 희로 화강이 충창 화성이 우르르르르 전지하자 우 방폰 소리

한편을 바라보니 미방 미축이 작은 수레를 옹이하여 오거늘 운장 익덕이 그하에 배복을 하는지라 그 수레에서 공명 선생이 선뜻 나려 현덕께 고하되 이제 조조군사 크게 일으켜오리이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구하여 걷다. 각설 하러니께 저기 옛날에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각설 이거 아시죠? 각설하고 옛날 고소설이나 이거 보면 그냥 근대 소설도 각설하고 다른 장면을 휙 건너뛰지. 여기 옛날 수법인데 다른 창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중고체 창본에는 그런 말이 나오대요. 좀 구식인 구식인개벼 구식은 구식이요. 각설 각설 각설 그렇지. 각설이 각설이가 생각나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고하여 걷다. 조조 듣고 화를 내요 오십만명을 일으켜 방망파로 나올 적에 내고 함성은 천지 진동하고 도창 건국은 일원을 희롱터라 유한미 장호온기라. 그때여 건한 13년 7월일 내라 현덕은 번성으로 갔다 허건을 성에 들어가 가만히 쉬랴 허건을 좌경 10분에 방풍이 대장 선한문으로 부리라 화강이 충천 화성이 우르르르 천지가 좌우 방펀소리 꿍 조인이 거불레야 중장을 다리고 동물으로 달아날 때 돌에군

그때 마침 미방이 나체 두어 살을 맞고 오며 말 조자룡이 반하야 조조영체로 가더이다. 현덕이 왈 조자룡은 나의 옛벗이라 반할 리 있으리요. 익덕 듣고 대질 왈 진실 정탐하야 반한 게 적시라면 그저 두지 않으리라. 현덕이 왈 아우는 공연한 의심하지 말라. 전일 너의 둘째 형이 안양 문추 배던 일을 어찌 생각지 못하는고. 자룡이 이번 간 일은 반드시 사고 있으며 결단코 나를 배반치 아니하리라.

자룡이는 날이 진토록 대진어다. 장판 바다 다르니 익덕이 창을 들고 고상에서 크게 불러 자룡아 너는 어찌 우리 가가를 배반노느뇨. 나는 조모와 소녀이를 찾느라고 나 구하야 건할 반한다 허느뇨. 주공이 어디 계시더니까 저는 멀지 않게 계시노라. 비축을 나려는 나는 강부인을 모시고 먼저 가면 나는 미부인과 소주인을 찾아가노라. 부탁하고 떠나 한 곳을 다다르니 뜻밖의 일포군이 일어난다. 자룡어 복맹을 홍이같이 달려들어 하운 머리를 땡기렁매어 마에 떨어치니 돌아보니 소해중 잡고 나만 다닌 뿐이로다. 끝밖에 어떤 사람 소리쳐 외는 말이 미부인이 아들을 안고 왼편에 장을 맞아 부러진 놈 밑에서 우더니다. 자룡이 말 듣고 창왕군주히 쫓아가니 미부인이 앉아 울음을 우니 정신없이 바삐 내려 배보가니 부인이 이른 말씀. 접이사라 장군을 만나면 아두의 명복이라. 하라건대 장군께서는 이 아해를 보호하여 저희 부친 얼굴이나 보게 하소서. 죽어 원이 없건나이다. 저는 듣부탁하고 아들을 자룡에게 맡기고 새암에 꼬꾸라

잡고 창을 들고 맑게 올라 살같이 행할 즈음에 이런 대정이라서 길을 막는구나. 이 누나가 장합이라 시비함에 싸울 마음이 없어 자룡이 났다. 도굴에 빠짐에 용맹이 쓸망정 포굴에 빠졌으니 어찌 못 피어단 말고 허저 장갑이 창을 들어 급히 찌리라고 하더니 한 줄기 홍광이 돌로 쫓아 일매 말이

자룡이 말 깨내려 복지 채우보니 현덕 또한 울며 왈 서로 사람 만난 것을 기꺼우더라. 운이 천식하고 말을 허되 개우고 담을 일처덮고 공자만 품었더니 능히

아는지라. 운이 대야 쌍수로 받들어 현덕께 드리니 현덕받어 땅에 던져 유자로 하여금 나의 이런 대장을 손상할 뻔 하였노라. 자룡이 급히

것 짐 못한 것 다 허더라. 그때요 운장으로는 하구를 지키고 현덕 공명은 강하로 내려갔다. 그때 송곳 주유는 노숙을 보내야 공명을 청한지라 노숙이 하구로 돌아와 그 시에 유산 오고 공명을 상대하고 전우사를 헌년우어 공명을 다리고 동으로 건너올 때 강동선은 조조의 격사를 보고 육군이 웃군 조조 발개체 그럴

정제하고 청이 단좌하야 공경을 영접하야 각각 성령을 통하루 장손 앉으며. 아이고 잘 쳤네. 요만큼도 북한테 안 줘. 요만큼도 눈근역을 안 줘. 그저 소리가 그때 흥취대로 흘러가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지. 기지? 기지? 알아? 예, 하는구나. 예, 알아야지. 고수는 알아야지. 장소 나앉으며 공명달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진중에 누워 관중 악의와 비한다 하니 그 말씀이 오르니까 듣자 하니 현주는 형제 운 것하가 학으로 내려와 용납지 못한다 하니 관악은 용병도 그처럼 하시오. 공명이 왈 이난 풍세.

그 뜻을 알리오. 이제 동호를 와보니 군사 정하고 양식이 족하되 인군을 가나야 엽적에게 창의라 하며 남의 칭송을 생각지 않고 남의 말 어찌 임으로 한단 말이오. 황계 인사 들어보면 좌중을 체결한다. 점잖은 선비를 대하여 전승지 체결하 아니 묻고 수자지 모래안고. 선생은 협노소라 마옵시고 금석같이 좋은 언약 주공보고 하옵소서. 공명이 단에 올라 송권 주유를 보고 이에 필 후에 주유 공명단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조조와 수차 싸웠으니 조조의 군병 차선이 얼마나 되더니까. 예, 대강 짐작어지오. 중원 형주군 청주병 두 하면 백여만 병이 되지요. 허나 실상은 가소롭지요. 어찌 가소로워요? 예, 조조가 동작대를 짓고 강동의 교공의 딸 대교 소교 형

문제인데 침원화관 지용과 폐월수화지 태를 동작대에 두고 즐기리라 하였으니 교녀들만 보내주었으면 백만 대병이 스스로 퇴병하오리다. 주유가 분을 내야 이놈 조조야! 곤 같은 이놈 조조 어찌리가 강동을요 그러니 이놈아 간을 내야 이 불함을 부르리라. 아 여보 장군, 교녀는 민간 여자온데 이대지 친노하십니까? 선생은 모르시오. 대교는 장군 손백부의 주부요. 소교는 나의 처라. 막대한 이 분함을 어찌한치 처리요. 그게 웬 말씀이오. 모루 없고 황송한 말로 소란을 끼쳤사오니 죄사 무진이로소이다. 손백부의 인연 중에 말로 대교 소교를 조조주와 항복으로 걷는가? 주유가 다시 묻되 조조의 진세가 10만 군선이라 하니 여차하면 무엇으로 대적하오리까? 예, 수전에는 화살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하오면 10일 내로 화살 10만 개만 만들어주오. 예, 조망이 급하오니 3일 내로 지켰습니다. 주유가 속으로 깜짝 놀래 군중에 허언이 없으니 군령도 하지 마옵소서. 예, 그리하오리다. 그대로 약속하고 제 3일 공명선생 딸랜배 20척에 우군수 정대단을 좌우로 갈라실

0: 승상 깨부타더니 저도 깜짝 놀래야 진중 허령 어디 안개 속에 철저히 들어오니 우리 안착 또 요동을 말고 서황 모의 우검은 국나서 삼천 권건 아리고 활로 속이로 조하라 우엽중 사면 납풍마장 아기살 무수한 그 반사를 수렁이 빛발같이 살을 어찌 쏘았더니 속전원이 한 옆으로 기울어지거를 돌려대고 활로 쏘니 배가 반뜨다였구나 본진에 돌아와서 살수를 세어보니 10만 5천 7백개라 주유 간담이 서는 주유 관계로서 공명을 못 꺾으니 현덕을 내동 얘기했잖아요 끄트머리 그냥 슬그머니 끝낸다고 여러분도 내킬 때 쳐버려 그냥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 이렇게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2: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0: Chernyshevsky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ong-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1: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0: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Chernyshevsky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In fac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he showed such a favorable attitude toward Japan, especially given that he had witnessed the suffering of his own homeland and criticized European imperialist expansion.
1: 모순이죠. 일종의 모순인데 일단 일본을 먼저 다녀갔었고요. 쉐로셉스키가 어쨌든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한국 중에 제일 먼저 좀 더 오래 이렇게 관찰했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이 좀 이렇게 여행하기에 조선보다는 당시 편안한 환경이었죠. 왜냐면 개항을 가장 먼저 단행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고 이게 러시아어로도 출간이 되어야 되는 책이니까 일종의 검열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조선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기 힘든 면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 책에 이제 말미에 가게 되면 그 신문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2: Foreigners seem interested only in profiting at our expense. They seize the finest horses and the best forests on the flimsiest of pretext. Yet, they never fulfill their own obligations. Then what about the Japanese? Are they not the only ones attempting useful reforms in Korea? Improv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educating the people, abolishing slavery, and organizing the national economy? That is true. However, they only seek to satisfy us on the surface. They aim to change our appearance while hollowing out our inner selves, leaving nothing but a shell. They intend to obliterate our soul. He leaned on his elbows on the table and drank in a somber silence.

우선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음악회 진행을 맡은 소리꾼 박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궁중무용 무고로 오늘 음악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꽃을 감도는 듯한 정말 멋진 무대였는데요. 조선시대에는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무고와 같은 궁중무용을 쳤다고 합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을 축하하는 오늘 같은 음악회, 이렇게 귀한 손님들 모셨으니 이보다 더 어울리는 무대가 어디 있을까 싶었는데요. 정말 좋은 무대였죠. 네, 멋진 무대 선사해 주신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국악방송은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지요. 2011년 11월 8일에 첫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바로 이곳이지요. 국립부산국악원 연합당에서 개국식과 기념 공연을 가졌는데요.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와, 어느덧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요. 남도민요 경창대회 대통령상 수상, 그리고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을 두 개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던데요. 왜 웃으시나요? 네, 바로 저 박예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곡은 쑥대머리라는 곡인데요. 본래는 이 곡은 판소리 춘향가의 백미로 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가장 의미가 깊고 정말 애정하는 곡인데요. 큰 박수 보내주시면 그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좋아해 사랑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남국악인 여러분들께서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남대학교 예술대학의 이승희 교수님과 그 제자분들께서 영남 해금앙상블이라는 팀을 구성하셨다고 해요. 바로 해담이라는 팀이 준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금이 만들어내는 무궁무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승희 교수님과 영남 해금앙상블 해담이 만들어내는 깨끼풍류와 지영이째 경기시나위 만나보실 텐데요. 그 무대 여러분의 추임새로 청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좋다라는 추임새와 함께 그 무대 청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깨끼풍류 지영이째 경기신화의 무대입니다. 얼씨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남대학교 예술대학 이승희 교수님과 영남 해금 앙상블 해담의 연주로 지영이째 경기시남이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깨끼풍류였습니다. 해금의 매력 그리고 해금의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영남 국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영남 국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국악인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젊은 국악인들이 꿈꾸는 무대가 바로 이곳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영남 국악의 현주소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과 기악단 여러분이 우리 민요의 멋을 선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려주실 곡은 부산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민요예요. 바로 뱃노래인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뱃노래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중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뱃노래들로 무대를 구성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과 기악단 여러분들이 꾸며주실 뱃노래, 여러분 추임새와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얼씨구!

부산 국립국악원 성악단과 기악단이 함께 꾸민 무대였죠. 경기뱃노래 그리고 신뱃노래 동해바다까지 너무나 신명 가득한 무대에 꾸며주셨는데요.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정말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 부산과 더욱더 잘 어울리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멋진 무대 꾸며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에서 국악방송, 부산국악방송 개국 12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좋아해 사랑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악방송은 개국 초기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창작음악도 개발해내고 또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에 힘써보자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국악방송이 주관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요, 국내 최고의 창작음악 경연대회이자 또 젊은 음악인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곡들이 탄생하게 됐고요. 정말 국악계의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을 하게 됐죠.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된 음악인들은 현재 우리 문화계에서 정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는 한류의 주역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배출한 음악인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지금 만나보실 팀은요, 2023년 올해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바로 풍류공작소인데요. 옛사람들이 즐기던 풍류문화처럼 오늘날의 풍류를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함께 풍류의 멋을 즐겨보자 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음악회에서는 안땅과 날이 서서 두 곡을 연주해 주실 텐데요. 그중 날이 서서라는 곡이 바로 이번에 풍류공작소에게 금상을 안겨준 곡이라고 하네요. 자, 21세기 새로운 풍류문화를 이끌어갈 음악인들을 소개합니다. 풍류공작소 여러분을 추임새와 큰 박수로 청해 주시죠. 얼씨구!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your artist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our guests for today?
1: 아, 좋습니다. 청량한 비주얼로 돌아온 풋풋한 걸그룹, 유스피어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0: Welcome.
1: Welcome, welcome. 아, 정말 청량합니다.
0: Hello, Youspear.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Youspear입니다.
1: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Wicked Game. 아, 이게 제목부터 들어보면 벌써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데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앨범 바이트 디스트릭은 서로를 툭 건드리고 장난치며 관계가 시작되는 과정을 담은 유스피어만의 구역을 의미하는 앨범입니다.
1: 어, 좋습니다. 곡 소개도요?
2: 네, 저희 타이틀곡 위키드 게임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장난스럽고 사랑스러운 작전을 펼치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1: 와, 벌써부터 재밌어요, 그렇죠?
0: Yep,
1: 좋습니다.
0: W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 and the choreography was so bright and playful.
1: 맞습니다. 이 포인트 안무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아, 네.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깍꿍 안무라고 손을 깍꿍 펼쳤다가 깍꿍 하는 안무가 있는데.
1: 아, 어허.
0: 귀엽네요.
1: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네.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네.
1: 좋습니다. 네. 자리로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저희도 한번 까꿍놀이 한번 까꿍. 해보겠습니다.
1: 네, 까꿍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0: 그럼.
1: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포인트 안무 동작도 같이 해봤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현장에 계신 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유스피어 팬 유스티입니다.
0: 좋습니다. 수빈님,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유스피어 좋아하는 팬 유스틴 홍수빈이라고 합니다.
0: 아, 오늘 네, 이렇게 유스피어에게 또 직접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2: 아, 네. 오늘 의상 콘셉트가 되게 귀여운데 옷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0: 우리 한번 시아님부터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좋습니다. 저는 바지에 여기 다마고치가 지금 달려 있거든요. 오. 이 다마고치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친구를 키워봤습니다. 열심히.
0: 아, 직접 작동이 되는 거예요?
3: 네네. 지금 똥도 치워주고 주사도 맞춰주고 열심히 네. 키우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채나님은 또 뭐 있을까요?
4: 저는 오늘 베레모를 썼는데요. 네. 이 베레모와 이 짝짝이 양말이 포인트입니다. 짝짝함의 포인트예요.
0: 수빈이 어떻게 좀 이 포인트 귀엽나요? 베레모와 양말?
2: 너무 귀여워요.
0: 좋습니다. 또 로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저는요. 오늘 이 빵 같은 베레모와 네. 여기에 보면은 과자집이 있거든요.
3: 오, 배지!
5: 이게 정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0: 배지가 또 이 귀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수빈이 어떻게 좀 만족하셨을까요?
2: 네,
0: 아이,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Alright, this time we'll be asking a few questions that our fans sent in ahead of time. 이제 사전에 받아놓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0: 네, 유스피어 분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복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약간 꾸안꾸 or 꾸꾸꾸 둘 중 어느 쪽인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소희님부터 한번 답변을 해주실까요?
6: 아, 저는 이제 연습할 때는 살짝 편하고 체형이 예뻐 보이는 옷을 위주로 입는 것 같고 네? 나갈 때는 완전 꾸꾸꾸로 입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완전? 살짝 시크한 스타일에 빠졌어요.
0: 살짝 시크한 스타일의 꾸꾸꾸. 좋습니다. 서유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7: 저는 평소에 약간 편한 느낌을 많이 추구하는 편이어서 약간 캐주얼하게 꾸안꾸로 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아, 꾸안꾸 좋습니다. 로아님은 혹시 어떻게 있을까요?
8: 네, 저는 약간 핫걸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의 사복을 주로 입는 편이고요. 네. 그날 제 기분에 따라 꾸안꾸와 꾸꾸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0: 아, 꾸안꾸 꾸꾸꾸는 선택이지만 기본적으로 추구미는 핫걸.
8: 네.
0: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옷장을 열었을 때 가장 많은 색깔은 어떤 색인가요? 라고 소희님께서 한번 답변해드릴까요?
6: 저는 정말 다양한 색깔들의 옷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니까 검정이나 브라운 색깔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0: 아, 또 확실히 시크한 스타일이 검정이니까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좋습니다.
1: That's
0: right. 시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는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블랙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오호. 블랙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좀 청 색깔이 포인트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서유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 저는 일단 약간 청순한 스타일을 많이 입기 때문에 하얀색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0: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죠?
1: 네.
0: 네, 마지막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각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3: 저는 이제 좀 힙한 스타일을 평소에 자주 입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미니멀한 좀 예쁜 옷을 좀 도전해보고 싶지 않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0: 좋습니다. 다온님은 있으실까요?
9: 아, 저는 평소에 이제 트레이닝복 위주로 입어서 네. 뭔가 요즘 유행하는 갸루 스타일을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야호. 자, 채나님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4: 저는 무대에서는 약간 공주처럼 이제 레이스 달린 것도 입어보고 싶고 네. 사복으로는 빈티지? 약간 Y2K 느낌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0: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Alright, that about wraps up our beauty cam interview with Youspear.
0: 네, 이제 Youspear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우선 유스티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전 세계 유스티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앞으로 제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1: Alright. Let's check out USB's performance of Wicked Game filled with their lovable vocal and energy.
0: 네, 여러분 다들 준비되셨나요?
10: 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ow, that was so cool and refreshing. By the way, Wonjin, with the weather heating up, don't you keep craving cold drinks?
1: 어, 맞아 맞아. 저는 요새 특히 이 레모네이드에 좀 빠져 있는데요. 톡 쏘는 상큼한 그 맛. 어, 아시죠, 여러분? 네, 기분까지 좀 좋아지잖아요.
0: Yes, totally. That sweet and tangy flavor is perfect for summer.
1: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도 싱그러운 매력의 무대들이 우르르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0: Ooh, no way. Are you serious?
1: 아, 맞습니다.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환상적인 무대들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즈!

0: Wonjin. With the weather heating up these days, you've got to take care of yourself. Have you been taking your vitamins?
1: 아, 물론이죠. 저는 종합 비타민으로다가 아주 야무지게 챙겨 먹습니다.
0: Nice. Taking your vitamin like a good boy you are. Just makes you feel ready for the day, doesn't it?
1: 근데요, 오늘은 제가 챙겨 먹지 않고 왔어요. 일부러.
0: Why?
1: 아, 왜긴요. 이 다음 무대들이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0: That's why. It is just that good, isn't it? 네. Now you've got me excited as well.
1: 맞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음 든든하게 해줄 다음 무대들 바로 만나볼게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Uh-huh.
0: You know you can really tell a great vocalist from the very first line, right?
1: 아, 맞습니다. 이게 듣는 순간 와 하면서 약간 확 몰입하게 되는 그런 보컬들 있잖아요.
0: Yup. And it looks like we'll be singing wow all day today.
1: 정말요? 그러면은 얼른 만나봅시다. Hurry, hurry!
0: Good idea, good idea. Uh-huh. Get ready for performances that'll captivate you with unique vocals.
1: 네, 백아연 씨 그리고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Music start!

0: Let's go, Simply K-pop.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1: 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즐기셨나요?
2: 좋았습니다.
0: We were so happy to spend time with you today as well.
1: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꼭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 감기도 조심하시고 비타민 같은 하루 보내세요.
0: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Refreshing K-pop Performances. Bye!

0: 저는 솔직히 이 노래가 뜰지 몰랐어요. 왜냐면 막 마라탕 탕으로 막 탕탕 후루루 너무 좀 뭐 이상한데 막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이게 뜰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떠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1: 스팟라이트 루키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예브입니다. 오늘은 시플리 케이팝 이제 녹화를 하러 왔는데요. 진짜 이렇게 단독으로 다니는 대기실 너무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아요. 엄청 커요. 행복해요. 단독으로 있으니까. 이제 무대에서 제가 이제 공연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매는 가방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가방. 오늘은 이렇게 형광 노란색이에요.
2: 아,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1: 제가 몰랐거든요. 역시 내 센스.
2: 이게 제 의상이거든요? 엄청 예쁘죠? 되게 키치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1: 이런 거 해줘야 되나? 네, 잘 뵙고 만나요.
0: 크리에이터랑 가수랑 사이가 있다면 이제 크리에이터는 카메라 앞에서 끼를 되게 많이 부리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만 하면 되지만 가수는 이제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더 끼를 많이 부리고 해야 되는 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막 힘들거나 막 엄청 막 다르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이제 제 틱톡이나 뭐 그런 이제 쇼츠 이런 걸 계속 들어가 보면 되게 막 안녕하세요 세자 이런 말투로 되게 이렇게 킹받게 포인트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가수에도는 조금 더 성숙하게 이제 말을 하는 것 같네요. 크리에이터 버전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탕후루루를 부른 13살 서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가수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탕후루루를 부른 13살 서이브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 같네요.

이 노래를 들으면 토토이라는 노래 들으면 짱남에게 연락이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 저한테 댓글에다가 항상 아직도 짱남 포기 못했냐. 아, 맨날 이제 마라탕 오르부터 쿵쿵 따라 뭐 여러 가지 노래가 거의 다 짱남에 관련된 노래다 보니까 아직도 짱남 뭐 포기 못했냐 이런 댓글을 많이 달리는데 짱남은 없고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애들은 친구들은 다 연애를 해봤는데 저만 못 소리다 보니까 그래서 만든 노래입니다.

0: 음식들 한 번.
1: 가방이 안 벗겨져가지고. 가방이 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만 이렇게 벗어서 던졌더라고요.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2: 되게 살짝 하기 전에는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는 거다 보니까 막 힘.

지금까지도 이제 마라탕후루랑 콩콩따 뭐 여러 가지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많이 따라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은 노래 내면서 준비할 테니까 많이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0: both at home and abroad.
1: 현재 일본, 필리핀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 Their health and preventing risks in the security sector. Bontech has made ceaseless efforts to enhance the safety of consumers.
0: What are some of the good points about running a business in Suwon Special City?
1: 중소기업 고용 창출 보조금 지원 사업이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본테크가 혁신적인 특허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0: Can you tell me about the goals for the future?
1: 저희 회사 제품이 전 세계 구호 현장과 보안 현장의 표준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의료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Good luck with those goals moving forward. So today we've taken a closer look at Bontech that are making ceaseless efforts to create a safer environment for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their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그래서 정부 대응의 논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다시 현장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1: In addition to devising response strategies for export companies and raising specific trade concerns at the WTO's TBT committee, its core role is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Korean companies at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ternational negotiations. As the TBT environ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diversified,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five key sectors as mega TBTs and launched a response that goes beyond simple protective barriers. It's a strategy aimed at taking the lead in setting the standards for future industries. At a time when not only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even standards themselves have become weapons in trade wars, knowing first is power.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n particular, TBTs are a matter of survival. That is why companies lacking the capacity to respond to TBTs are provided with free support ranging from phone consultations to on-site corporate consulting visits.
0: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해외 규제 대응을 위한 인재 풀이 부족해서 직접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장벽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TBT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Efforts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break dow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have produced tangible results. Between 2021 and 2023, 97 export-related issues were resolved in Asian markets, and agreements were reached with demanding major trading partners in the Middle East and Europe. From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to the chemical and ceramics industries, these efforts help Korean businesses understand various industrial regulations and clear the way for their exports. May 2025, the Australian automotive market. Hyundai Motor and Kia Motors ranked third and fourth respectively, both securing places in the top five. How are these two companies able to thrive in a market where even European automakers struggle due to Australia's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safety standards? The answer is, they turned regulatory crisis into an opportunity. Hyundai Motor faced unexpected regulations on chemical substances. To survive in the global market, proactive response is key. Any high-risk chemical substance contained at more than 0.1% in automotive parts must be reported to authorities.
2: 저희가 자동차 한 대당 보통 3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천여 개의 화학물질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연구원 5명이서 한 차종 끝내는데 3개월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가 되게 많이 들고 조금 어려운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In 2022, the KATS's TBT early warning system detected information that Australia was considering becoming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ban the use of the automotive flame retardant, DBDPE. Hyundai Motor immediately conveyed its position to KATS's TBT channel. The company complain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eplace flame retardants directly tied to automobile safet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at it needed sufficient development time. As a result, it succeeded in securing a grace period.
3: 단순히 시간을 번 것이 아닙니다. 규제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막대한 벌금 리스크를 해소하고 친환경 대체제 개발로 새로운 기술 표준을 준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한 것입니다.
1: It was a resul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hat responded proactively from the early stage of regulatory development, turning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By staying abreast of future regulations, the company not only further solidified its position in the Australian market, but also seized the opportunity to develop eco-friendly alternative technologies and set new global standards. Efforts to respond to TBTs are expanding beyond public-private cooperation into cooperation among nations. Delegations from Korea and eight ASEAN member countries gathered in Seoul on September 2nd to the 4th.
4: 최근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내재화와 내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호무역적 성격의 비관세 장벽과 기술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상호 신뢰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을 만드는 데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1: Information on new regulations was shared in real time across ASEAN countries where Korean companies operate. Businesses spoke about the difficulties they faced, while governments and companies shared international negotiation experiences to find solutions. Swift sharing of regulatory information, joint response strategies, and strengthened negotiating power. This is the new paradigm for responding to TBT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4: 올해는 에너지 효율을 중점으로 두었지만 또 올해 있었던 기업의 애로 사항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를 가지고 또 다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1: In particular, the signing of an MOU with the 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 served as an opportunity to transfer Korea's testing and certification system to Central Asia. This not only helps turn future regulatory crises into opportunities, but also establishes Korean technical standards locally, creating a mutually beneficial model that helps keep competing nations in check.
5: 새로운 이슈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민간에 맡겨둘 수도 없고, 정부는 잘 모릅니다. 기술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민과 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그 민첩하게 정말 그 이 심리스라고 해야 되나요? 매듭이 없이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6: TBT는 더욱더 정교하게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환경 문제에 있어의 TBT를 높여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에 높게 설정된 규격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1: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e even more intimidating than tariffs. But we are already finding the answers by reading the regulations before they are created and responding together before barriers are put in place. Turning regulations into standards and crises into opportunities for growth. A bigger world awaits us beyond the invisible barriers of technology.

0: 한겨울에 많이 먹었지 뭐.
1: 한겨울에.
2: 공기셨다네.
0: 점심에 다 그거예요. 쌀이 작으니까 밥도 끝나고 늘려 먹는 거. 그거 넣고 물 붓고 그냥 뭐 시래기 넣고 김치 넣고 많이 넣게 불잖아.
3: 밥에 나오면 반포를 넣고 수제비 떠넣고 김치 넣고 감자 넣고
2: 베리빌롱도 많이 했어. 고구마도 넣었어 옛날에. 뚝뚝뚝뚝 썰어.
0: 그건 너무 약간요. 저 족살 넣고 시래기만 넣고 그런 거 안 했어.
4: 아우기 팔이 있으면 아우기 팔이 좀 떠넣고 이렇게 끓이면 괜찮더라고.
0: 수제비 떠넣고 이랬는데 시어머니는 나 잔치하고 남았다고 옛날 틀국수 틀고 했잖아. 그게 이런 옛날 고깃장을 하나 남았더라고. 국수는 조금씩 먹더라고. 그것도 괜찮더라고. 나는 산지에서 클 때는 별로 안 먹었어요. 시댁에 와서 못 먹었어. 그때는 먹고 살만해서 이렇게 죽을 안 거리 먹었어. 남자가 열이고 여자는 허기마고 나가는데 포만 벽덩어리 다 먹고 우리 밥도 없어. 포 넣는데 다 주워 다 먹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거 엄청 컸어. 아이고, 거짓말 그런 건 안 했어.
5: 시집 와서 먹어봤어요. 10월달까지 버리밥만 해 먹었어. 우리는 무조건 지사 아니고는 쌀밥은 못 먹었어요.
0: 왜? 해 먹는 사람은 해 먹지. 우리 집에는 그냥 살만해서 죽을 그렇게 안 끓여 먹었어.
4: 저는 많이 먹었어요. 딸하고 우리 쌀하고 섞어가지고 밥을 세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섞어가 고기를 넣고 이제 끓여가지고 식잖아요. 이제 죽을 갖다가 한 그릇 끓여가지고 밥그릇 위에 덮어가 국물을 푹 씌워놨다가 그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걸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요. 친정엄마.
0: 김치하고 쌀, 저기 밥이죠, 밥. 아니면 쌀 국물이 되고. 그때는 이 고춧가루 버물버물 해가지고 물겪게 가지고 배추 절여서 넣고 꾹 짜가지고 넣고 그랬지. 지금 많이 밥에는 게 없죠.
4: 힘들어서 건져내고 그랬을 건데.
0: 그래도 맛있었어 그때.
4: 안 빨개져요. 허였어.
0: 빨간 게 없지.
4: 죽이 허였어요. 나물을 넣고.
0: 나물 죽 그런 거지 뭐. 박정희 명종이. 그 통일배수할 나와가지고 그때 쌀을 하나 먹었잖아.
2: 그때부터 쌀은 안 지었어.
0: 객식을 그렇게 안 끓였지.
4: 난 작년 겨울.
2: 여기서 잘 끓여서
0: 다르지.
2: 예. 고구마를 또 끓이는 사람
0: 그냥 감자 넣고 한 사람 뭐
2: 그냥 끓이는 사람 뭐 다 다르고
5: 콩나물
2: 콩나물 있을 땐 좀 넣고 없을 때는 그냥 끓이고
4: 일단은 시래기 넣고
2: 밀가루 끓이지
0: 호박잎도 넣고
2: 달라진 거 없어 맨날 그런 죽이지
4: 지금은 이제
2: 아니야
4: 입맛이 그리워서 우리도 가끔 집에서 해먹거든요 신랑이 이제 밥 해먹기 싫고 좀 귀찮다 그러면
2: 어쩌다 해먹고
4: 객식이 저기 뭐 김치죽 끓일까 이러면
2: 여기서 살
4: 그냥 끓여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0: 와선 있어 끓인 것도 지금
2: 소화도 잘 돼요
4: 김치죽 갱식이입니다. 김치 갱식이. 왜 갱식이 죽이라고 그랬지? 그건 갱식이라고 하지. 갱식이. 그냥 눈짐작으로 그냥 손대중 눈대중으로 하는 식으로 그냥 아 이 정도 넣으면은 간이 맞겠다. 뭐 이걸 넣으면은 더 맛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게 뭐 지금처럼 뭐가 한 수저 매끄럼 막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어렵지 않고. 집에 냉장고 열면 뭐든지 다 이제 뭐 아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반찬들이. 나물 아무거나 넣고 이렇게 끓이면 갱식이 죽이 되는 거죠. 밥이 먼저 들어가야죠. 이제 김치가 들어가고요. 김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콩나물. 콩나물 들어가고, 고구마, 저기, 그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를 떠넣어서 수제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밥으로 갱식이를 끓여도 되는데, 쌀을 불겨가지고, 해도 되는 거죠. 쌀을 넣고 끓이면 아무래도 더 끌쭉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묵은 김치가 좋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거의 이제 조그맣게 잘게 썰어서 사각으로 썰어서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는데 먹을 때 먹기도 좋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3도막 4도막 이렇게 크게 썰어 넣어요.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저로 이걸 이렇게 파먹는 거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밥하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식으로 그렇게 끓입니다. 들기름을 먼저 볶다가 김치를 볶다가 이렇게 끓이면은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돼요. 딴 거 안 넣고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간장 좀 넣고 이렇게 간 맞춰서 끓이면 그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수제비 할 걸 밀가루 반죽을 해놔야 되겠죠. 저희는 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넣어서 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하는 수제비가 더 쫀득하고 더 질긴감이 더 있어요. 이게 더 수저로 떠놓는 거는 좀 허물한데 이렇게 손으로 떠놓으면 더 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기게 그냥 고구마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썰으면 돼요. 네 조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김치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간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쫑쫑 썰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 불로 놓고 약간 이제 냄비가 좀 달궈진 다음에 덜기름을 두를 거예요.

약간 저 약간 약불 저 중불로 해놨다가 다시 센불로 놓고 이제 끓여. 먼저 고구마 넣고 밥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떠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밥을 퍼지는 걸 생각하고 또 수제비도 떠넣어야 되니까 물 양이 그냥 흥건할 정도로 넣어야 되죠. 밥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물 반죽을 밀어서. 물가루가 한 이거 갈 때쯤? 이거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어 주는 거예요. 이때. 다된 기준은 고구마가 익은 걸로 봐야겠지요. 이게 조선 간장이라 한세 주저 정도 파낼게요.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끓였어요. 방하고 부엌 사이에 요구만한 그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으로 이제 쟁반에다가 하든지 상에 조금 작은 상에다 하든지 이렇게 쪽문으로 들이주면 안에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쪽 상 하나 놓고 이쪽에 상 하나 놓고 여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이쪽에 어차피 뭐못 먹어서 이 죽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양을 이제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해도 안 줬죠. 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옛날 국거릇, 이 밥그릇은 그릇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그릇만 먹어도 순간은 배가 불렀지. 쉽게 배가 꺼져서 그렇지 반찬이 없죠 이거. 그냥 이것만 먹고. 근데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원래도 음식을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생활 개선의 활동을 하면서 요 근방에 사시는 그분이 그 향토 음식 연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참 들어가기도 힘들다.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하고 뭐막 이러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보훈업의 그 회장님 하시던 분이 기회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쌀을 활용한 음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경시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음식이다 보니 될수 있으면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무 흔한 음식이지 말하자. 좀 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다뭐그그 회원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음식일 거예요, 그거는. 뭐, 저 중학교 때 끓여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집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끓여봤죠. 우리 시대는 시집을 오면 어머님이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드려야 됐잖아요. 이렇게 죽을 끓이면 이제 어머님 김치죽 끓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좋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와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예, 이거는 뭘 넣어라. 여기는 뭐 이런 걸 넣는다. 뭐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고구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거기다가 콩나물도 좀 넣고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하면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진 거죠. 예. 이제 어르신이 주로 끓이시죠. 맛있다고 하고, 이제 오랜만에 먹는다고 하고, 이제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마음이 아프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먹으면서 막 땀이 나잖아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양식을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기분?

농가수는 우리 연합회에 등록된 농가수가 1,300명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등록이 안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1,6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뭐 제사나 지내고 뭐 약재나 쓰고 이랬잖아요. 말려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출을 과일화한 데가 보은이에요. 과일화한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20년?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년에서 2년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이게 상상외로 이 새로운 맛이잖아. 세계에서 이럴 맛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추 맛을. 거기에 빠졌죠? 심는 거서부터 이, 뭐, 이 이제 비가림 시설 등등 해서 편의 장비라고 그래서 뭐 선별기, 건조기, 또 저온저장고 등등 뭐 운반차, 이게 다80% 지원을 해줬어. 대한민국의 농사, 농수산물 중에 유일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건 대추야. 대추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도매시장도 안 나가고, 중개상도 못 대들고, 순수히 내가 확보한 고객하고 직거래를 하고, 남으면 산림조합에, 연합회 갖다 줘. 이게 납품하는 거야. 이제 파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즙자죠, 뭐. 즙. 대추즙. 피로 뭐 회복이니 뭐 뭐니 뭐 면역력이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모르는데 그잠못 자는 거 있잖아요. 불면증 이게 최고예요. 불면증 좀잠못 자시는 분들 한번 잡숴보시라고 그래. 진짜 이건 거기에는 끝이요. 불면증에는 진짜 좋아요.

대추구미라고 합니다. 고다, 달이다, 그 다음에 오래 끓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우리가 곤다.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줄임말인 것 같아요. 곰. 대추만 다리는 푹 고는 시간만 해도 4시간, 5시간 정도 예, 해서 다 다리고 나서 고고 나서 이제 걸러내고 다시 죽을 끓이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끓이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밭하고 논 사이에 대추 나무들이 하나씩 있었고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대추는 한정이 돼 있고 사실 겨울 되면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 작물로 재배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밭이나 한 옆이나 뭐 어떤 그 짜투리 땅에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 남는 재료들 그렇다고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양을 불리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얘를 요만한 양을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면 한 2, 3일이면 먹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불려서 큰 솥에다가 끓여놓게 되면 끼니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간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푹 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추가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을 넘어갔을 때 풍족함이 지나고 나면 그런 찰나에 있는 기타 재료들 가지고 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님들의 지혜.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70 전후 되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은 어렸을 때 이거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대요. 대추곰.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셨는데 이런 좋은 대추는 엄마가 다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 이렇게 못생긴 대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못생긴 대추들이 또 쪼글쪼글하고 작아서 그냥 먹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대추를 끓여서 거기에 나오는 차조하고 뭐 쌀가루, 찹쌀가루가 됐던 맵쌀가루가 돼서 푹 끓여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끼니로 먹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산악지대다 보니까 하전민이어도 그 사이사이에 논농사들은 조금씩 지셨던 것 같고 그런 밭둑이나 논둑에 여러 가지 뭐 콩이든 조가 됐든 여러 가지들 또 옥수수가 됐든 심어서 얘네들 이 작물들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서 드셨던 것 같아요. 문헌에는 뭐 대충 죽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곰이라는 거는 대추 죽보다는 대추 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음식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 오랫동안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음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빨갛게 익은 건대추 당도가 달라요. 끓였을 때 당도가 다르고 생대추는 보통 그 풋내가 난다고 그래서 끓이는 음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찹쌀 가루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맵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콩가루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청차조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조에 가깝고요. 저희는 10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사용합니다. 대추를 소금물에 이제 씻을 거예요. 대추가 오랫동안 이제 끓이는데 그냥 끓이면 덜 우러나요. 그래서 그냥 칼집만 넣을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끓여가지고 같이 걸러낼 거예요. 씨를 나중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물로다가 한 두세 번더 헹궈서 그다음에 칼집 넣으면 돼요. 이 대추구움은 오래 끓이다 보니까 물량을 좀 많이 잡아요. 5배. 5~6배. 4시간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약불로 줄여요.

시작할 때는 센 불로 끓이는데 얘가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요. 중불에서 반 정도 잦아들 때까지 끓이실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완전히 뭉그러질 때.

0: Vete.
1: 원물을 넣고
2: 청차도 먼저 넣고 끓일 거예요. 끓이다가 뻑뻑해지면 훗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쳐가면서 이렇게 끓일 거예요.

0: 저는 충북 청주. 2009년도에 귀농을 생각을 하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이곳이 들어와서 크게 뭘 하려고 했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마침 저하고 인연이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술을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근데 술이 물하고 우리의 그 누룩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쌀을 쪄가지고 세 개를 섞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뭐 머리가 뚜껑이 확 날아갈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술이 됐지? 어떻게 이게 알코올이 생겼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고 술을 받쳐줄 수 있는 음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3년도 향통죽 연구회에 이제 그 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대추 축제 때 저희가 밥하고 그다음에 부침개 요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좀 자체적으로 육성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강사 육성을 하고 있고 판매가 가능한 음식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1차 전수 교육을 했고 장애인 가족센터라는 곳에 이제 장애인분들과 이제 디저트 관련 음식을 진행을 했어요. 농진청에서 그 전국의 농가 맛집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2014년도 농가맛집 선정되고 이제 여기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은의 특성이 대추가 더잘 맞아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다 대추죽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추곰은 그때 전수받아서 기술센터에 있는 레시피 그다음에 그때 음식을 전수해주시는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대추 죽만 쓰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뭔가 이제 다른 식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차조가 있었죠.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있으면 제가 먹거든요. 전수는 못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사업 확보를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뭐 레시피나 이런 건 공유할 생각이긴 해요. 그냥 인생 같아요. 인생.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그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살아서 뒤돌아봤을 때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추 곰이 그래요.
1: 코리안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교수님.
1: 네.
0: 저는 이런 되게 분위기 좋고
1: 네.
0: 약간 뭔가 럭셔리한 이런 카페 이런 데 오면 저 너무 좋아요.
1: 누구나 좋지 않겠어요?
0: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이런 네. 느낌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 약간 자세도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1: 예.
0: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곳이
1: 오늘 거만하게 촬영할까요?
0: 네.

0: 근데 사람들은 왜 경치 좋은 네. 곳을 좋아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심미주의가 저희가 예술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뭘까요?
1: 저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냥 여기 호텔, 카페, 전망 좋은 곳, 예쁜 곳.
0: 지금 저희가 한강이 쭉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을?
1: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보는 전망대. 네,
0: 맞아요.
1: 전망대랑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오늘 아트앤더 시티의 주제, 전망대입니다.
1: 전망대입니까?
0: 네. 자, 어떤 도심 속 어떤 예술이 있는지 저희 찾아 떠나볼까요?
1: 아, 그럼 전망대를 저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까?
0: 그런 겁니다.
1: 그럼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0: 아, 오늘 안에 가시려나?

0: 하는 또 뜻하지 않게 작품들이 있네요. 아. 보니까 이거 홀치기염을 한 거다.
1: 홀치기염이요?
0: 들어보셨어요? 이게 헝겊을 막 실로 꼬아가지고 물감에 딱 넣으면 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패치워크를 했네요. 그리고 천도 다양하게 썼네.
1: 위에 보면 이런 것도
0: 여기도 붙였는데
1: 이런 것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겠죠?
0: 근데 대성 씨 신내렸어요? 여기 안 와봤잖아.
1: 네.
0: 근데 의상색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
1: 저는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와.
1: 오늘은 레드 계열로 입고 가야겠다.
0: 와. 이거 대단하다.
1: 근데 교수님도 보면 여기도 교수님 옷 색깔이 비슷해요.
0: 꿈꿨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딱 접목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1: 설레이는데요, 되게?
0: 두둥두둥.
1: 네.

0: 지금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미디어 아트 전시예요. 네. 미디어 아트는 대중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책이나 신문, 잡지, TV, 네. 영화, 음반, 만화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예술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수동적인 네. 관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의 하나가 돼가지고 네. 네, 체험할 수 있는 전시여가지고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 약간 그 도화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또 몰입형 전시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1: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0: 아, 그럴까요?
1: 네.

우리가 원화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고 세밀한 부분은 세세하게 감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평 전시에서는 그 세세한 패턴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배성 씨, 네? 지금 영상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된대요.
1: 어? 지금 4월 아니잖아요.
0: 근데 갤러리에서 저희 아트앤더 시티를 위해서 미리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1: 아, 저희를 위해서 네.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0: 네,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배꼽 인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또 보면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클림트 그림 네. 중에 키스. 네. 이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이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완성됐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클림트가 45세 때쯤?
0: 45세. 네.
1: 이제 클림트의 가장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0: 그 키스에 나오는 그 네. 여자는 누구예요? 상상 속 인물은 아니죠?
1: 아니죠. 어. 근데 클림트는 키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서로 자기라고 하는데 알마 말러라고 있어요.
0: 알마 말러.
1: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또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유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알마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매우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또 바우하우스 창시자 발터 그루피우스가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란츠 베르겔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정말 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과는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물론 뭐 사후회하거나 이혼하고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알마 말로는 예술계의 뮤즈인지 아니면 판무파탈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 교수님이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게 느껴지고 네. 다른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더 재밌고 되게 생동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0: 근데 너무 다 좋고 이야기해 주신 게 네. 너무 다 흥미진진했어요.
1: 네.
0: 그런데요.
1: 네.
0: 아니 클림트 키스랑 네. 전망대랑 네.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가 전망대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이 키스가 어디에 전시돼 있는지 아세요?
0: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돼 있겠죠?
1: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벨베데르 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벨베데레가 이탈리아어로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그 물고 물고 물고 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0: 그러면 뭐 전망대랑 연관이 있네요.
1: 그러니까 광장동에 온 김에 이 미디어 전시 또 꼭 봐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여태 미디어 전시 안 봤잖아요.
0: 아, 야, 이 전망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있는 걸로.
0: 인정.
1: 인정.

0: 자, 비가 오는 공원이 참 고즈넉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참.
1: 단 한 번도 날씨가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0: 네. 아. 근데 오늘은 전망대랑 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원에 뭐 전망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 보이진 않거든요.
1: 대성 씨 잘 찾잖아요.
0: 네, 잘 찾긴 한데.
1: 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 전망대가 어디 있지? 저건가요 혹시? 저건가요 혹시?
1: 네. 오늘 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공공미술 작품이자 전망대예요.
0: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0: 교수님 이렇게 전망대 네.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1: 저는 춥네요. 예로부터 전망대는 그 지역은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잖아요. 네. 프랑스의 에펠탑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는 뉴욕의 공공미술 작품인 더 베슬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춘 조형물은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지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가님께서 네. 네.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건축물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 자라나는 숲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라나는 숲은 건축물이자 전망대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자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공공예술 작업이 단순히 이제 뭐 설치물 정도이라기보다는 높이가 20m가 넘는 전망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뭐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0: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타고의 덩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요소 같거든요.
1: 네네.
0: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은 이게 건물에 같이 이제 톰 소녀의 모험에 나오는 어떤 네. 오두막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그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하나의 장면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어릴 적 보았던 톰 소녀의 모험의 그 장소였어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숲 속에 톰 소여가 숲 속에 머물면서 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네, 공간. 네, 네, 네, 네. 근데 그 나무 위에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서 네.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숲의 일부로 함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어떤 장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만들었을 이 공공예술이 들어서는 순간이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다.
0: 다가 아니고?
1: 시간이 지나면서 덩굴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숲의 일부의 풍경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듯이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2: 이게 건축가님, 이게 건축물들을 보면 뭐 삼각 고등학교 등 굉장히 특이한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거든요. 주로 영감 받거나 하시는 그런 뭐 뭔가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뭐 집을 만들던,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던, 교회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전망대를 만들던 간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도들, 그 다음에 그거의 어떤 핵심들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탐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라나는 숲이라는 공간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장소 혹은 공간 예술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덩쿨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시수는 이성복이라 합니다. 1977년에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8권의 시집과 10여 권의 산문집을 냈습니다.

물론 이 나무는 그 육각형의 두터운 그런 잎새하고 날카로운 가시를 고추 세우는 그런 관상식물로서 사슴 또 썰매 황금종이 그려진 성탄 카드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이 나무에 이끌린 것은 호랑이라는 두려운 존재와 가시라는 고통의 비명을 성탄의 분위기 속에 비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삶은 또한 그토록 위험한 것이죠. 제가 유난히 가족을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과 신의 문제를 상징화시키고 형상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집은 두 부로 나누어 있는데요. 일부가 고향을 떠나 밖에서 그리워하는 가족을 보여주고 있다면 2부는 귀향해서 한솥밥을 먹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농담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시집이 나오는데 10년이 걸렸다 하지만은 그 시집에 나오는 곳은 수만 년 전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소 과장하자면은 이 시집의 시는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고통이 쓴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와 가장 닮은 것이 있다면 옹알이와 헛소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의 횡설수설과 실성한 사람의 능나간 중얼거림 같은 것이야말로 시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생생하고 소스라치게 아름다운지. 제가 시를 쓰기가 힘든 것은 그 상태를 맨정신으로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좀 빗나간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시가 번역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번역된 시는 식은밥 같은 게 아닐까 해요. 가령 기독교 전래 초기 성경에 치즈를 엉킨 저주로 번역했다고 하고 또 어떤 한국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 엿을 코리안 캔디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노르웨이 시인 올라브 하우게식으로 표현하자면 식은 밥도 없는 밥보다는 낫겠죠. 무언가 안 될 때가 있다. 끝없는 끝도 없는 얼어붙은 호수를 절룩거리며 가는 흰 북극곰 새끼. 그저 녀석이 뜯어먹는 한두 입 푸른 잎새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다. 소리라도 질러서 목신 소리라도 질러 나를 나만이라도 깨우고 싶을 때가 있다. 얼어붙은 호수의 빙판을 내리찍을 그뭇그뭇한 돌덩어리 하나 없고 그저 저 웅크린 흰 북극곰 새끼라도 쫓을 마른 나무 작대기 하나 없고 얼어붙은 발가락 마디마디가 툭툭 부러지는 가도 끝없는 빙판 위로 아까 지나쳤던 흰 북극곰 새끼가 또다시 저만치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내 몸은 발걸음은 점점 더 눈에 묻혀가고 뭔가 안 되고 있다. 뭔가 안 되고 있다.

라는 말은 원래 이두문자예요. 이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신라 향가, 공덕가 혹은 풍요라기도 하죠. 뜻은 오다, 서럽더라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이두문자로 읽지 않고 낱글자로 떼어 읽어보았는데요. 그것은 결국 이두문자를 해석했을 때와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곳에 와서 같아지려고 애쓰다가 슬픔을 맛보고 맞서 대달다가 많은 일을 겪고 비단처럼 펼쳐지다 라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이 제목은 인생의 파노라마를 여섯 단계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저 제목을 가지고 시집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 해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몇 경우에 따라서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해외에 나가서 독자들하고 교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제 얘기가 한국적이라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얘기가 소통이 되는 것은 그분들과 제가 공유하는 어떤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그런 문제의식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게 보편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그 뭐라 그럴까요? 같은 동족, 동포, 형제 이런 분들을 낯선 데에서 만났다는 그런 반가움 같은가? 어쩌면은 제가 사귀어온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하는 분들보다도 더 가깝게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제 마지막까지 아주 조금씩 시를 쓸 거는 같아요. 하지만 시집을 다시 하나 더 추가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얼굴을 또 하나 더 갖는다고 할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더 하나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마지막 순간까지 시를 놓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곡 돈비라는 곡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러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신기한 곳이네요. 네. 데뷔는 10년 차지만 벌써. 근데 아임 라이브에 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 초대해 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되게 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곡으로는 저의 곡인 버닝이라는 곡으로 시작했는데 좀 에너지 있고 파이팅 있게 시작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팅이 덜 한 것 같습니다. 헤드셋 끼고 집중하시느라 그런 거죠? 그죠? 좀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곡이 돈비라는 곡인데 Don't Kill My Vib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가사에. 네, 그 곡이 이제 오늘 제가 정한 미니 콘서트의 이름인데 여러분들께서 오늘만큼은 남들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대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Don't Kill My Vibe라고 정했고요.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 굉장히 또 살랑살랑하고 귀여운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내면의 순수함을 꺼내서 이 노래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직은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이 공간이. 뭔가 우욱 뛰어다니고 싶으면서도 네, 뭔가 차분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각자마다 표정이 되게 다르세요. 어떤 분은 엄청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들러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안 보이죠, 잘. 뒤에를 좀 다음 곡은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주실진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겉모습으로만 봐서는 제 동년배들일 것 같은데 그러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좀 알아주실까도 싶어요. 일단은 로시라는 가수를 알고는 계신가요? 네. 아 진짜요? 네.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저에게는 효자곡인데 혹시 뷰티 인사이드 OST 구름이라고 아실까요? 이제 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듣기에는 몽글몽글하지만 뭔가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좀 칭얼거리는 마음이랄까요? 그 마음을 열심히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흥얼거려주셔도 좋고요. 많이 호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오, 세 번째 곡 되니까 여러분들 좀 올라왔는데요? 그죠? 아는 노래여서 그런가? 너무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만에 하다니 이렇게 우리 세션 팀과도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드럼 오빠랑 눈이 마주치는데 너무 좋네요. 네. 아 근데 이 벌써 세 번째 곡을 했네. 이제 다음 곡은요 여러분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에요. 다음 곡은 드디어 대망의 따끈따끈하게 어제 나온 저의 신곡 돈비라는 곡입니다. 신곡인데 신곡 설명을 짧게 해드리자면 이 곡은 제가 좀 정도 많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들 뭐 인간관계 사랑에 있어서도 좀 많이 내어주는 편이랄까요? 좀 내 것을 잃어가면서도 사랑을 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저는 좋은 점도 있지만 가끔은 좀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이 노래의 가사에 이번만은 좀 이기적이어 보자. 나 이제 남들 눈치 안 보고 너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방식의 사랑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좀 솔직하게 담은 곡이거든요. 짧게 하나 부탁드리자면 떼창을 유도해도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 Don't kill 하면 여러분들이 My vibe 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My vibe 아시죠? My vibe Don't kill
2: My vibe.
1: 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역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랑했긴 너도 재미없지 바보 하면 여러분들이
2: 같이
1: Like don't be 이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like 하면 don't be 괜찮죠? 외우셨나요? 여러분 연습 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오, 한 방에 그리고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곡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응원으로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좀 소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지 않나요? 삶에서 좀 날 좀 건들지 마 이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곡 돈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저의 신곡? 진짜요? 괜찮았나요? 제가 너무 소리 질러서 귀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락 장르를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에겐 정말 도전인 곡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진짜요? 이런 곡을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우씨, 마지막 곡이에요. 지금 분위기 한껏 달아올려 놓고 갑자기 이제 발라드 곡을 할 텐데, 이 곡은 저의 데뷔곡인데요. 그럼 이 곡도 그럼 10년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는 고등학생 강주희였는데, 사실 그때는 힘듦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데뷔만 꿈꾸고, 그냥 나는 데뷔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사실. 데뷔하면 이미 부자가 돼 있고 이미 저기 위에 올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1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그때는 뭔가 열심히 불렀지만 진정성 있게는 못 부른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좀 죄송하긴 했어요, 들어주시는 분들께. 근데 이제서는 정말 정말 저의 진심을 꾹꾹 담아서 불러드릴 수 있기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로시였고요.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오늘 하루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행복했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saber.
1: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live 소리 질러. 그리고 제가 돈비 하면 돈비. 자 돈비.
0: 돈비.
1: 이게 맞나 근데?
0: 이거 왜 이거 돈비야? 돈비.

0: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무리가 너무 많이 드시라니까.
2: 아, 그렇죠. 이 맛이야, 이 맛.
3: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0: 떠오른다.
1: 이거 아무 먹고 제가 드세요.

0: 우와, 여기는 뭐예요?
1: 이런 거를 이제 네. 정크 아트라고 하거든요.
0: 로봇가 엄청 많은데?
1: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이제 공단들 많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폐 부품, 아~ 폐 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와.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든 거죠.
0: 업사이클.
1: 그렇죠. 업사이클이죠. 업사이클.
0: 오~ 대박.
1: 들어가면 훨씬 멋있는 게 있으니까.
0: 아, 너무 신기한데 여기? 와, 정크 아트. 와, 어?
1: 아, 요거.
0: 트랜스포머.
1: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 같네.
0: 응. 와, 진짜 잘 만든다. 어?
1: ET?
0: 추억의 ET.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1: 잘 모를 텐데.
0: 네. 아.
1: 이런 게 좀 잘 못하면 또 유치하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는.
0: 거의 이건 작품인데.
1: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
0: 와.
1: 이런 정크 아트들이 네. 미국에서 1950년대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0: 아.
1: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0: 너무 많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미국에서 이 정크 아트가 처음 시작이 됐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0: 야, 여기에 제일 퀄리티 좋은 거 모아놨네.
1: 버물비?
0: 아,
1: 버물비?
0: 트랜스포머.
1: 와.
0: 대박. 이건 진짜 같다.
1: 와.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런 네. 정크 아트랑 되게 잘 어울리네. 네.
0: 메가트.
1: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0: 야, 씨. 아, 근데 이거. 작품 만드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
1: 여기 해설사님이시죠?
2: 네, 네. 안녕하세요. 해설사 반갑습니다. 예필공일 네.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안녕하세요.
0: 네. 네. 여기 너무 멋있어요.
2: 너무 멋있죠. 네네. 작가님이 메가트론 버물비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작품으로 또 유명하고요.
0: 와, 이거 그 언제쯤 이건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2: 약 10년 전에.
0: 10년 전에?
2: 네, 이제 만드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을. 저희 공간 자체가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0: 네.
2: 스타워즈 영화 나는 팔콘 우주선의 모양의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0: 아, 위에서 보면?
2: 예, 예, 예. 그 옥상에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현실과 외계 문명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 근데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우리 세대야. 딱 그 취향이.
0: 아, 취향이?
1: 스타워즈 좋아하고
0: 네.
1: 메가트론 버물비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재료들은 그럼 전부 다 이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2: 아,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다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으로 해가지고
0: 그러니까.
2: 만들어져 있거든요.
0: 와, 대단하시다. 와, 아이언맨. 와.
1: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오리궁금해.
2: 아. 네, 지금 여기는 전쟁존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0: 아, 전쟁.
2: 예. 외계인이랑 로봇이랑 이제 동물 이제 세 가지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0: 그러네.
1: 오, 저기 지금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저게 제일 큰 거죠?
2: 네, 이 공간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0: 저기 한 제 뭐지?
1: 15m?
2: 어, 12.5m예요.
0: 12.5m? 제 뭐예요?
2: 타이거봇입니다.
0: 예.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건가요?
2: 아니요, 저희 상상에서 만든
0: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상징이니까.
1: 그러니까.
0: 계단에 가려져가지고.
2: 그쵸.
1: 아, 진짜 박진감 있다.
0: 그러니까. 와, 이게. 와, 그러네. 죽어있네.

0: 배고프다.
1: 드디어 저 첫 끼 먹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비 맞아서 더 배고파.
1: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야.
1: 그래도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당연히 맛집이겠죠?
0: 그래도 여기가 예. 울산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진짜 맛있는 집이고 네. 일단 여기 조리하시는 분이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식품 명장.
1: 그 어렵다는 명장. 네.
0: 배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을 한대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예.
1: 마스터다.
0: 아, 명장.
2: 더 마스터. 예.
3: 반갑습니다.
2: 네. 와, 음식 마스터.
0: 지금 여기는 명장. 와.
1: 요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4: 네. 아, 저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서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20년만 돼도 마스터인데. 40년이니 이건 뭐 대마스터.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할까요?
0: 일단 추천을 좀 해주시죠.
4: 예, 오늘 예, 선생님 잘 오셨고요. 네. 그, 예, 우리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이용한 예, 전골이 있고요. 또 네. 예, 이 근처에도 또 소고기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고기 전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0: 그럼 그 두 가지를 뭐 하나씩 먹어보면 되겠네요.
4: 예, 예, 예. 두 가지 다 준비해
1: 명장님이 또 이렇게.

0: 모양 봐. 우와. 배로 만든 깍두기.
1: 예, 예. 예.
0: 한번,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맞아요.
0: 이거는 네, 배인 거죠?
1: 예, 예, 배를 가지고.
0: 배라고 합니다, 배.
1: 배로 만든 겁니다.
0: 아, 고급지다.
2: 새콤달콤.
1: 원래 깍두기는 좀 익히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그날.
0: 그날, 그죠?
1: 예, 해야 됩니다.
0: 물을 수가 있으니까.
1: 네, 네.
0: 오, 그렇죠. 너무 멋있다, 이게
1: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반찬만 빼고, 나머지 주요리 같은 거에는 다 배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게 한상인 거죠?
1: 예,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 한상 딱 한 개만 나가야 돼요.
0: 그쵸, 한 개씩 한 개인데.
1: 해물 해물찜하고 소고기 전골하고 그래서 한 개인데 오늘 고주님께서 특별히
0: 그럼 이건 두상에
1: 내려오기 힘드니
0: 두상이네 두상.
1: 예, 두상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2: 덕분에 호강합니다.
0: 아니, 명장님이 와 이게 이 음식 하실 때 배를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넣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 여기 서생은 배가 특화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을 배를 어떻게 많이 녹여낼까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여기 접목해보자.
0: 아. 예. 저희 한번 그러면
2: 이제부터
0: 맛있게 네.
2: 먹부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허리띠 풀고 네. 원래 한 겸 해도 허리띠 한데
2: 네.
1: 예, 오늘 두 개 했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2: 아니, 뭐? 버섯 향수부터.
0: 버섯. 저는 제육부터. 누구 때릴 사람 없나? 아, 옆에 이걸 때려야 되는데 이거
2: 단맛이 진짜 너무 상쾌하다.
0: 네, 이 단맛이 진짜 좋다. 배라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이건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2: 그렇죠, 그렇죠. 요새 미나리가.
0: 근데 이건 뭐지?
2: 이게 백크림.
0: 백크림?
2: 아.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0: 엄청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와, 이 밑에 해물 있다. 오징어랑
2: 오징어랑?
0: 이건 뭐지?
2: 이것도
0: 배꼬치다. 배꼬치.
2: 네.
0: 아 이거를 싸 먹나 보다.
2: 이거 가지고 쌈무처럼 해 먹으라는 거지.
0: 아 이렇게
2: 다 풀리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미나리랑
2: 아이고.
0: 안에 숙주나물 같은데. 여기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2: 미나리랑 해물을 넣고 크림까지 넣어서

0: 야, 이거 뭐야?
1: 아, 맛있어.
2: 해물찜 그러면 보통 칼칼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단맛이랑 은은한 불향. 배크림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주는 그런 느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
0: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센 맛을 얘가 다
2: 말로 막.
0: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렇게 평안하게 평화를 이루어줘.
2: 자, 저는 이제 불고기.
0: 불고기. 버섯이랑 미나리랑. 이건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2: 이 집은 자극적인 게 없네. 제가 맛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없어. 이제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질이 좋아지는구나.
2: 부드러워지죠.
0: 아우, 명장이시네.
2: 명장 인정. 인정.
0: 아유. 너무 맛있다.
3: 피디님, 여기는
2: 여기에
3: 어디예요?
2: 조각보로 가장 유명한 명희님이 네. 여기 살고 계십니다.
3: 조각보요?
2: 조각보. 우리 지호 씨는 바느질 좀 하는 편이에요?
3: 그 요새는 거의 이제 뜯어지면 이제 버리고 많이
2: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전통의 조각보라는 게 네. 그런 버려지는 자투리천을 가지고 이어 붙여서 네.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3: 진짜?
2: 그런 공이에요. 아. 이 안에 계시니까 아, 뭐 들어가서
3: 여기에
2: 만나 뵙죠.
3: 한국 전통 조각보 연구실.
2: 오, 네.
3: 그럼 여기도 가서. 마스터가 계시나?
2: 그랜드 마스터가 계십니다.
3: 예? 네?
2: 그랜드 마스터.
3: 그랜드 마스터 또 네. 뭐야?
2: 그냥 마스터가 아니에요.
3: 그래요?
2: 가보시죠. 네.
4: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앉으세요.
3: 너무 고우시다.
1: 아, 너무 고우시다.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2: 좀 할머니예요. 그... 75.
1: 잘 젊으시죠. 몇 년생이세요?
2: 51년생.
1: 아, 저희 어머니 나이시네요. 전쟁 중에.
2: 그래요.
1: 저희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전쟁 네. 중에 태어나셨어요.
2: 예.
1: 네. 아, 딱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저기 보면 그랜드마스터라고 돼 있고.
2: 저게... 한국. 어... 예술 문화 명인.
1: 예, 혈액갱신 그랜드마스터인데. 예, 예.
2: 명인 된다고 해서 다 명인이 아니고.
1: 예.
2: 3년 후에 또 혈액갱신을 해야 돼요.
0: 아, 계속 작업을
2: 해야 계속 작업을 하고.
1: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2: 예, 그래가 이제 혈액갱신 두 번을 하면 그랜드마스터. 최고 과정까지 갔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조각보라는 게 우리 전통의 기법이죠?
2: 예, 예 전통의 기법이 옛날에 네. 헌금이 너무나 귀중하고 없을 때 문명

0: 병에다가 삼베르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빵구 났는데다 기워서 입었어요.
1: 근데 지금 이 조각부가 네. 해외에서도 막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놀라는 예. 그런 우리 하나의 또 예술 양식이 됐잖아요.
0: 예예. 예.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울산에 보면 암각화 있는 방구대 거기에 그려진 바위의 그림이 엄청 내가 마음에 들었어.
1: 그거를 이제 본인 작품에도 이렇게 녹여서.
0: 예, 그래서 이제 조각벌을 만들다가 예. 그 한 모퉁이에다가 이제 고기에 있는
1: 문양들을.
0: 문양을 내가 먹지 대고 그리고 해가지고 술을 놔가지고 그래 조각벌을 만든 지가 한 25년 됐어요.
1: 벌써 25년. 그
2: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 전시도 하고 하셨나요?
0: 예, 예. 요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이 문양이 쪽염색이에요.
2: 아 염색.
1: 쪽이라는 게 천연염료죠?
0: 천연염료지 네. 자연염료.
1: 남색.
2: 혹시 해외 같은 데서도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러세요?
0: 전시 많이 하죠.
2: 해외에서도?
0: 예, 미국에서 와. 한 8번 했고
2: 우와.
0: 프랑스에도 2번 갔고 뉴질랜드도 1번 갔고 일본은 한 18번 갔어요.
2: 이야, 이거 혹시 전시했던 거예요?
0: 예, 예.
1: 요건 지금 콜치기 염색 예, 예. 하신 거.
0: 잘 하시네.
1: 아, 좀 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요렇게 묶어가지고.
0: 묶어가지고.
1: 이렇게 쪼개다가 요렇게 찍어가지고.
0: 묶어야.
2: 아, 그래요? 도장처럼?
1: 그러니까.
0: 아니, 아니. 요게 천이다면, 요렇게 내가 잡아서. 네. 요렇게 뺑 틀어가지고. 네. 실을 여기다가. 실 묶어. 네. 실 묶인 데만. 염맥이 안 들어가거든요.
1: 안 묻는 거예요. 안 묻어서 이렇게.
0: 그 요거는 중간에 조금 조금 들어갔는 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갔는 거. 그런 식으로 해요.
2: 아 이게 그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0: 예예. 예.
2: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골드톤. 이거는 왠지 외국 분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1: 그럴 예. 것 같아.
2: 이 색감 자체가.
0: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받아가 전시해요.
2: 아, 멋있다.
0: 이거는 뭔가... 중국 삼베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직접 짰는 삼베예요.
2: 뭔가 이 셋 중에 얘가 왕일 것 같아. 느낌이.
0: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예요.
2: 얘예요? 제일 지금 이게 제일 뭔가 좀 단아하면서
1: 그 수도 제일 잘 보이고.
2: 그건 뭐 저희가 뭐 혹시 간단하게라도 뭐 체험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0: 그러면 네. 오신 김에 네. 저기 뒤에 있지요. 그거 하나 만들어 가세요.
1: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2: 저거를
0: 예, 예.
2: 아. 저게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1: 이거 약간 풍경
0: 같은데?
2: 모빌. 네. 아, 모빌. 아, 모빌 풍경 같은데.
1: 바람 부는 데다 걸어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올 것
2: 같은데. 소리 띵띵띵. 네. 아, 그래서 종이 달려있는 거구나, 저 밑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범 한번, 바느질 시범 한번. 명인의 바느질은 어떤지.
1: 너무 궁금해.
2: 아, 궁금하다.
0: 이거 바느질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1: 저도 요새 이거 보조도구 없이는 실패기 어렵던데.
0: 이렇게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홈질이에요.
2: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0: 예, 그냥 앞으로만 자꾸만 가는 게 홈질이에요.
1: 그 동작이 물 흐르듯이 가면서도 삐뚤어짐이 없어.
0: 이렇게 해가지고.
2: 젖나?
0: 예.
2: 딱 붙은 거죠.
0: 딱 붙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대고. 색깔을 하나 이렇게 대고. 대는 거예요. 그렇게 대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대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 가겠죠. 그 요거를 할 때 구도를 잡아서 색깔 나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2: 아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돋보기들을
1: 들어왔어.
2: 그렇죠.
1: 와, 왜 이래? 들어왔어.
2: 감격이 되게 아까랑 훨씬 넓다.
1: 그러니까.
3: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삐뚤빼뚤.
0: 너무 빨리빨리 갔다요.
3: 그러니까.
0: 좀 천천히 가면서 천천히
3: 마음이
0: 하세요.
3: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0: 어떻게 바느질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1: 아유, 저 혼자 살면서 티셔츠에 구멍 난 거, 양말에 구멍 난 거 해야죠.
3: 아야, 아야,
1: 갔다가 와라. 결국 실렸어. 그 피난김에 혈당 검사 한번 하세요.
2: 아, 농도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2: 갔다가 와. 엄청 다르네요.
0: 근데 바늘을 그렇게 지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지.
2: 어, 네, 잘못했다.
1: 어, 근데 이게 붓게 붙었어요. 어?
0: 네.
1: 구멍이 났네.
0: 구멍은 중간 너무 펄쩍 뛰었다.
2: 어, 그리고 이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발을 찔리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0: 쭈글쭈글 하면 안 되지. 그만.
2: 어, 나 방금 약간 며느리 된 기분이었어.
1: 그만.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
0: 요렇게 하다 보시면 네. 이렇게 자꾸 이어 나가요.
1: 큰 조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모양을 만들어서
0: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머니 만들고
1: 이게 잔잔하게 커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겠어요.
0: 예, 예.
1: 그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색상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드는 느낌이 틀려져요.
2: 아, 이게 너무 예뻐요.
1: 그러니까
2: 약간 색동저고리 같은 느낌.
0: 울산에는 암각화 문양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내가 여기 하나 찍어드릴게요.
2: 와, 예뻐. 아, 요거 하나 또 들어가니까 또,
1: 또 다른
2: 느낌이 네, 확 느낌이 달라지네요.
0: 또 틀리잖아.
1: 이거는 한복 입힐 때 이제 이렇게 누리개처럼 이렇게 딱 달면 너무 예쁘겠다.
0: 추석에 쓰세요.
2: 내가 여기다 달고 욕 좀 해. 예전에 우리 저희 우리 할머니처럼 안에 주머니 넣고
1: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2: 아이고 여기서 이게
1: 그때는 돈이 꼭 꾸겨져 있어요.
2: 그러니까 네.
1: 꼬기꼬기. 저는 요거 집에 갖다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0: 현관에다 달아놨어요.
2: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0: 옆에 명선도가 조명 켜지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이번 울산 여행 어떠셨어요?
0: 유독 이번 그 울산은 약간 마스터님들은 굉장히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잘 버티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 자들이니까. 아, 진짜 마스터들.
1: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호 씨가 느끼는 게 또 다르겠다.
0: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8년 동안 뭐 연기만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스터님들을 보면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1: 와. 저는 좀 약간 노잼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업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 생태와 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엄청 울산이 잠재력이 많다. 여행 쪽으로는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0: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했어. 이게 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혁신도시이긴 산업도시이긴 한데 전통이 살아있는.
1: 맞아요.
0: 이제 뭔가 좀 더 깊숙이 알게 된 그런 특별 시간이었습니다.
1: 어쨌든 또 이번 여행 잘 마무리됐으니까 또 언제고 또 다음 여행길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새로운 도시 중에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와, 이러니까 오죠.
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여기는 미신 공장이었거든요, 옛날에. 저쪽에는 방이 하나 있었고. 벽에 이상하게 이렇게 라인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쪽에 보면.
1: 일자로.
0: 거기에 이렇게 방이었고. 그래서 다

그때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도 한 보름 정도 혼자 부시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보면 되게 이상해요. 치도 막안돼 있고 그쪽이 밖에는 벽이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그 원래 여기 레일이 설치돼 있었는데 레일을 철거하시면서 벽을 다 부셔놔가지고 뭐 테라코트로 해보고 시멘트로 해보고 하얀색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깨끗한 느낌이 안 들어서 준영 아주머니한테 낙서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계단 들어오는 입구 막 낙서한 거예요. 원래 메인 입구는 여기예요, 옆에. 네. 근데 사람들이 절로 다니는 걸더 좋아하더라고요. 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여름 씨랑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피아노 옮겨야 되는데 직접 들려고 막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러고 거의 수술 한 손처럼 이렇게 계시잖아요, 대부분 피아니스트들은. 근데 막 이렇게 막 하고 같이 막 하다가 그 어느 날 보니까 밴드를 붙이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 다쳤냐고 연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박 썰다가 금방 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도 저랑 취향이 아니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연주 하면 되지 느낌이고 근데 단지 조금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려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아무래도 옛날보다 몸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싫어하는 상태거나 싫어하는 그게 오면 일단 진짜 몸이 반응해요. 그 바로 공황 상태가 되기도 하고 되게 동물적으로 그 싫어하면 막 현기증도 나고 글자도 막 떠다니고 막 숨도 못 쉬겠고 근데 좋아하는 일이면 며칠 밤을 새도 팔 때는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극장 안에서도 그렇고, 연습실에서도 그렇고, 작업하는 동안은 시간이 약간,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에너지랑 물린 시간은. 네, 이거는 증명을 제가 할수 없는데, 확실히 달라요. 32 루반덴 브란덴이 그, 브뤼셀에 있는 작은 골목 중에 한 군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비가 보통은 부슬부슬 내리는데 엄청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급하게 그 스포츠 용품점 들어가서 가장 싼 우산을 골랐어요. 3유로짜리. 골라서 밖에 오자마자 탁 피는데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우산이. 끝에 딱 체결되는 게 없고 밀어서 이렇게 딱 하면 걸리는데 더 밀면 원래 안 넘어가야 되잖아요. 더 밀었는데 확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막 웃고 저도 당황해서 하는데 다시 이렇게 결속시키면서 아 이거 내일 연습실에 갖고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다음날 맑은 날 우산을 챙겨가서 또그 장면도 만들고 우산 3유로 만약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아이씨 우산 잘못 샀어 라고 됐을 텐데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무대에서 하면 재밌겠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연습실에서 그렇게 해보고 재밌다가 돼서 근데 이 장면만 있으면 분명히 안 쓰겠지? 우산에서 일어날 수 없는 또 다른 일이 뭘까? 그러면 우산을 계속 쓰고 다니는데 우산 속에서 비가 내리게 해보자, 뭐.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는데 우산 안에서만 비가 계속 내리는 뭐 그런 장면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에 쓰여진 거죠. 사실 제가 그비 오는 날 급하게 들어가서 3유로를 주고 우산을 사지 않았다면 안 일어났을 일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거기 그 작품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이제 그냥 약간의 그 의무감이었던 거는 현대무용의 다양성을 알리고 싶다는 것도 하나 있었고 다양한 그 춤추는 사람들과 교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괜찮지 했을 때 방송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다 모이니까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한테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나가서 사람들

0: 떨어져도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생기고 그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 그 다음 스텝들이 생기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방송 끝나고 나랑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혼자만의 그 오디션을 또 봤죠. 저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끝나고 일해야지. 약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저는 우선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제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우선이었어요. 굉장히 춤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성도 돼야 되고, 서로 어울릴 때 모나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그래서 같이 모였는데 너무 다른데 서로 존중하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해도 성격이 안 어울리면 안 되고, 성격만 좋다고 해서 성격 좋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들한테 성격 좋다고 돈을 지불할 순 없잖아요. 그것들이 다 합당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고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려서 거기에 차지 않으면 일단 안 들어오게 되는 느낌? 우리 안에서도 할 때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게 되고 진짜 재밌어 이게? 이렇게 서울예대 졸업할 때쯤에 거기 김기인 교수님이 더 하고 싶으면 예종을 가라. 그래서 싫어요 했다가 공연 한번 봐라 해서 공연을 봤는데 저기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가 예종이야 이래서 그래서 그럼 갈래요 해서 어떻게 가면 돼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해서 그러다가 창작과를 들어가게 됐고 학교 다니면서 발견 못했던 외부에 있었을 때 발견 못했던 괜찮은 선배들이 있잖아요. 무용할 때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4학년에 누가 잘해? 졸업한 선배 누가 잘해? 갑자기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거다 찾아봤어요. 네. 그 사람 자료들 다 찾아보고 그게 또, 아, 이 사람이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럼 이 사람 가르친 사람 누구지? 뭐 약간 그게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술자료관이라고 있어요. 그 예술의전당 밑에 거기 가면 또그 보는 게다 공짜거든요. 거기 가서 자료들 빌려서 보고.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잘나고 뭐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그럼 음악 CD 빌려가지고 그 MD라고 있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들어야만 녹음되는 거. 그러면 CD를 하루에 몇 장씩 빌려서 그거를 또다 들으면서 다 녹음해서 오늘은 음악을 몇개 훔쳤나 막 이러면서 책도 보고 좋은 구절 있으면 다, 아, 좋은 부분들이나 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다 복사해서 가져가서 2003년도에 학교에서 만났어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커피 먹자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죠.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커피 자판기 안에 가서 막 주머니를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동전 있냐고 물어봐서 동전을 500원짜리 줬는데 150원짜리 커피를 뽑고 또막 얘기하다가 다시 버튼을 누르고 또막 얘기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커피는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나오고 잔돈도 안 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정신없게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수업 시간이 돼서 쑥 들어갔는데 저 신기한 사람은 뭐지가 첫 인상이었어요. 참 신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무대도 없고 음악도 없고 아니 음악은 있을 거야. 대신 사람이 다할 거야. 뭐 이런 무대가 없지만 사람이 다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첫 대화였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었었고 그 진짜 누군지 물어보셨어요. 내가 누구지? 그 있잖아요. 누구 엄마의 누구의 자식, 누구의 형, 누구의 오빠, 뭐 누구의 친구, 누구의 뭐
1: 진짜다.
0: 저도 한참 내가 뭐지, 나 누구지, 뭐지 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그것들이 집합, 교집합이 줘요. 그냥 이렇게 스쳐간 그 교집합이 줘지. 그냥 나, 온전한 나 해보면 껍데기 이 곳밖에 없어요. 몸밖에. 근데 이 몸도 어제 살아온 것 때문에 오늘 몸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스쳐간 거여서 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저것 때문에 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애초에 까만색이니까. 까만색이 색깔이 제일 많잖아요. 네. 까만색에 색깔 다른 것 좀 입힌다고 또 그게 또 까만색이 안 되진 않더라고요.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섞어!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섞어라! 헤! 섞어! 헤!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입니다.
3: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3: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3: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4: 함께!